채널 로만계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0: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참나.

김연정님, 저 오늘 헬스장 처음 다녀왔는데 어떤 기구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뭔가 너무 어색하고 민망해서 괜히 쭈뼛거리다가 러닝머신만 겨우 타고 왔어요. 저도 얼른 능숙해지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아, 근데 사실 이게 뭐 그렇게 어렵게 세팅해 놓진 않았을 거예요. 그 기구를 만드는 회사들이, 그렇죠? 예, 굉장히 단순한, 그냥 금방 배우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처음 가셨으니까 그 환경 자체가 좀 낯설어서 러닝만 하고 오셨구나. 예, 웨이트도 좀 하셔야죠, 다음에 가시면. 근데 거기 그 도와주는 사람들 다 있지 않아요? 그죠? 9825님, 어제 저녁으로 닭볶음탕을 시켜 먹었어요. 남은 것을 냉장고에 넣는 거 깜빡하고 그냥 렌지 위에 두고 잤더니 그 몇 시간 사이에 상했어요. 이제 그런 날씨인가 봐요 하셨습니다. 그래, 진짜로. 예, 음식 정말 빨리 상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게 잘 상하나, 뭐 찌개나 뭐 이런 음식 말고도요. 예, 그리고 잘 안 상하는 뭐 나물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상하던데요. 이 기온이 확 올라가서 진짜로 다 냉장 보관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자, 직관적인 선곡인데요. 최은진님이 청해 주셨어요. 찰리 푸스의 Beat Yourself Up.

호주에서요, 공연 중에 갑작스럽게 연주자가 쓰러지자 관객 중에 한 명이 무대로 나와서 공연을 마무리하는 영화 같은 일이 벌어져서 화제가 됐습니다. 이날 공연 중에 피아니스트가 연주를 할 수 없게 됐고요. 그 상황에 지휘자는 관객을 향해 혹시 악보를

이현우의 음악 앨범. 이현우의 음악 앨범 2부 시작됐습니다. 아, 오늘 그 커피 브레이크에 이어서 음악 앨범 가족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3615님, 아까 헬스장 기구 사용 잘 못하겠다는 분께 팁 하나 드리려고요. 일단 유튜브에도 잘 나와 있고요. 그래도 모르겠으면 기구에 앉아서 대놓고 이상하게 해보세요. 잘 못하면 그 오래 다니신 분들이 와서 보다 못해 가르쳐 주시고 가요 하셨습니다. 아 그렇죠. 이게 오래 다니신 전문가들은 그걸 그냥 지나치지 못하죠. 예, 또 그렇습니다. 예, 그런 따뜻함이 있어요. 그런 배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앉는 것도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앉아 있다거나, 예, 거꾸로 누워서 이렇게 팔로 드는 걸 다리로 이렇게 막 다리로 운동인가 뭐 이러고 있으면 그걸 어떻게 지나치겠어요. 예, 고쳐 주시겠지. 예. 누가 봐도 이상하니까 와서 도와주죠. 우리 또 그걸 그냥 지나치지 않잖아요, 그죠? 2889님, 차대형님, 저 화요일에 새로운 회사에 면접 보고 왔는데 합격했어요. 아, 축하드립니다. 10년 넘게 다닌 회사를 떠나면 마냥 홀가분하고 기분 좋을 줄 알았는데 그만둔다고 말씀드리기가 너무 힘들고 죄송해서 마음이 무겁네요. 저에게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하셨습니다. 아, 일단은 축하 먼저 드리고요. 아, 축하드립니다. 그러니까 며칠 만에 화요일 이틀 만에 이제 합격 통보를 받으신 거예요. 그렇죠. 네. 일단 축하드리고요. 아, 뭐 모든 것들은 다 그 단계가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과정이 있고 또 그만큼 이렇게 떠나기가 좀 마음이 무겁다는 말씀은 이 지금 있는 직장에서도 좋은 기억 또 좋은 분들과의 추억

2006님, 이번 주 주말에 비 소식이 있다가 없어져서 캠핑장 예약했어요. 아이들이 몇 년 사이 너무 커서 텐트가 좁을 것 같아서 방갈로 예약했어요. 계곡 옆에서 불멍할 거 생각하니까 벌써 설레는데 문제는 지금 하늘에 비 올 것 같죠? 주말은 괜찮은 거 맞겠죠? 하셨습니다. 지금 좀 흐리긴 해요, 여기는. 네, 여의도는 약간 좀 회색빛 그레이 하긴 합니다. 근데 남부 쪽에는 뭐 어제 그제 계속 비가 왔다는 소식을 듣긴 했습니다만, 네, 뭐 돌풍 소식도 있었죠.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요. 근데 어디로 캠핑을 가시는지 궁금하긴 합니다. 네. 서울 경기는 뭐 이번 주말에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일기예보 보니까 지금. 안드레 보첼리와 에디트 피아프의 라비안 로즈 듣고요. 토니 레니스의 관도 관도 관도로 이어집니다.

보이잖아요. 예, 무게도 무게고 또 들고 다닐 때 좀 그렇고 예, 딱 그 접어서 손에 딱 들어가는 그게 딱 좋은데 아니 그런 건 이제 가방에 그냥 넣어둘 수도 있으니까 저도 작은 우산 좋아합니다. 네. 양혜원 씨, 저는 돌돌이요. 집에 털복숭이 두 녀석이 있어서 필수입니다. 없으면 진짜 답답해요. 아, 돌돌이 그 어떤 집어내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굴리면서 먼지 같은 거 이렇게 다 붙이게 되는 거 그거. 존박의 꿈처럼 들을게요. 김경민 님이 청해 주셨네요.

어디 가세요? 퀴즈 풀고 가세요. 목요일인 오늘은 청취자 사연 퀴즈로 준비했는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김채원님입니다. 차디, 큰일 났습니다. 제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 달에 사무실 선배가 결혼한다고 청첩장을 돌리는데요. 선배가 결혼하면 이제 저희 사무실에 이것은 저 혼자네요. 저 혼자 이것으로 남았어요. 와, 아직 저는 남자친구도 없는데 마음이 급해져요. 왜 저는 지금까지 연애도 하지 않고 이러고 있었을까요? 갑자기 너무 외로운 것 같고 쓸쓸한 것 같고 얼른 이곳에서 탈출해야 할 것 같고 막막하네요. 라는 사연을 주셨습니다. 네. 자, 여기서 사연 주신 김채원님이 얘기하시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솔로로 남았다, 2번 별로로 남았다, 3번 그대로 남았다, 4번 프로로 남았다. 자, 노래 들려드린 동안 정답 주시면 돼요. 추첨 통해서 10분께 닭가슴살 세트를 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910, 콩은 공짜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노래는요, 부활의 음악 듣죠. Lonely Night.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착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착 하루 5분 쉽게
2: 쓱닦고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닦고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이연의 음악 앨범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퀴즈 정답 발표하죠. 정답은 1번 솔로였습니다. 솔로. 네. 자, 많은 분들이 정답 맞춰주셨고요. 2부 마무리합니다. 뉴진스의 슈퍼내추럴 듣고요. 3부에 뵙죠.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많이 나아지긴 했는데요. 그래도 아직 출근길 여파를 받고 있는 곳들이 꽤 있습니다. 제2자유로 현천 나들목에서 상암동 쪽으로 밀려가고 있습니다. 강변문로 구리 방향 방화에서 월드컵대교 쪽으로 정체고요. 다시 양화대교에서 한남대교 쪽으로 막히는데요. 오늘도 한남대교를 지나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행주에서 성산대교 쪽으로도 작업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가서도 한강대교 쪽으로 가는 차량들 여의 하류 부근부터 속도가 떨어지고 있고요. 반포대교에서 동호대교 쪽으로 차가 많습니다. 공항방향 올림픽대교에서 성수대교 쪽의 정체가 아직 풀리지 않았습니다. KBS 쿨FM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0: 성원 에드피아.
2: 코입술처럼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3: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5: 기프트.
4: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 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크리스 바울스의 Strange 3부 첫 곡이었습니다. 이연의 음악 앨범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바다 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과

다치는 걸 막기 위한 일종의 뇌의 강력한 보호장치라고 하네요. 그래서 꿈에서는 빨리 달려 강하게 주먹을 내질러 명령하지만 실제 근육은 마비되어서 움직이지 않으니 그 괴리감은 꿈속에서 느려짐이나 무거움으로 느껴진다고 하네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 꿈속에서는 이게 몸이 잘 움직여지지 않아요. 너무 급박한 상황인데 뭐 이렇게 누구랑 이렇게 뭐 격투기를 벌이게 된다거나 길거리에서 뭐 뭐를 뭐 확 잡아야 된다거나 뭐 이런 상황에서 그게 잘 안 돼요. 아, 이런 이유가 있었구나. 어쨌든 뭐 제가 어제 그 얘기를 한 이후에 많은 분들이 또 본인들의 경험을 올려주셨는데 이분들도 다 잘 안 된다고. 예. 혹시 꿈속에서 이게 잘 되는 분 계세요? 예, 무슨 무협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자유자재로 이렇게 막 킥이나 뭐 덤블링, 예, 펀치 잘 날리고. 그것도 참 희한, 만약에 된다면 그것도 희한한 거네요. 이 내용으로 보자면. 네. 그래요. 그렇구나. 이유가 있었네. 6588님, 비 오는 날 길거리에 보면 달팽이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애들이 어디를 가고 있는지 궁금하셨죠? 궁금하죠. 달팽이들은 몸의 대부분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햇빛이 뜨거운 날에는 풀숲이나 화단 밑에 숨어 있어야 하는데 비가 오면 이동해도 될 만큼 습기가 충분해지기 때문에 그때 잽싸게 다른 먹이 서식지를 찾으러 떠난다고 합니다. 아, 이게 민족대 이동이 일어나는 거군요. 비가 오면은 이때다 해서, 그러니까 뭐 원래 그 서식하던 뭐 어디 그늘 지역이나 또 화분 밑에 이런 데는 이제 애들이 다 먹었으니까 더 이상 먹을 게 없.

브라이의 Thinking About You 들려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소리 좋아하세요? 소개해드리죠. 안태희 씨, 전 차디가 2부 시작합니다 하고 종이 넘기는 소리요. 약간 뭐 이런 소리. 예, 이런. 좋아하시면 계속 내면서 할까요? 예, 이렇게 계속 말할 때. 저도 종이 넘기는 소리 좋아합니다. 정수경 씨, 보글보글 저녁에 라면 끓이는 소리. 아, 그래요. 네. 이 보글도 뭐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 라면 보글은, 예. 에이스죠, 에이스. 보글 중에 에이스. 임현정 씨, 현금 지급기에서 돈 소리, 돈 나오는 소리. 촤촤촤촤촤촤. 아, 촤촤촤. 촤촤촤촤촤촤촤. 촤촤촤촤촤. 근데 이게 실제로 돈 세는 소리 아닌 건 아시죠? 이게 효과음이에요. 그냥 거기 그 안에서 녹음되어 있는 효과음인 건 아시죠? 뭔가 열심히 우리 이 기계가 당신의 돈을, 소중한 돈을, 현금을 세고 있어. 이런 어떤, 예, 그런 의미에서 그냥 소리 나오는 겁니다. 진짜 돈 세는 소리는 아니래요. 어쨌든, 이 기분 좋은 소리죠. 현금 세는 소리. 조태실님, 저는 지금, 하하하. 선풍기 돌아가는 소리요. 적당히 시원하고 적당히 알아서 돌아가면서 나에게 보내는 바람이 그 소리마저 너무 좋으네요 하셨습니다. 선풍기 돌아가는 소리. 이 계절에 너무 반가운 소리죠. 아, 안민철 씨, 술잔에 술 따르는 소리. 오, 그쵸. 이게 뭐 콸콸콸은 아니잖아. 이게 병목 현상 때문에 이게 한꺼번에 많이 나올 수 없고, 이게 이제 그 액체들이 좁은 공간으로 나오다 보니까 콕콕콕. 그 소리는 상당히 매혹적이죠. 네, 상당히 매혹적이죠. 뭐 어쩔 때는 이렇게 되게 아름답게 느껴질 때도 있고, 이제 반가울 때도 있고, 같은 소리인데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어쩔 때 너무 싫을 때도 있어. 아, 내가 이 인간하고 지금 여기 앉아 있어야 되나. 그럴 때도 있고요. 네. 김장환 씨는요, 저는 샴페인 코르크막에 뻥 나는 소리요. 뭔가 진짜 온몸에 희열이 느껴져요. 아, 뻥 따지는 소리. 아, 좋죠. 이정선이, 캠핑 가서 불멍할 때 장작이 타들어가는 타닥타닥. 아, 이거 좋다. 이거 좋다. 맞아요. 아무 말이 필요가 없죠. 7102님, 우리 강아지 사과 사각사각 씹는 소리요. ASMR이 따로 없어요. 많이 주면 안 되는데 소리가 듣고 싶어서 주게 돼요. 아, 소리 때문에. 아, 강아지들이 사과 씹는 소리. 아, 3356님, 저는 말발굽 소리 좋아해요. 취미 승마를 즐기는데요. 딱딱한 바닥에서 다그닥 다그닥 거리는 소리나 승마장 안 모래 주사 위에서 달릴 때 나는 타타닥 소리가 도파민도 뿜어져 나오면서 정말 좋아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아, 승마 매력적이죠. 예. 아, 근데 진짜로 타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아, 그 말들이 커봐야 얼마나 크겠어요. 굉장히 높게 느껴지더라고요. 예, 좀 무서워 약간. 예. 자, 듀스의 여름 안에서 강신정님이 청해 주셨고요. 4부 뵙죠.

어디 계세요? 문자 주고 가세요. 지금 어느 동네에 계신지 지역도 좋고요. 어느 공간에 계신지 장소도 좋고요. 여러분이 지금 계신 곳의 소식을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910 공짜인 콩으로 어디 계세요? 문자 주고 가세요. 최대한 많은 분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고요. 추첨을 통해서 맞춤 선물도 보내드릴 겁니다.

0: 감사합니다.
1: 비비의 범퍼 들었고요. 자, 어디서 무엇 하고 계신지 현장감 느껴지는 사연들 좀 볼게요. 이성호 씨, 집 앞 산책 중입니다. 테니스장 지나다가 공이 넘어서 저한테 떼구르르 굴러오길래 공을 잡아 멋지게 테니스장 안으로 던져줬더니 10명 이상이 감사합니다 외치는데 어찌나 뿌듯하던지 계속 여기 서서 공 주워주고 싶어요. 아, 그래요. 뭐 그러실 건 아니죠, 그래도요. 예, 그래요. 가시던 길을 또 가셔야죠. 작두콩차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전에 그 어디 뭐 친구들이 이제 막 그 축구를 하고 있는데 공원에 지나가는데 제 앞으로 공이 이제 굴러오는 거예요. 저쪽에 막 공을 가지러 오는 것 같아서 제가 멋지게 그쪽으로 쳐주려고 그랬는데 우리 더 멀리 차가지고 아, 너무 미안했던 적이 있어요. 에.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작두콩차 세트 선물로 드립니다. 조은주 씨, 지금 721번 버스 타고 가고 있는데 음악 앨범 나오네요. 잠시 이어폰 빼고 가겠어요 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제 빼셔야죠. 아, 같이 듣는 음악 앨범은 조금 좀 느낌이 다르지 않나요? 나 혼자 들을 때하고. 좋은 소식 감사드리고요. 721번 버스, 그러니까 DMC 쪽에서 건대 입구까지 가는 버스죠. 지금 어디쯤 이동 중이십니까? 감사드리고요. 4400님, 저는 지금 여자친구 만나러 가는 중입니다. 오늘 날씨도 너무 좋은 것 같고 기분도 좋고 그러네요. 여친 만나러 가십니까? 차량용 무선 충전기 드릴 거고요. 어디서 만나시는지 궁금하네요. 권순배 씨, 트럭커인데요. 지금 안성에 있는 주유소에서 주유하고 잠깐 쉬고 있습니다. 목적지는 충주고요. 형님, 항상 잘 듣고 있어요 하셨네요. 안성 주유소에서 충주까지. 에, 이거 뭐 이렇게 안성에서 뭐 그리 먼 거리는 아니겠네요. 그죠? 한 시간 남짓? 한 시간 남짓이면 갈 수 있는 거리죠. 그죠? 차량용 무선 충전기 선물로 드립니다. 에, 충주 도착하시면 에, 충주 안부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차량용 무선 충전기 드리고요. 충주 가본 지도 진짜 오래됐네. 0221님, 다음 주에 오픈하는 개인 수학 학원이요. 집에서 수업하다가 드디어 확장 이전해서 오픈합니다. 가구 공룡에서 산 가구들 조립하면서 듣고 있어요. 저 대박나라고 응원해 주세요. 수업 오는 귀여운 초딩, 중딩들 넓은 곳에서 더 신나게 공부해보자 하셨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동네로 이사 오는 건데 차디 목소리 들으니 정말 정말 정말 반갑네요 하셨습니다. 아우 저도 반갑습니다. 동탄 주민이 되시는 거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새 집으로 들어가시는 거 아니에요.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역시 디퓨저 보내드립니다. 동탄으로 이사 가셔도 계속 음악 앨범 네. 함께 해주세요. 동탄 소식도 가끔 전해주시고요. 김민지 씨, 면접 보고 강남에서 경기도 집까지 가는 전철입니다. 오랜만에 신은 구두 때문에 뒤꿈치 피

2주 남은 임산부인데요. 첫째 아이 등원시켜놓고 헬스장에서 음악 앨범 들으며 운동하고 있어요. 이 루틴도 2주 후면 끝나겠죠? 하셨습니다. 야, 2주 남았는데. 네, 그래요. 많이 힘드시겠지만, 네, 잘 지금까지 잘 지내오신 만큼 2주만 더 기다리시죠. 천사를 만나게 되시겠네요. 축하드립니다. 미리 젖병 세트 보내드리고요. 2526님, 차디, 전 지금 홍천 숲속으로 1박 2일 디지털 디톡스 여행 떠나고 있습니다. 지금 막 가평 지나고 있어요. 이제 20분 후면 핸드폰과 안녕입니다. 잘 버틸 수 있겠죠? 하셨습니다. 아이, 뭐 1박 2일인데 뭐. 예. 저는 이런 거 좋은 것 같아요. 예, 가끔 좀 핸드폰 저기 어디 꺼서 넣어두고. 예. 디톡스 필요하죠. 디지털 디톡스 필요하죠. 홍천으로 가시는구나. 뷰티 상품권 드립니다.

호두과자집에서 2년 동안 알바했는데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제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게 됐거든요. 사장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이제는 손님으로 올게요. 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이제 사업 시작하셔서 CEO 되시는 건가요? 축하드리고요. 돈 많이 버시고 건강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한강 유람선 탑승권 보내드릴게요. 호두과자가 갑자기 엄청 땡기는데요. 0437님, 와, 저도 팔탄 푸른 들판로에서 빵집 하는데 듣다가 깜짝 놀라서 보냅니다. 반갑네요. 하셨습니다. 아, 푸른 들판로가 이게 좀 큰 도로인가 봐요. 예, 그 굉장히 좀 상권이 좀, 예, 이렇게 있는. 역시 작두콩 좌 세트 보내드립니다. 근데 길 이름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푸른 들판로. 팔탄 푸른 들판로. 자, 오늘 선물 당첨되신 분들은요, 이연의 음악 앨범 홈페이지 선물 문의 게시판에 주소를 남겨주셔야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릴 수 있거든요. 에, 여기 꼭 들어오셔서 주소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유키카의 네온.

0: 정식식이다. 흥의 비법은 정식이. 골골하루냐 생생대이냐는 지금 결정됩니다. 늦기 전에 FM대행진 하세요. 매일매일 씩씩하게 조정식의 FM대행진.
1: 길을 걸을 때마다 보이는 맨홀. 맨홀에는 산소가 부족하거나 위험한 가스가 가득 차 있습니다. 맨홀로 내려갈 때 3대 안전수칙만 준수하면 사망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작업 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하기. 둘째, 30분 이상 충분히 환기하기. 셋째, 손기 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하기. 만약 쓰러진 동료를 발견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구조대의 지시를 따라주세요. 이 캠페인은 당신의 안전한 퇴근을 응원하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박명수의 라디오쇼 출발.
2: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이웃의 안녕과 이모 저모 고모 매제 당숙 숙모 외삼촌 오늘도 야무지게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3: 이현이
4: 백가의
2: 소신발언. 자, 모델 겸 축구인

0: 그 아유 돈이 너무 아깝더라고.
1: 아니 그래, 아니, 내복은 100번 양보하고 머리에 리본 이거 케이크 포장했던 거 아니야? 아니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안 왔어? 아 나 진짜 섭섭해.
0: 아휴 아니 그 아휴 그 네 생일이 한창 농번기잖아. 바쁘셨지. 아 그리고 원래 셋째는 다들 대충 넘어가.
1: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제가 원해서 세 번째로 태어났냐고요. 초등학교 3학년 때 가을운동회도 생각나네요. 6학년인 언니는 합주부에서 빨간 단복을 입고 심벌주를 연주했고 저는 사물놀이 패에서 꽹가리였어요. 운동회 날 저쪽에서 합주부가 연주하며 오고 저희는 이쪽에서 꽹가리를 치며 가는데 엄마가 언니 쪽에만 가서 사진을 찍고 있는 겁니다. 엄마 나 그때 진짜 섭섭했어. 그때 나 꽹가리 치는 사진 한 장도 없는 거 싫어요 진짜?
0: 아니 합주부는 가문의 영광이니까. 아 그리고 그때 단복이랑 베레모가 되게 비쌌잖아. 사진 안 남겨?
1: 엄마 나도 상모 썼거든. 아 나 꽹가리 진짜 열심히 쳤는데 진짜 나 베리베리 섭섭해 진짜.
0: 아유 미안하다 미안해. 아유 야 30년이 지났다 30년. 피아노 너 맘에 왔잖아. 그만 좀 해 좀.
1: 저만 8살 때 피아노를 배운 건 사실이지만 그건 언니 오빠가 안 한다고 했으니까요. 옷이며 신발이며 다 헌 것만 입은 것도 서러운데 우리 막내들 힘냅시다.
2: 막둥이 님이 보내주신 사연인데

큰아들이니까 이뻐하고. 네. 어? 그다음 막내는 또 막내니까 이뻐하고 또 어린 애기니까 이뻐하고. 네. 그런 것 때문에 둘째가 섭섭할 텐데 오늘 그런 좀 섭섭한 이야기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 사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네. 듣고요. 여러분들의 이야기 한번 기다려볼게요. 신나게 한번 달려볼까요? 코요태 노래입니다. 순정.

0: 자, 박명수의 라디오쇼, 순정 듣고 왔고요. 백가 씨하고 이현희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사연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1: 네, 엄마 같은 여자님이요. 네. 남자친구랑 여행을 갔는데 예. 오는 날 남자친구가 배탈이 났어요.
0: 뭐 그럴 수 있겠죠.
1: 네, 아침부터 화장실을 들락날락하고 힘이 하나도 없다길래 누워있으라고 하고 펜션 정리도 제가 다 하고 짐 챙기고 무거운 배낭도 제가 메고 기차 타러 갔죠.
0: 예.
1: 제가 먼저 타고 뒤를 돌아봤는데 남자친구가 어떤 예쁘고 여리여리한 여자 두 명의 캐리어를 번쩍번쩍 들어서 짐칸에 실어주고 있는 겁니다. 아침부터 죽상이더니 그때는 아주 활짝 웃고 있더라고요. 헤어진 지 1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가끔 그 표정이 생각나면서 너무 서운해요. 나한테 엄마 같은 여자라더니 너무 엄마처럼 잘해줬나. 와, 이거 진짜 서운하다.
0: 이거는 서운할 수도 있겠지만 또 그 상황에서 입장 바꿔놓으면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아, 이걸 들어줄 것 같았으면은 펜션에서 자기가 정리하고 막 그 짐 챙겨 갈 때 자기가 나서 했었어야죠.
0: 저 죄송한 이현희 씨, 제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2: 예. 이거 누가 이현희 씨가 보낸 사연인가요?
0: 아니 그러니까 그 뭔지는 알겠는데 도움을 청하면 예. 어쩔 수 없이 들어를 주는 거지. 그 여성분들 때문에 들었다고 저는 생각은 안 해요.
1: 아니 남자친구 그러면은 여자친구가 막 고생하고 있는데 그때

0: 그러면 뭐 내 집 사면은 45만 원짜리 뭐 해드려야 됩니까?
1: 아니
0: 그건 아니잖아요.
1: 아니죠. 아니 근데 각 티슈 세 개를 사고 가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0: 뭐 그러니까 아 근데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2: 맞아 있어요. 네,
0: 저, 그러니까... 우리 멤버들도 저 이사했을 때 각 티슈 갖고 왔고 저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 만 원짜리 그 병 있잖아요. 주스병. 예, 예. 근데 저는 하나도 안 서운했어요.
2: 아니 이게 이게 돌잔치와 결혼식, 장례식 이것과 집들이는 약간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0: 다르죠. 네. 네. 네.
2: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1: 아, 근데 좀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어요.
2: 그렇죠, 그렇죠. 뭐
0: 결혼식하고 장례식은 조금 비슷한 레벨일 수 있거든요. 그 금액이.
2: 그렇죠.
0: 네, 근데 그 외적인 거는.
1: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게 뭐 중요한 얘기가 사정 본인의 사정에 맞게 하는 거니까.
0: 네.
1: 예. 뭐 각 티슈 세 개밖에 여유가 없었으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0: 그럼요.
1: 자, 그, 저기 돌잔치 때 45만 원짜리. 지금은 45만이 아니죠. 지금
2: 더 비싸졌죠.
1: 100만이 넘었죠.
2: 네.
1: 진작 하지. 아이고. 자, 1부 여기서 마감하고요. 2부에서 예, 바로 또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H의 노래예요. 이전니.

0: 뒤에 아들 여친이 감기에 걸렸대요. 용돈 가불까지 받아서 약이랑 죽을 갖다 바치더니 쪽지 쓰다가 버린 걸 발견했는데 내가 대신 아프면 좋겠다. 에라이 놈아, 10대 사랑이 이 정도인가요? 와, 이거 진짜 서운하죠.
1: 이영희 씨.
0: 예.
1: 이영희 씨 과거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영희 씨 남편이 보고 싶다니까 춘천까지 택시 대절해서 갔잖아요.
0: 예. 예.
1: 엄마가 어디 가자 그러면 택시 대절해 갑니까?
0: 아니요.
1: 사과하세요.
0: 엄마 아빠 미안해.
1: 근데 15만 원 주고 갔죠 춘천까지.
0: 20이었어요.

0: 니는 욕해도 되냐?
1: 걔가요?
2: 걔가요?
1: 진짜? 예. 못해 처먹었어요. 집밖에 모르고.
0: 아니 엄마 목발을 여자친구가 아프다고 갖고 간 건 너무 엄마 목발을 엄마 목발을
2: 아니 이 사연에 나와야 가지고. 돼. 1등이야 이거. 정말 여기.
0: 아니 방송 여기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은데.
2: 아 진짜 1등이야 나왔어, 이거.
0: 나왔어 나왔어요 나왔어.
2: 아, 진짜 엄마 목발을 여자친구한테 갖다 줘. 아.
0: 아니 그리고 서운해, 그 여자친구도 이거. 문제인 게.
2: 그러니까요.
0: 이거 어디서 났어 그러면 엄마 거 엄마 목발을 빨리 갖다 줘.
2: 설마 엄마 거라는 거 몰랐겠죠 여친구.
0: 그렇겠지. 그 엄마 거라고 안 했겠지. 안 했겠지.
2: 아, 진짜.
0: 그지 맞아. 네. 그렇지 엄마 거라고 하면 어떻게 그걸 짚고 다니겠어.
2: 맞아 맞아.
0: 그래, 여기까지만 할게. 동생 입장도 있으니까. 네, 재밌다 그래. 재밌다. 아, 진짜. 너무 어이없어가지고 잠깐 좀 마음을 좀 안정 좀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비스트의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숨.

0: 아, 백가씨 때문에 웃겨가지고 살 수가 없네. 예, 예. 백가씨. 네? 진짜 고맙습니다.
1: 아, 네.
0: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 제가 여기 예. 지금 그래도 꽤 오래 했는데, 네. 저도 내가 놀라는 게, 어떻게 이렇게 매주 제가 계속 이런 일이 계속 할 수 있을까. 와. 괜히 에피소드 부다가 아닌 것입니다.
0: 에피소드 부다가 아닌 거 아닌 것입니다. 좀 방송에 부적절한 게스트 같아요, 진짜. 예.
2: 정말 에피소드로 예. 먹고 사시는군요.
0: 그러면 말 나오면

0: 진짜
1: 여기까지만
0: 옆에 친구들 다 있었어요.
1: 싫어.
0: 어? 옆에 친구들 다 있었어요.
2: 아니 그러니까 장난치신 거죠 그 기사님이?
0: 아니 진짜로.
2: 어머.
0: 그래갖고 제가 아니 이거 제가 왜 거짓말합니까?
2: 그래가지고
0: 아니 술을 드시고 오시면 어떡해요? 했더니 얼마 안 마셨다니까요. 그래갖고 그냥 가시라고. 정말 싫어합니다.
1: 자 여러분 이게 싫어하기 때문에 진짜 없는 일을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라도 진짜.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2: 너무 놀랍다.
1: 미연에라도 누가 오셨으면은 정말 운전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인지는 네. 꼭 와.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의미에서 네. 말씀드렸습니다.
0: 사실 제가 예. 3일 전에 겪은 일이 있는데 방송에 조금 부족해서
1: 방송용으로 만들어주세요. 방송용으로 바꿔서 해주세요.
0: 그래요. 아, 예. 그 최대한 순한
1: 생 3일 전 얘기예요.
0: 네, 진짜 3일 전.
2: 3일 전.
0: 제 친구들하고 캠핑을 갔습니다.
1: 어디로?
0: 양주로요.
1: 양주.

0: 하시면서 그렇지, 가운데 그 손가락 긁으십니까? 손바닥을 그랬더니 좋아서 그런 건데요. 그랬고 아니 근데 그게 제가 상대방이 저는 기분 나쁜다 그랬더니 아니 뭐 그런 거 갖고 기분 나빠하냐고 연예인이 아니 그게 기분 나쁘면 제가 기분 나쁘다 고 할 수 있지 않으십니까?
1: 아, 그렇죠. 있죠.
0: 그때 갑자기 제 어깨를 딱 때리면서 아니
2: 그분이
1: 박쳤어?
0: 예. 아 장난친 거 갖고 왜 그러냐고 막 소리를 화를 내시는 겁니다. 그래갖고 제가 이제 좀
1: 또 이렇게 만들면 안 되니까.
0: 네, 그래서 그냥 그거는 굉장히 또 혹은 안 좋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니까 그러지 마셔라.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야, 정말 그 저도 평생 당해보지 못한 일을. 그 진짜 큰일 납니다.
0: 아, 그거를 진짜 그 성별이 바뀌었다고 해봐요. 정말 그러니까요. 하면 안 돼. 그 남녀노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1: 절대 안 되고요. 연예인들도 좀 감정이 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참는 사람도 있지만

0: 아래로 나올 때 진짜
1: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아래로 나오는 것까지는 좀 조금 네. 사과를 받겠습니다.
0: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1: 그렇게 따지면은 저 망고씨 먹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2: 아~
1: 망고씨. 예.
2: 오,
1: 자, 예, 예, 지금 당황스러운데요. 예, 지금 이제 중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사연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2: 하나만 더?
1: 예, 예. 백가씨가 하나 부탁 좀 드릴게요. 백가씨한테.
0: 네, 두고바라님. 저 24팝 정말 죽을 때까지 못 잊어요. 신입 때 동기 8명 중에 제가 나이가 제일 많았고 해외 유학을 안 갔다 왔어요. 부서 배정을 받아 팀으로 가니 팀장님이 버카를 우리 팀에 준 거야? 혼잣말처럼 다 들리게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버카는 와 버릴 카드였습니다. 팀장님한테 트집 잡히지 않으려고.

0: 백가 씨가 다 이긴 것 같은데요.
1: 예, 저희 예상은 정중히 사과하고 예. 그분이 아, 좀 이렇게 좀 당황하면서 이제 돌아가는 걸로 생각했는데 아. 페이를 받고 다시 사진을 찍어줬다고 하니까 역시 또 냉정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자, 오늘 감사드리고요.
0: 네.
1: 오늘 최고의 섭섭이 어떤 분한테 선물 5종 세트를 드릴까요?
2: 뭐, 저한테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1: 그러니까.
0: 오늘은 최고 섭섭이는 백가신데.
1: 예, 일단 뭐 재밌는 게 되게 많은데.
0: 네. 네.
1: 아, 일단 저는 그 마지막 사연 버카가 버릴 카드였다는 것도 재밌었고.
0: 아,
1: 네. 45만 원 금반지 사줬는데 각 티슈 3개 사온 것도 있고 어떤 게 좀 네. 그러세요?
2: 저는 버카인
1: 버카.
2: 것 같아요.
0: 네. 저도요, 저도요.
1: 버릴 카드.
0: 내 예. 앞에서 저렇게 말을 하는 게 네. 너무
1: 좋습니다.
0: 좋은
1: 것 같아요. 저 상당히 기분이 안 좋기 때문에 예. 예. 기분 더 좋아지시라고 제가 다섯 번째 사연 보내주신 버카 버릴 카드 선물 5종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0: 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1: 자, 백가 씨 그리고 오늘 아주 맹활약하셨습니다. 아. 예, 예. 악수 한번 하고 가시죠. 예. 어제 가렵지 않으세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 뵐게요.
2: 네, 안녕히 계세요.
0: 안녕히 계세요.
3: 박명수의 라디오 쇼 출발!
4: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5: 세수하고 한 장 쓰다꽃차! 간편하게 한 장 쓰다꽃차! 하루 5분 쉽게
4: 쓰다꽃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쓰다꽃차!
5: 메디힐 토너 패드.
6: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7: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6: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8: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의 지진재해보험. 풍수의 대비해.
9: 엄마, 풍수의 지진재해보험 가입했어요?
8: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우리.

0: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1: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정체가 계속 풀려가고 있는데요. 돌발 구간들이 있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는 여주 분기점 부근입니다. 양평쪽 2차로에서 화물차 관련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가남 졸음쉼터 휴게소 부근부터 정체가 심한 이유니까요. 참고해서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반대 창원 쪽으로는 사고 구경 차량들이 많아서고요. 여주 분기점 부근에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안산 분기점 부근

폴킴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 맞죠? 제가 바로 그 유명한 폴킴이 맞고요. 반갑습니다. 이 또한 인연인데 우리 여기서 자주 만나기로 해요. 여러분 근데 다들 폴킴을 언제 처음 알게 되셨어요? OST로? 아니면 BTSB랑 얼굴이 똑같아서? 아니 본명이 똑같아서? 설마 최준 때문에? 알려주세요. 그래야 제가 여러분과 더 친해질 수 있거든요. 그런 작전을 짤 계획이에요. 폴킴의 가요광장 시작할게요.

6월 4일 목요일 폴킴의 가요광장 첫 곡으로 폴킴의 모든 날 모든 순간 들려드렸고요. 저는 여러분의 오후를 함께 시작하는 폴킴입니다. 그 노래 저희가 들려드리면 한 끝나기 조금 전에 이제 PD님께서 노래 끝나갑니다라고 알려주시거든요. 오늘 폴킴의 모든 날 모든 순간을 들으면서 곧 끝납니다라고 알려주셔서 네? 제 노래인데요. 아, 또 우리 제작진분들이 이렇게 배려심이 깊습니다. 김지현님께서 비요? 물음표를 한 100개 정도 보내셨어요. 네, 비요. 아니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요, 비.

알게 된 중년 팬입니다. 변진섭, 신승훈, 성시경을 잇는 발라드 황제라 여기며 폴킴 노래 방송 듣습니다. 빨리 빰빠라밤 빰빰빰빰빠로 해주세요. 빨리 효과음 그런 거 없어요? 뭐 빰빠밤 우 폭주 이렇게 해주세요. 다들 황제를 모셔라. 내가 그 유명한 발라드의 황제 계보를 잇는 폴킴이올 씨다. 감사합니다. 아니 얼마나 그냥

너무 죄송합니다. 정말 제가 랩을 했어요. 이 가요광장을 시작하고 나서 제가 참 이렇게 고분고분해졌나 봐요. 이제 시키는 대로 이렇게 족족 하는 상황이 됐는데 또 이게 랩으로 이렇게 스팟을 만들자고 해서 그냥 즉흥으로 진짜 즉흥으로 한 거거든요. 정말 못 들어주겠다. 여러분, 저의 랩 어떤가요? 근데 좀 앞부분은 좀 어설픈데 좀 뒷부분에 갈수록 조금 약간 올 느낌 오지 않아요? 밖에서 지금 약간 거의 무슨 5살 꼬마한테 끄덕끄덕 해주듯이, 아니 분명히 엄지를 하다가 왜 갑자기 손가락 아래로 내리는 거예요? 정말, 아니 밖에 계신 분들 우리 팬 맞냐고 진짜. 아, 여러분, 저의

0: 머리를 웃겨도 좋는데, 네, 고루고루 좋아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밖에 오 사람들이 많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우리 어린 친구들 안녕.
1: 안녕하세요.
0: 어디서 왔어요?
2: 부산.
0: 부산에서 놀러 온 거예요?
2: 네.
0: 뭐 타고 왔어요?
2: 기차.

유유하셨습니다. 아 그래도 우리 어머니 일을 도와드리는 정말 효자 효녀입니다. 너무 잘하고 계세요. 날씨가 많이 더워져서 힘드실 것 같은데 시원하게 커피 두 잔 보내드릴게요.

밥 먹고 커피 한잔 했는데 아직도 식곤증이. 혹시 잠이 싹 달아나는 퀴즈 같은 거 없나요?

10cm 그라데이션 듣고 왔습니다. 찍을게요. 하나, 둘, 셋, 퀴즈. 오늘은 세 가지의 단서를 드렸고요. 사물 이름을 맞추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0486님께서 라식 수술 첫 번째 질문만 들으셨으면 라식 수술이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김선정님께서 선글라스, 선글라스랑 아주

셋. 오호. 오늘은 오답이 거의 없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쉽게 맞추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이는 라디오로 힌트 굉장히 많이 드렸거든요. 자, 오늘의 정답은 안경이었습니다. 네. 그 안경을 벗기 위해서 이제 라식 수술을 하시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 쉬는 동안 이제 휴식 기간 동안 라디오를 많이 들으시나 봐요. 그리고 보이는 라디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안경을 굉장히 많이 오릅니다. 네. 코가 너무 낮나 봐요. 자꾸 안경이 내려가요. 그리고 권정열, 10cm 권정열, 그리고 소란의 고영배 이 두 분은 안경을 절대 벗지 않기로 유명합니다. 네. 그게 약간 시그니처. 네. 얼굴에 문신 같은 거라고 해요. 1358번님께서 안경 퀴즈 맞추려고 어젯밤부터 대기함요. 오빠 안경자 중 최고봉으로 인정합니다. 후후. 아, 밖에 계신 분들이 보내셨구나. 네. 기쁘지가 않네요. 약간 거저먹는달까. 2521번님께서 정답 안경. 처음 문자 보내봅니다. 운전이라는 사람이라 늘 같은 시간에 잘 듣고 있습니다. 안전운전 하셨으면 좋겠어요. 운전하시면서 문자 보내기 쉽지 않을 텐데 또 이렇게 잘 안전하게 보내셨겠죠. 노하리님께서 안경. 저도 안경이랑 헤어지고 싶어요. 렌즈만 끼다가 결혼하고 안경 끼니까 남편이 너 누구니? 하십니다.

6172번님, 처음엔 폴님 안경 올리는 것 때문에 보라에 집중이 안 됐는데 이제 제가 적응을 한 건지 폴님 얼굴밖에 안 보이네요. 정답은 안경. 그럼요. 내 얼굴에만 습성해. 정환.

저는 안경테가 엄청 많아요. 6개월에 3개씩 사요. 6개월에 3개씩이면 두 달에 한 개씩. 이죠? 폴님은 안경테 몇 개 정도 있어요? 저는 안경 초보입니다. 안경을 쓴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안경을 예전에 너튜브 촬영하면서 물건 교환하는 게 있었거든요. 서로 안 쓰는 물건 교환하는 프로가 있었는데, 그때 그 이제 옆집 언니 최 실장님께서 안경을 4개를 주셨어요. 아, 저는 안경을 안 쓰는데. 근데 그걸 받아왔던 이유가 안경 케이스가 너무 예뻐서 이 안경 케이스를 보물함으로 쓰려고 받아왔습니다. 네, 이거 포함해서 안경 총 5개 있네요. 그러면 안경을 이렇게 많이 사시는 분들은 이제 질리지 않게 바꿔가면서 쓰려고 하시는 거겠죠? 치빵님께서 안경좌에 몇 분 추가해요? 성시경, 유재석, 이석훈, 그리고 뽀로로. 오호, 난 나한테 뽀로로라고 한 줄 알았네. 4388님께서 폴님은 뜨거운 거 먹을 때는 안경 빼고 먹나요? 오호, 그러네요. 아직까지 안경 쓰고 뜨거운 걸 먹을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벗고 먹었던 것 같습니다. 밥 먹을 때는 안경 벗습니다. 네, 밥을 잘 보지 않아도 되잖아요.

부럽습니다. 1490님께서 저희 집 베란다예요. 부산 영도입니다. 와보셨나요? 오, 휴양지 아닌가요? 영도에 이런 곳이 있었나 싶은데요. 제가 기억하는 영도는 약간 이렇게 아 뭐라 그러죠? 살짝 물가 쪽에 이렇게 포장마차들이 촤르르 있었던 아 네 한잔하러 갔었나봐요. 그런 것밖에 기억이 안 나네요. 아 사진 너무 예쁘다. 떠나고 싶어지는 그런 사진입니다. 신채연님께서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 들어오는 집에선 집안에 소금이 생겨요. 아 바닷바람이 이렇게 소금 아 소금이 같이 날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 소금 따로 안 사셔도 되겠어요. 요요요요요 3590님께서 폴킴님 가만히 보니 주접 잘 떠시네요. 네 제가 또 한 주접 합니다. 주디라고 불러주세요. 주디가 그냥 네 쉬질 않습니다. 9350님께서 영상 편집

0: 폴킴의 가요광장.
1: KBS 쿨 FM 폴킴의 가요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영심님께서 명태조림, 오, 맛있겠다. 명태조림에서 아점 먹으며 가요광장 들어요. 폴킴님의 부드러운 목소리와 노래들 너무너무 좋네요. 명태조림과 잘 어울려요. 명태조림과 잘 어울리는 목소리의 폴킴입니다. 명태조림 사진도 있으면 한번 보내주세요. 하, 맛있겠다. 배고픕니다. 좀 전에 어떤 분이 뭐 점심은 폴디 점심은 어떻게 하세요 했는데 못 먹는 거죠 뭐. 근데 끝나고 먹습니다. 또 우리 제작진분들이랑 같이 김밥을 먹을 때도 있고요. 또 저번에는 뭐 햄버거 뭐 샌드위치 막 이런 거 먹습니다. 네. 그 전에 제가 뭐 먹을 것 같아요? 단백질 쉐이크 먹어야죠. 오늘 3, 4부는요 피식대학의 정재영님과 함께합니다. 남자들의 소울토크 국밥 제육 돈가스. 재영님에게 궁금한 것들 하고 싶은 이야기 지금부터 보내주세요. 샵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7087님의 신청곡 듣고 3부로 돌아올게요. 더 너츠의 사랑의 바보.

0: 즉시 119에 신고하고 구조대의 지시를 따라주세요. 이 캠페인은 당신의 안전한 퇴근을 응원하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 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저 다음 노래 나올 때 없어지면은 평양냉면 먹으러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너무 맛있겠다. 무 꼭 올려서 드셔야 됩니다. 아, 저 열무인가요? 아, 너무 맛있겠다. 77엉이님께서

0: 떡밥 먹자.
1: 좋아, 제육 먹자.
0: 좋아, 돈가스 먹자.
1: 좋아, 제육 먹자.
0: 그럼 오늘은 국밥 먹자.
1: 좋아, 제육 먹자.
0: 매일 먹어도 맛있는 소울푸드처럼 어제 했던 얘기라도 맛있게 나눠보겠습니다. 입 터진 남자들의 소울토크.
1: 국밥, 제육, 돈가스.
0: 일단은 무심하게 읽어야 되는데 우렁차게 읽어주신 정재영 씨 먼저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반갑습니다. 정재영입니다. 피식닭 유튜브 너튜브 운영하고 있는 코미디언 정재영입니다. 반갑습니다.
0: 아, 또 이렇게 와주셨는데 뭐 기운이 넘쳐 흐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1: 아,
0: 좋은 일밖에 없으시잖아요 지금.

0: 요정재영님이 아니었구나. 아. 피식재영님도 좋아요.
1: 네, 아, 감사합니다. 그 요정재영 형님께서는 네. 그 뭐 아시겠지만 너무 바쁘셔가지고. 아니, 예.
0: 그거보다 요정재영님이랑 국밥 토크 좀 안 될 것 같기도 해요.
1: 아, 거기
0: 돈가스.
1: 그쵸. 거긴 약간 어디.

0: 국. 오. 그리고 물은 국밥. 아하. 그리고 마지막 튀김은 돈가스. 아. 인 건데 여기에 항상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뭐냐? 바로 단백질. 어. 그래서 그 돈가스 이제 돈가스는
1: 고기가 들어가니까
0: 예, 단백질과 기름이 합쳐지면 돈가스가 되고 오. 그리고 불과 단백질이 합쳐지면 제육이 되고 오. 그리고 물과 단백질이 합쳐지면 국밥이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네. 이 불, 물, 튀김을 다 빼고 돈가스 그 단백질까지 다 빼더라도 네. 남자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단 하나
1: 뭐가 있죠?
0: 라면. 왜냐면 거기에 불도 들어가 있죠. 물도 들어가 있죠. 그 튀김까지 들어가 있어요.
1: 아 그러네. 네,
0: 근데 단백질만 빠져 있어. 어? 하, 남자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라면.
1: 남자의 3요소 물, 불, 물, 튀김. 네. 오, 충격적인.
0: 뭐 이런 저의 그냥 간단한 그런 이론들.
1: 8233번님께서 와 공대생답게 이과적으로 설명한다 진짜. 근데 괜히 막 귀에 쏙쏙 박히는데요.
0: 아 뭐. 제가 또 쏙쏙 박히게 하려고 얘기한 건 아니고 네. 최대한 또 효율적으로 네.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제가 또 공대에서 제일 중요한 게 효율이거든요.
1: 맞죠, 맞죠.
0: 예예예. 예, 예.
1: 자 오늘 이 코너 기대가 좀 됩니다. 아, 네. 코너 들어가기 전에 짧은 코너 궁금한 남자 Y 먼저 만나볼게요. 우리 재영 씨가 소개해 주실까요?
0: 네, 제가 소개를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8029님의 사연입니다. 네. 왜 남자들은 눈앞에 두고도 물건을 못 찾는 걸까요? 냉장고 문 앞에 있는 케찹을 두고 여보 케찹 어딨어? 신발장 앞에 우산인데 여보 우산 어딨어? 심지어 세탁기 옆에 세제가 한 개도 아니고 세 개나 있는데 여보 세제 어떤 거야? 이 정도면 시력검사 다시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1: 혹시 집에서 이런 경험 있으세요?
0: 저도 그런 경험 있죠. 저도 그런 경험 있어요. 저도 제 와이프가 심지어 임신했는데도
1: 맞네.
0: 임신했는데도 이제 설거지를 네. 요즘 제가 다 이제 원래도 하지만
1: 아 스윗
0: 더 많은 일을 하게 되거든요. 배가 이제 많이 차올라가지고
1: 힘드니까
0: 그래서 아기가 커졌으니까 그래서 네. 원래 이제 부엌에 엄청 많이 제가 다 알진 못하잖아요.
1: 아 그렇죠.
0: 그러다 보니까 여보 냄비 냄비 어디 있어? 이거 원래 여기 있지 않았어?
1: 소금 어디 있어? 소금
0: 네, 소금 어디 있어? 이제 맨 처음에는 이제 누워서 힘드니까 이렇게 있다가 네. 하면서 나와가지고 찾아주고
1: 알려주긴 예. 해야 되니까. 예, 알려주긴 그러니까 해야 도와줘서 되니까. 고맙긴 한데 그쵸. 결국.

0: 연기를 너무 잘하셔서.
1: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0: 자, 예. 오늘의 주제 그러면 네. 바로 만나볼까요?
1: 네, 오늘의 주제는 남자들의 승부욕 그리고 허세입니다.
0: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아버지 취미가 동네 아버지 아저씨들과 바둑을 두시는 건데요. 어느 날 야외 평상에서 바둑을 두는데 비가 오더래요. 근데 그 누구도 먼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결국 두 분은 한 시간 동안 비를 맞으면서 바둑을 두었고요. 그 끝은 감기 엔딩.

0: 수 없는 영역이에요.
1: 예, 네. 예, 젖은 얼굴을 저 정도로 표현하기 쉽지 않죠. AI가. 저,
0: 그리고 그 젖은 티셔츠에 달라붙은 몸도 AI가 저렇게 표현하기 쉽지 않을 것
1: 맞습니다.
0: 같아요.
1: 맞습니다. 예. 네. 아, 대흉근이 살짝 젖어 있는
0: 거를. 1662번님 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1: 네. 얼마 전 피식쇼에 태양님 나오셨는데 어떻게 괜찮으셨어요? 예. 아,
0: 괜찮으셨어요?
1: 다행히 태양님은 네. 저 뮤비를 되게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혜준이 형이 옛날에 했던 태양인.
0: 아, 태양인.
1: 그건 이제 블랙레이블에서 고소 갈 거라고.
0: 지금 고소 진행 중이라고 예. 변호사 등 다 섭외했다고 예. 하더라고요.
1: 법무법인에서 예, 지금 갈 거라고.
0: 아, 진짜. 아, 이 뮤비 싱크로율이 너무 똑같아서 진짜 깜짝깜짝 놀랍니다. 진짜.
1: 근데 너무 감사했던 게 그 빅뱅 분들이 다 그걸 다 보셨나봐요. 그
0: 이거 대한민국 사람들 거의 다 봤을 거예요.
1: 그래서 대성님도 좋아해 주셨고, 주디님도 좋아해 주셨고 해가지고, 네. 저희 되게 내심 뿌듯했던 네. 그런 컨텐츠예요.
0: 완만한 합의 하시길 바라고. 자, 조금 전에 얘기했던 남자들의 승부욕 그리고 허세 계속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1: 네.
0: 김선아님께서 술자리에서 항상 내가 계산할게 하고 허세 떠는 사람 제 주위에 있어요. 음흠. 월급 들어오면 늘 그놈의 한턱 때문에 음흠. 카드값 다 빠져나가서 텅장인데 늘 계산은 본인이 하려고 해요. 네, 남편분이

0: KBS 쿨 FM 폴킴의 가요광장 4부 시작했습니다. 아, 우리 노래랑 광고는 들어야겠다. 노래 안 그만둘까봐요. 우리 대화하는 거 너무 재밌는데. 네, 지금 이거 나갈 동안에도 저희 대화 끊이진 않습니다. 밖에 우리 어린 친구들이 와 있어요. 여러분 소리 질러!
1: 와, KBS 본관에 지금 네. 소풍을 온 것 같은데.
0: 네.
1: 일단 오늘 주제가 남자들의 허세 뭐 이런 거다 보니까 여기 지금 남자친구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서 자 우리 남자친구들 중에 내가 목소리 제일 크다 소리 질러
0: 한 명밖에 없는데 어디서 왔어요? 어디서 왔어요? 아 초등학교요
1: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또 허세 한번 보여줘야죠 자 내가 제일 잘 온다 댄스
0: 아 너무 귀엽다 아,
1: 보이는 라디오로 우리 초등학생 친구들의 멋진 댄스를 감상하실 수 있었습니다
0: 자 저 친구들도 과연 이거 좋아할지 모르겠어요
1: 네.
0: 국밥 제육 돈가스 오늘 대화 나눠볼 건데 오늘의 주제는 남자들의 넘치는 승부욕 귀여운 허세입니다 사연 소개되신 분들 중에서 추첨 통해서 불고기 버거 세트 드리니까요 사연
1: 맛있다.
0: 많이 보내주세요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1: 네,
0: 0592번님
1: 네. 아니 제 남편은 왜 꼭 내비에 승부욕을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알려주는 대로 가면 되지 꼭 여기가 지름길 있어 하면서 다른 곳으로 가서 더 걸려요 내비 장식이냐?
0: 그 남자는 네. 칭찬이 듣고 싶은 것 같아요.
1: 그렇죠. 네. 칭찬과 인정.
0: 맞아.
1: 목말라 있죠.
0: 왜 이렇게 우리 목말라 있을까요? 사회에서 아무도 우리 칭찬 안 해줘서 그런가 봐.
1: 그러니까 그 여자들끼리는 사실 네. 되게 서로

0: 하셔야지 뭐 이런 거. 이런 거 절대 안 됩니다. 이런 건강을 담보로 하는 이런 허세들은 이제 그만해야 돼.
1: 뭐 얻어갈 것도 없어요.
0: 진짜 절대 얻어갈 게 없어. 노담, 노담.
1: 얻을 게 없어.
0: 진짜로.
1: 이동현님께서 네. 주말에 장인어른이랑 밥 먹다가 반주했는데요. 갑자기 아버님께서 시동을 거시는 겁니다. 저도 질 수 없죠. 같이 시동 걸었다가 아버님은 어머님한테, 저는 아내한테 등짝 맞았어요. 소주 10병 엔딩.
0: 아이고.
1: 와, 너무, 와 진짜 많이. 근데 남자 인정.
0: 이거 남자
1: 멋지다.
0: 맞죠.
1: 멋지다. 아, 이 정도 해줘야죠.
0: 예, 맞아요.

0: 아, 근데 사실 네. 그 저도 네. 어렸을 때 이랬던 사람으로서 그럼요. 이해합니다. 아. 폴킴님도
1: 그 항상 그랬던 네. 것 같아요. 어릴 때는 막 그 뭔가 한 짝을 안 먹으면 죽는 병이 있었어요.
0: 근데 아, 폴킴님은 한 짝을 안 먹으면 죽는 병이 있었구나.
1: 근데 문제는요, 단 한 번도 한 짝을 마셔본 적이 없었어요.
0: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마셔?
1: 그러니까 시작할 때는 아 진짜 오늘 진짜 한 짝 가고 했는데 막 세 병.
0: 아, 안 돼, 안 돼.
1: 아, 쉽지 않. 예,
0: 지금 백주 대낮부터 아, 지금 술 얘기를 하니까 벌써 취하는 것 같은데.
1: 아, 땡기네요, 땡겨. 김현숙님께서 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0: 초딩 아들도 꼴의 남자라고 맵부심을 부려요.
1: 아이고야.
0: 매운 닭 라면.

0: 재영이 매운 거 잘 드세요?
1: 저는 아예 맨 처음 시작부터 그냥 쥐지를 쳤어요.
0: 아 쥐지 못 먹는다?
1: 네, 못 먹어요. 저는 매운 거 먹으면은 네. 그 위에서도 아래서도 다 불을 뿜기 때문에.
0: 아 너무 많은 걸 공유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1: 예, 예,
0: 우리 아래 그 아래 사정까지.
1: 아, 예, 위에서 불을 뿜기 때문에. 아, 예. 어 근데 지금 보니까 밖에 또 이제 여자인 친구들만 남았는데.
0: 네.
1: 여성 친구들은 매운 거 잘 먹죠?
0: 매운 거 잘 먹는 사람.
1: 떡볶이 잘 먹어요, 떡볶이.
0: 나이가 났습니다.
1: 예, 떡볶이. 아니, 떡볶이 잘 드세요?
0: 떡볶이는 근데 약간 그 엄청 매운 떡볶이 있잖아요.
1: 그 엄청 매운 떡볶이.
0: 네, 그 이상한 떡볶이.
1: 예, 예.
0: 그거는 진짜 순한 맛으로.
1: 아.
0: 아니면은 저는 이제 너무 매운 게 먹고 싶으면 친구들이 많이 모였을 때 시켜서 그냥 한 입 먹습니다. 한두 입. 저도 이제 위아래 사정이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1: 맵찔이군요.
0: 완전 찔입니다.
1: 아, 찔이군요.
0: 완전.
1: 아, 그래, 남자들은 사실 맵부심은 잘 없는데 초등학교 때.
0: 네.
1: 김치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
0: 아, 너 김치 먹을 수 있어?
1: 어, 나 그 거의 유치원 되죠. 나 김치 먹을 수 있어?
0: 나 물에 아는 거 먹어.
1: 나 물에 아는 거. 어, 나도 물에 아는 거 먹어. 그럼 지금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같이 먹는 거야? 입에 넣고 눈물 흘리면서 먹는 거죠. 하면서.
0: 우리나라는 왜 어린이들한테 굳이 그 매운 김치를 먹이는 걸까요? 또 생각해 보면.
1: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
0: 네.
1: 몸이 좋으니까.
0: 이거 진짜.
1: 어?
0: 2374번님께서 설명서 좀 봐라.
1: 아, 이거는. 저는 진짜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0: 아 진짜요?
1: 전 매뉴얼대로만 하는 편이라 가지고.
0: 와 진짜 남자 아니네.
1: 근데 아니 저는 이거는 약간
0: 남자 문, 아니야.
1: 아니 확실하게 문과 남자들이 이러는 것 같아요.
0: 아 접니다.
1: 이과 남자들은 매뉴얼을 맹신해요.
0: 아
1: 오히려.
0: 진짜요?
1: 매뉴얼을 1부터 100까지 다 읽는데 문과 남자들이 특히나
0: 네.
1: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이런 설명서도 그렇고 어떤 매뉴얼이나
0: 네.
1: 순서대로 뭐 레고 조립 뭐 이런 거 있잖아.
0: 아.
1: 그런 걸 그렇게 안 보더라고.
0: 원래 우리 창의력으로 이제 새로 또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1: 아니 근데 그 정해져 있는 그게 있잖아요. 그게.
0: 근데 저는 가끔 이런 말도 해요. 설명서 이렇게 두껍게 넣어줄 거면 그냥 이거 없애고 금액이나 좀 깎아줬으면 좋겠어.
1: 아니 설명을 봐야 이걸 쓸 수가 있는데?
0: 다 어떻게든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네.
1: 아 맞아요. 아 3358님께서 저 한 달 전쯤 불가마 다녀왔었는데요. 97도 98도 되는 방으로 들어가서 뒤따라 오신 아저씨와 바로 배틀 붙은 적이 있습니다.
0: 와.
1: 서로 수건 뒤집어 쓰고 땀은 뻘뻘 나고 얼굴은 벌겋게 올라오는데 눈치 보며 안목적 누가 더 오래 있나 이런 것도 남자의 승부욕 아니겠습니까? 맞죠.
0: 요거, 이 목욕탕에나 이런 찜질방 가면은 은근 이런 거 생깁니다.
1: 아 생기죠. 네.
0: 괜히 평소 별로 사우나 오래 있지도 못하는데 평소 같았으면은 잠깐 들어갔다 나오는데
1: 아,
0: 누가 들어오면 나가고 싶은데 약간 일단 참아요.
1: 그렇죠. 네. 그 모래시계가 있잖아요. 아, 사우나 들어가면.
0: 맞아 맞아.
1: 그러니까 아저씨랑 싸울 때도 있고 모래시계랑 싸울 때가 있어요.
0: 시계랑
1: 시계를 뒤집어 놓으면. 내가 이거 끝까지 떨어질 때까지 아, 버틴다.
0: 근데 모래시계 너무 천천히 떨어져.
1: 그러니까 그리고 그게 사실 모래시계가 분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0: 맞아요.
1: 뭐 5분짜리 10분짜리 이런 거 있는데
0: 네.
1: 그걸 모르고 그냥 모래만 보고 모래가 다 떨어진다라만 생각하고 사실은 10분짜리일 수도 있는데
0: 우리는 왜 그러는 걸까요?
1: 그렇게 깔끔하게 딱 떨어지는 걸 좀 좋아하는 것 같아.
0: 맞아. 그냥 그 끝까지 내가 버틸 수 있나 없나.
1: 맞아. 버틸 수 있나 없나. 그리고 목욕탕 가면은 뜨거운 물에 들어가는 것도
0: 아...
1: 나 이거 뜨거운

0: 와서 근데 난 여기서 바로 찬물 들어가.
1: 아, 찬물 들어가야죠. 어. 남자들이 찬물 안 들어가면 안 되죠.
0: 그렇죠. 바로 네. 찬물 근데 텀벙해서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1: 머리까지 한 번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약간 배에 물 적시면서 들어가면 안 돼요.
0: 아, 그럼 안 돼. 어. 그러면은 저기 심장이 다 아니까 심장이 모르게 예,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예, 농담이고요. 자.
1: 근데 아까 설명서 우리 얘기 잠깐 했는데 아, 네. 0625번님이 다시 한번 문자가 왔어요. 아니, 설명서 보는 것보다 제가 더 빨라요. 아, 진짜로.
0: 0625님.
1: 이분은 진짜 병이다.
0: 0625님. 네.
1: 이분은 허세, 귀여운 허세.
0: 예, 네. 아니요. 허세 왕이신데 0625님. 이 정도면은 같이 사시는 와이프분께서 꽤나 머리 아프시겠는데 진짜. 근데 저 설명서를 네. 그러니까 보고 안 보고 차이가 딱 큰 것 같아. 예를 들면 선풍기다.
1: 네.
0: 그러면은 그 정도까지는 할 수 있죠. 뭐 강풍, 약풍.
1: 아, 그럼요. 뭐
0: 방향 전환. 이것까지는 설명서 안 보고 할 수 있는데.
1: 네.
0: 설명서를 봐야 되는 건 신기능들. 새로운 기능들은 무조건 봐야 돼.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비싸지는 거거든요.
1: 지금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커피 드립 커피를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무게에 재는 저울을 좀 금액을 주고 샀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설정하면은 이제 물을 또르르 따르기 시작하자마자 초가 시작하는 그쵸. 설정이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설명서를 안 보고 아무리 물을 부어도 그 초가 시작을 안 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해봐요. 다 눌러봐. 이렇게 했다가 오래 눌러봤다가 세 번 빠르게 눌러봤다가
0: 모든 조합을 다 해봐요.
1: 아직까지 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0: 아직 매뉴얼을 네. 읽으시라고요, 그냥.
1: 너무 귀찮아요. 자, 저희는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준님의 신청곡입니다. 미세의 남자 말고 미세의 다른 남자 말고 너.
0: 예, 다른 남자 말고.

0: 미세이의 다른 남자 말고 너 듣고 왔습니다. 남자들의 소울토크 국밥지역 돈가스 피식대학 정재영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승부욕과 허세가 넘치는 남자들이라는 주제로 얘기해보고 있고요. 사연 계속해서 소개해볼게요.
1: 네, 사연 소개하기 직전에 네. 그 또 닉네임 SONG 송님께서 네. 국밥 제육 돈가스는 전국민 소울푸드입니다. 금방 국밥 먹고 아니 때리고 왔는데 맞아. 라고 해주셨어요. 근데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서 이거 읽고 가야 될 것 같아요.
0: 아, 어떤 포인트가?
1: 국밥은 먹는 게 아니라 때리는 거거든요.
0: 아, 왜 그런지도 설명 선생님 좀 부탁 좀 드립니다. 교수님.
1: 그러니까 뭐랄까 그 네. 다른 음식들은 네. 이제 입으로 들어가는 느낌이라고 한다면은 네. 국밥은 그 뚝배기를 네. 약간 이렇게 손으로 때려가면서 먹는 그 느낌. 아,
0: 그 뜨거운 그걸 네, 때려.
1: 약간 때리는 느낌. 그러니까 그 이 때리는 모든 이 타격감 아~ 이런 느낌으로 먹는 거라서
0: 이 팔팔 끓고 있을 때 뜨겁지만 입에 그 넣는 그런 입에 느낌
1: 이런 때리는 느낌 그래서 내 머리를 때리는 느낌 그래서 국밥을 때린다고 하거든요. 오늘 국밥 좀 때리러 갈까?
0: 때리러 가야겠네.
1: 때리러 가야 될 것 같잖아요.
0: 이렇게 하나 또 배워갑니다. 예.
1: 진짜. 자 그래서 오늘 또 다른 사연 한번 읽어드릴게요. 가람김님께서 냉면 안 자르고 먹어야 남자래요. 헛구역질 해가면서도 가위 안 써요.
0: 이거 진짜예요?
1: 맞죠.
0: 아 진짜요?
1: 냉면 그 어차피 저기 평양냉면이나 네. 이제 밀로 만든 그런 냉면류들은 이빨로 끊기기 때문에
0: 아 그게 잘 끊기죠.
1: 그거는 뭐 상관없는데
0: 함흥냉면류
1: 이제 네. 칡냉면류들은 네. 무조건 한 입에
0: 아니 끊기질 않잖아요.
1: 그래 끝까지 넣는 거죠.
0: 아 그냥
1: 위에서 소화되게.
0: 아, 아 원래 위에서 되기도 하지만, 예, 예, 예. 그러니까 이빨 역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1: 예, 예.
0: 아,
1: 그러니까 이빨은 거들 뿐.
0: 아,
1: 예, 이빨은 그냥 중간에 한번 이렇게 잡아가는 느낌.
0: 아 집으로 치면 약간 중문 정도.
1: 예, 중문 정도. 이제 그 위액으로 위산으로 다 녹여야 되기 때문에
0: 아, 쉽지 않고.
1: 예, 왜냐면 아. 다 씹어버리면 위액이 할 일이 없잖아요.
0: 아 그것도 그렇다. 예. 일을 또 이제 다 해버리면 안 되니까.
1: 예, 다 해버리면 안 되니까. 예.
0: 남자가 되기 힘듭니다. 5579님께서 허세 부리다가 사람 잡겠어요.
1: 예, 농담입니다.
0: 자, 0402번님께서 저 정말 궁금한 거 있어요. 추운 겨울 저는 꽁꽁 패딩에 감싸져서 다니는데 남자분들 밖에 다니다 보면 대부분 위에

0: 참는 분들 아. 왜 그러는 걸까요?
1: 이게 사실 젊은 친구들이 좀 이런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0: 아.
1: 실제로 젊었을 때는 조금 참으면 낫기도 하고
0: 네.
1: 그 뭐랄까 병원 가는 것 자체가 네. 좀 약해 보이잖아요.
0: 근데 규현이는 그렇게 안 젊는데요?
1: 저 젊진 않은데 네. 그래도 이제 그 어렸을 때 그런 어떤 기억들과 그런 것 때문에 계속 병원을 오. 가면 난 약한 사람이다. 약간 이런 어떤 강박관념이 강박증이 좀 생겨서
0: 저희 근데 이거는 남자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한 분 계시거든요. 아 저희 집 말고 저희 예전 집에 한 분 계십니다. 네, 그 성이 어시고 이름이

0: 100%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보상, 풍수해 지진재해보험. 풍수해 대비해.
1: 엄마, 풍수해 지진재해보험 가입했어요?
0: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2: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입니다. 대한민국이 만들어갈 새로운 내일을 국토교통 기술대전에서 공개합니다. 미래를 바꾸는 기술, 기술이 만들 미래.
3: 2026 국토교통 기술대전에 국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월 24일부터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만나요.
4: 폴킴의 가야광장에서 준비한 6월 선물입니다. 고고런에서 에셜론 스테어 클라이머, 갈갈이 박준형의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클림트 어워드 수상 작가 주니퀸 갤러리에서 디지털 아트 작품, 한강의 최고급 특별 유람선 서울크루즈에서 2인 승선권,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알로에 젤, 고기능 고효능 브랜드 레이어랩에서 속 보습 장벽 판테놀 세럼, 건강하고 편한 더 마름 다이어트에서 가인미가 10만원 뷰티 상품권, 일리피오 오라즈에서 고농축 앰플 산소 미스트, 당신에게 선물하는 꽃과 향기 라플로리아에서 꽃 디퓨저, 방송 PPL 플랫폼 비전 기획에서 메르베 주얼리,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스마일 에브리데이 프레민트에서 프리미엄 덴탈 케어 세트, 클라클라 제클라 스포츠 브랜드 제클라에서 라이크라 볼캡, 건강한 브랜드 셀로맥스에서 어린이 튼튼 시럽,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을 드립니다.
5: 모든 순간을 함께한 여러분, 잠시 후 2시부터는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곳곳에 강한 소나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체 서행 구간이 늘고 있는데요. 남산 터널 통해서 강남 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남산 1호 터널은 터널 중간 지점에서 한남을 고가차도 쪽으로 지

다 썰이 되고 에피소드가 되더라고요. 가비의 Super Radio, here we go!

때 거기에 내가 뭔가 스트레스나 불안 혹은 스스로 받아들이기 힘든 공격성 이런 거 생겼을 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심리적 메커니즘. 이래요. 이 방어 기제가. 근데 이 테스트가 있어요. 저는 주로 뭘 쓰냐면 승화를 쓴대요. 승화. 그게 뭐냐면 나쁜 일이 생겼을 때 뭔가 약간 불안할 때다 괜찮아질 거야. 어차피 다 좋아지려고 그래. 이렇게 승화를 시켜버리는 그런, 예,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 중에 하나가 유머예요. 예, 유머로 이런 방어 기제를, 예,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유머로 하는 거저 되게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분위기가 유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스스로가 생각하기에도 아, 뭐 별일 아니야. 뭐 하면서 막 웃긴 생각을 자기 혼자 하는 것도 뭔가 약간 릴렉스가 되는 방법인 것 같아요. 이 중에 막 억압도 있고요. 막 별의 별거 다 있는데 예, 여러분도 한번 시간 나시면 테스트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가비의 슈퍼 라디오. 천원샵처럼 다양한 것들로 준비해놨습니다. 핫한 트렌드도 알고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소식들도 알수 있는 코너. 게스통의 뉴스통. 퀴즈 풀면 선물도 드리니까요. 잠시 후에 참여해 주시고요. 혹시 힘이 좀 필요하세요? 자존감 충전이 좀 필요하세요? 아니면 약간의 그 스몰 뒷담화. 에, XXO 가십

0: 라디오 같이 들래?
1: 2시엔 가비가 내려와. 가비의 슈퍼 라디오. 우리 천원샵에 가면 이것저것 구경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슈퍼 라디오도 그렇습니다. 네, 듣다 보면 너무 다양해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실 텐데요.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 좀 볼게요. 최인숙님. 저 인생 처음으로 네일아트라는 걸 받으러 갑니다. 친구가 생일 선물이라고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제가 한 번도 안 했다는 걸 알고 예약해준 것 같아요. 마음의 준비 같은 걸 해야 될까요? 손을 덜덜 떨면 어쩌죠? 이게 뭐라고 떨리네요. 예쁘게 하고 올게요. 귀엽다. 귀여운 사연 등장. 처음부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인숙님, 네일아트 처음 받으러 가시는 거구나. 근데 그 친구가 너무 좋다. 어떻게 안 받아봤다는 걸 딱 생각하시고 그러면 내가 예약해줄

한 시간 뒤면 끝나겠네요. 아, 이게 또 엄마가 주는 사랑인가 봐요. 저도 진짜 사춘기 때말안 듣고, 엄마 틱틱거리고, 뭐만 하면 말 듣고 하고 그랬는데, 엄마는, 예, 그래도 잔소리가 줄줄 나오다가도 너무너무 사랑 하나 봅니다. 근데 아들도 똑같을 거예요. 마음속으로는 안 그러고 싶은데, 호르몬이 그렇게 시키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저희 노래 듣고 와서 여러분의 이야기 좀더 볼게요. BTS의 Permission to Dance, 트와이스의 Feel Special.

비슷한 일화가 있습니다. 비슷하다 못해 더 심한 일화가 있습니다. 예, 때는 제가 20살 거의 초반이었어요. 연습을 끝마치고 강남에서 수원으로 가는 3007번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뭐 버스를 타고 가고 있었죠. 옆에 취객이 앉았어요. 예, 너무 취하셔서 정말 막 몸을 가누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해 했는데 내릴 때 되니까 제 팔에 네. 네, 그런 일이 있었고요. 저 전화번호를 주세요. 내일 연락드릴게요 했더니 취하셔서 전화번호 안 준다고 네 전화번호 내놓으라고 하셔가지고 굉장히

0: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알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댕댕이들이랑 행복한 일주일 보내실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댕댕이가 있는데요.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너무 귀여운 우리 댕댕이. 아, 또 자고 있는 거 보면은 또 귀여워요. 막 배를 이렇게 통통통통통 해주고 싶잖아요. 네. 제수님, 나중에 댕댕이들 사진 좀 보내주세요. 제가 또 소개해 드릴게요. 그러면 저희는 로제 브루노마스의 아파트 듣고 올게요.
1: 지영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랜덤!

0: 오늘은 또 세상이 얼마나 시끄러운지 볼까? 어머, 뭐가 이렇게 많아? 하이 게스트! 오늘 인터넷에 떠다니는 핫한 이야기들 핵심만 쏙쏙 긁어다 줄 수 있어?
1: 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 읽어주는 AI 게스통입니다.
0: 하이 게스통! 가만 보자. 아, 이번 주에 내가 이 질문을 안 했네. 자, 간다. 나 생얼 어때? 예쁘지? 얼만큼 예뻐?
1: 서버가 불안정합니다. 연결에 실패하였습니다.
0: 내가 다시 물어볼게. 스통아, 스통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1: 잠시 후 서버가 폭발합니다.
0: 스통이가 오늘도 정신을 못 차리네. 이상하다. 그냥 내가 쉬운 거 물어본 것 같은데 그냥 한마디면 되는데 이상하기는 해. 자꾸만 인정받고 싶은 내 마음 뭘까? 내가 다음에 또 불쑥 물어볼 거야. 좀 더 현명하게, 좀 더 귀엽게, 좀 더 내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답 찾아놓길 바래. 아, 맞다. 아, 나 요즘 좀 뻔하지 않은 그런 약간 핫플, 핫한 곳 가고 싶은데 핫한 곳 소개하는 뉴스 좀 찾아줄래?
1: 네. 서울 북촌이 성수동에 이어 새로운 쇼핑 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패션, 뷰티, 리빙 브랜드들이 플래그십 스토어와 체험형 매장을 잇따라 열면서 북촌 전체가 하나의 브랜드 쇼룸처럼 변하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성수가 짧고 자극적인 쇼폼 감성이라면 북촌은 한옥과 전통 분위기를 살린 롱폼 감성 공간으로 차별화되고 있습니다. 업계는 성수의 복잡함에 피로를 느낀 소비자들과 한국 라이프스타일을 경험하려는 외국인 관광객 수요가 북촌 인기 상승의 배경이라고 분석했습니다.
0: 아, 나 알지, 북촌. 거기 되게 재밌는데? 약간 한복 입고 가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게스통, 내 퍼스널 컬러에 맞는 그런 한복 컬러 추천해 줄래?
1: 글쎄요, 옥색 어떤가요?
0: 옥색? 초록? 잠깐만, 나 초록 안 어울리는데. 아, 너, 나 일부러 웃기게 보이려고 초록색, 옥색 추천한 거지?
1: 서버를 찾고 있습니다.
0: 아, 됐어, 게스통. 이런 건 내가 더 잘 알아. 내가 알아서 고를게. 저기 청취자 뉴스 좀 전해줘.
1: 네,

0: 예상도 못하던 아내가 이제는 아주 안정적인 차선 변경과 주차까지 완벽하게 마무리한다고 합니다.
1: 그래요. 이 운전이라는 게 또 해보다 보면은 늡니다. 저도 처음에 운전할 때는요, 진짜 밖에서 운전하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위대해 보이고 정말 대단해 보였거든요. 근데 또 하면 되더라고요. 너무너무 축하해요. 아, 근데 개스통, 넌 운전 잘해?
0: 저는 직접 운전은 못하지만 길 안내는 자신 있어요. 어떤 것도 찾아드릴 수 있습니다.
1: 오케이. 그럼 다음에 운전할 때 내가 너한테 길 안내 좀 부탁할게. 넥스트 뉴스.
0: 네, 2983님께서 보내주신 소식입니다. 집 앞에 요즘 핫한 샐러드빵 가게가 생겼는데 일주일 내내 솔드아웃이라 번번이 실패했다고 해요. 그러다 드디어 오늘 빵 구매에 성공. 감격 속에 한 입 먹어봤는데 생각보다 더 맛있어서 결국 내일 또 줄 서서 가기로 했다는 이야기 전해주셨네요.
1: 아, 이거 샐러드빵 맛있으면 다 먹는데. 아, 궁금한데? 이게 일주일 만에 성공한 거면은 진짜 핫한 것 같아. 그치? 어, 나도 가보고 싶다. 아, 게스통이 알려준 소식이 없는데 어느 동네에 샐러드빵이 그렇게 핫한 거예요? 나 좀 궁금한데? 2983님, 그 자세 좀 알려줘봐요. 어, 조금 이제 위치를 찍어봐. 나도 사먹어야 돼. 오케이. 자, 이제 게스통, 우리 퀴즈 하나 만들어볼까?
0: 네. 고즈넉한 한옥 골목 풍경 덕분에 외국인 관광객들의 필수 코스인 이곳에 요즘 젊은 세대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다고 합니다. 경복궁과 창

0: 있는 거 북쪽 맞지?
1: 네, 정확해요. 가비님이 거의 정답을 다 알려주셨네요.
0: 아,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그냥 small hint. 그냥 작은 힌트야. 왜 이래. 여러분, 지금 저랑 같은 생각한 분들, 그게 정답이에요. 북쪽, 북쪽. 캐스톤, 그럼 정답 어디로 보내면 될까?
1: 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정답자 10명에게는 가비 커피, 가비리카노 한 잔씩 드립니다.
0: 정답 받을 동안 노래 하나 틀어주겠어?

근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정말 리스펙합니다. 언니 진짜 리스펙! 언니 정말 리스펙해요. 대단해요. 오늘은 꼭 나 진짜 대단하다 거울 보고 말해주세요. 미경님 아시겠죠? 가비 김미경님 편으로 다이브. 안녕하세요 가비언니. 저는 올해 4학년으로 복학한 대학생입니다. 복학 전에는 정말 설레는 마음이 컸는데 막상 학교에 돌아오니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후배들은 저를 한참 선배라고 어려워하고 저도 괜히 먼저 다가가기 어색해서 학식도 혼자 먹고 공강대도 혼자 있어요. 공부도 다시 시작하려니까 예전처럼 집중도 잘 안되고 머리도 굳은 느낌이라 걱정이 많아졌습니다. 요즘은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지금 가는 길이 맞는 건지 자꾸 불안해져요. 괜히 혼자 뒤처진 기분도 들고 살짝 방황하고 있는 같은 저에게 힘 좀 주세요. 김아진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약간 대학생 톤으로 읽고 싶었는데 살짝 초등학생 톤으로 읽은 것 같아요. 아, 복학하면 적응 힘든 거 저 압니다. 제가 복학해본 사람입니다. 제가 저보다 한 학년 이제 밑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대학교를 같이 다녔는데요. 쉽지 않죠. 1년, 얘들아 1년 차이밖에 안 나 하는데 그 하늘 같은 선배님 같은 느낌으로 대해주는 게 어쩔 수가 없나 봐요. 그 나이 땐 또 1년 1년이 크다 보니까 뭔가 약간 선배 대접해드려야 될 것 같고 그런 느낌도 있어서 아마 그럴 것 같은데 곧 또 금방입니다. 그냥 조금 이게 조금 좀 더 다가가시고 이러면 후배들도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또 후배들 사이에 있으면은 나만 좀 뒤처진, 나만 좀 유행어 모르는 것 같고 아 얘들이 나 너무 어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좀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사실 당연해요. 처음에라서 그런 거예요.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처음에만 그런 거니까 한 3-4달 되면은 이제 편해질 거예요 다들. 예. 그러니까 너무 잘하고 있어요. 또 복학을 해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다니는 것 자체가 어렵죠.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나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뒤에 있어요. 공감

0: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게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1: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2: 일양약품.
3: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1: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4: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3: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4: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3: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4: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바비의 Super Radio. 잠시 후에는 뮤직 페스티벌 슈첼라 함께합니다. 아까 예고해드린 대로 안 시스터즈로 묶어봤어요. 싱어송라이터 안신의 안예은 씨 모시고 라이브는 물론 즐거운 토크장도 열어볼게요. 그럼 저희는 마이티마우스 랄랄라 듣고 3부로 가 있을게요.

0: 21년간 변함없이 대상받았던 파리요.
1: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에 마리오란 마리오.
2: 한국 소비자 포럼 2025 올해의 브랜드 대상,
0: 21년 연속 수상이니까
1: 마리오 아울렛.
3: 보고 싶은 얼굴, 함께했던 마음, 나누어 듣던 음악, 이곳에 모두 모여 있어요. 매일 저녁 6시,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4: 길을 걸을 때마다 보이는 맨홀. 맨홀에는 산소가 부족하거나 위험한 가스가 가득 차 있습니다. 맨홀로 내려갈 때 3대 안전수칙만 준수하면 사망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작업 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하기. 둘째, 30분 이상 충분히 환기하기. 셋째, 손기 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하기. 만약 쓰러진 동료를 발견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구조대의 지시를 따라주세요. 이 캠페인

매력인 것 같아요. 오늘 모신 이 두 분이 그렇습니다. 길 가다가요 이분들 목소리가 들리면 어? 안신혜다 어? 안예은이다 바로 나오거든요. 오늘 이 두 분의 매력에 푹 빠질 준비 되셨나요 여러분? 그럼 먼저 안예은 씨의 라이브로 슈첼라 문 열어볼게요.

0: 감사합니다.
1: 와우.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네, 저희 안예은 씨랑 안신혜 씨 오셨는데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2: 반갑습니다.
1: 네, 저희 슈퍼라디오 청취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3: 아, 안녕하세요. 저는 가수 안신혜이고요.
1: 네.
2: 네. 싱어송라이터 안예은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가비님 너무 좋아요.
1: 감사해요. 아니 시작하기 전에요, 저한테 오셔가지고 너무 좋아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마 컨텐츠를 재밌게 보셨던 것 같은데.
2: 네.
1: 어떤 컨텐츠를 혹시 재밌게 보셨는지.
2: 저는 이제 역시 네. 이제
1: 역시
2: 니가 마이.
1: 그렇죠.
2: 아, 지금 너무 네. 떨려가지고 지금 말도 제대로 안 나오고 있는데요.
1: 아, 너무 감사해요.
2: 네, 그것을 저는 하나 꽂히면은 네.

0: 약간 상상으로 많이 하시는
1: 네 상상을 많이 하는 편이고 네. 그래서 만들다 보니 네. 이런 이제 강렬한 기타 리프라거나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네. 예, 이런 곡이 나왔습니다.
0: 아하, 네. INTJ라고 하셨죠, MBTI.
1: 예.
0: INTJ가 그렇죠. 그 자기만의 어떠한 이 어떤 약간 자기만의 다 그 세상이 있거든요. 규칙과 어떤 그런 것들 사이에서의 낭만 늘 찾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상상을 자주 하신다면 상상을 잘 하신다면은 또 N의 성향이실 텐데
1: 맞습니다.
0: 상상하는 거 좋아하시나 봐요.
1: 네, 많이 좋아하는데 네. 최근에 궁금해서 네. 심심할 때 다시 해봤는데 S랑 네. 왔다 갔다 하긴 하더라고요.
0: 이게 근데, 중간으로 왔군요.
1: 근데 저는 이제 N이라고 우기고 다니긴 해요.
0: N이 또 네, 그쵸.
1: N이 조금 더 예술하는 사람 같아가지고 네. 너무 딱딱한 그 네. 알파벳이 있어갖고
0: 아 그것은 네. 낭만은 저는 N으로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네, 네 낭만.
1: 아 낭만. 낭만. 맞습니다. 아,
0: 그렇죠. 네. INTJ가 확실하십니다. 아니고서야 이런 노래를 쓸 수가 없어요.
1: 감사합니다. 네.
0: 안신혜 씨는 어떻게 또 들으셨어요, 나의?
2: 저는 네. 이 노래 그 전율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아, 전율이라는 단어
0: 어울린다.
2: 안예은 씨를 위한 단어가 아닌가.
0: 아하.
2: 그리고 네. 이 노래는 정말 안예은 씨만 부를 수 있을 것 같은
0: 진짜 독보적인 그런
2: 정말
0: 느낌이죠.
2: 이 노래 스케일이 엄청납니다. 와우. 엄청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이 디나이가 3년 5개월 만에 발매된 정규 5집 네.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래 수록된 노래였는데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걸
1: 네.
0: 이 어떤 의미로 이렇게 지으셨어요?
1: 이게 이제 네. 신곡 9곡과 네. 재발매곡 8곡 해가지고 총 17곡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네. 정규 5집인데요. 이 앨범이 네.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일
0: 아~
1: 수도 있고
0: 네네, 그렇죠?
1: 이제 상상으로 만든 노래들도 있지만 네. 제 어떤 인생관이나 이런 게 담겨있는 노래들이 있어서 인생이 생각보다 나쁘진 않을 걸도 되고요.
0: 와우.
1: 예,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하실 수 있는 제목입니다.
0: 오~ 네. 그러면은 디나이의 어떤 가사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어떤 상상을 하셨는지 좀 궁금해요.
1: 아, 디나이는 네. 이제 타이틀곡이고 네. 이 눈앞에 뭐 보이는 거라든지 네.

0: 가 됐고 맞습니다. 시즌 2는 6월 18일 날에 공개된다고 오, 하니까요. 예,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안신혜 씨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리메이크 앨범 Best Before를 4월 21일 날 네. 21일 날 발매를 하셨는데요. 이게 또 회사 대표님이 네. 리메이크 앨범을 제안을 하셨다고.
1: 제안을 하셨습니다.
0: 예, 어떻게 제안을 하시게 된 거예요?
1: 제가 마지막 앨범, 이 앨범 전 앨범 낸 지 네. 1년 3개월 만에 낸 앨범인데요. 네. 그동안 앨범을 3번을 엎었어요.
0: 아, 왜요?
1: 제 자의로 너무 확신이 없었고 저도 정규를 내는 게 좀 목표였는데 그래서 정규 낸 안예은 씨가 너무 리스펙트하고
0: 진짜 리스펙트예요.
1: 그것도 네, 전 지금 굉장히 놀라고 있는데 네. 하여튼 그래서 저도 정규를 다 만들 거의 다 만들다가 엎고 엎었어요. 뭐랄까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확신이 없었던 느낌이랄까? 그래서 좀 고민이 많아져서 네. 좀 힘들어하고 있을 때 리메이크 앨범 한번 해봐 제안을 해주셔서 하게 되었습니다.
0: 도움이 좀 되셨어요? 어떤 리메이크
1: 너무 큰 도움이 되었어요.
0: 그게 약간 리프레싱이 되셨나 보다.
1: 큰 리프레싱이 되었고요. 그 저는 또 그 뭐랄까 그 이번에는 노래들을 이미 사랑을 받았던 큰 사랑을 받았던 노래들에 기대어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 목소리를 마음 편하게 어떤 기대는 느낌으로 그럼 제가 한번 쑥 맡겨볼게요 이런 마음으로 임했더니 제가 몰랐던 저의 모습들도 많이 알게 됐고 제가 부르지 않던 스타일의 가창도 찾게 되고 그래서 저는 여러모로 굉장히 고마운 앨범입니다.
0: 아니 앨범에는 네 곡이 실려 있는데 100곡 중에서 고르신 거라고.
1: 네,
0: 엄청 많았구나.
1: 네, 엄청 많았어.
0: 어떻게 고르셨어요? 그러면 100곡 중에서 네 곡을?
1: 프로듀서 오빠하고 머리를 맞대고 와 어떤 노래가 좋을까 고민하기도 하고 네. 또 이제 그 원작자분들한테 연락 돌리면서 그쵸. 이게 가능한 거 아닌가 이런 것들도 보고 해서 이 네 곡이 추려지게 되었습니다.
0: 그럼 마지막까지 실을까 말까 그 고민했던 곡 중에 공개할 수 있는 곡이 있을까요?
1: 마지막까지
0: 이거 할까 말까 혹은 실을까 말까 고민했던 노래.
1: 저는 개인적으로 네. 박지윤님의 Still Away라는
2: 노래 너무 좋았어.
1: 네, 좋죠. 아 근데 되게 좋아하는 거에 대한 반응이 되게 좋으시다.
0: 그러니까요. 이렇게 볼을 두 뺨을 이렇게 부여잡으시고 얘기해주세요 항상.
2: 네, 알겠습니다. 네, 너무 좋아가지고.
1: 네. 되게 반응이 되게 짜릿짜릿하시네요 안예은 씨가.
2: 신혜님의 목소리로 그 노래가 착 상상이 되니까 너무 좋았겠다.
0: 이건 나중에 어디 한번 페스티벌 가면 한번 불러주시는 거 아니에요?
1: 그럴까요?
0: 네,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데.
1: 네, 그래서 저도 그 노래 그 편곡까지 다 해놓고 불러봤었는데 네. 좋았는데 네. 어떻게 하다 보니 이번 앨범 색깔하고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0: 네. 그렇죠. 전체적인 또 색깔이 중요하니까. 네. 잠깐만 근데 한 소절을 좀 안 되게
1: 약간 오케이. 약간 네. 되게 네오 소울 같은 느낌으로 바꿨었는데. 네. 요즘 날 보는 눈빛 달라지지 않았니? 이런 느낌.
0: 잠깐만. 이거 페스티벌에서 불러주셔야 돼요.
1: 해봐야겠다.
2: 제발
0: 꼭, 해주셔야 되고요. 너튜브에 올려주셔야 돼요.
2: 네.
1: 그럴게요.
0: 인스타그램에 또 이렇게 올려주셔야 되고요. 네. 아시겠죠?
1: 네. 감사합니다.

0: 너무 좋은데 아니 아 잠깐만 이게 할 말이 많은데요. 저희가요 지금 4부로 먼저 가 있을게요.
1: Gabby's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매일 밤 10시 한혜의 키스 더 라디오.
4: 오늘도 평화로운 쿨 FM 하우스 이곳에 새로운 DJ들이 입주했다고 하는데요.
5: 안녕하세요. 노래하고 DJ하는 폴킴입니다. 저랑 라디오 한잔 어떠세요? 매일 낮 12시 폴킴의 가요광장.
6: Hi guys, it's Gabby. 다들 우리 집에 놀러오는 거 웰컴이에요. 매일 오후 2시엔 가비의 슈퍼 라디오.
4: 하루치 힐링과 에너지 제가 제일 먼저 전해드릴게요. 매일 아침 5시 허위원의 상쾌한 아침.
7: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기

0: 벨라, 천재란 수식어가 아깝지 않은 안신의 안예은 씨와 함께하고 있어요. 네, 저희가 안신혜 씨의 왜 그래 라이브로 듣고 왔는데요.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노래를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고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잘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거 목소리라는 게 타고 나는 거죠.
1: 네. 저도 궁금해요. 저도.
0: 아니, 두 분 다 너무 잘하시잖아요. 이거 진짜 타고 나는 거죠, 사실은.
2: 네. 안예은 씨가 말씀해 주시죠.
0: 안예은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저는
0: 네.
1: 작곡 전공생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소리를 어떻게 쓰는지 네. 한 개도 몰랐어가지고 네. 한 2, 3년 전부터 네. 레슨을 받고 있습니다.
0: 아,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레슨 받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시간 날 때마다?
1: 그렇진 않고요. 네. 그냥 이제 뭔가
0: 부족함.
1: 이 노래 왜 안 되지?
0: 안 되지?
1: 근데
0: 때.
1: 방법을 모르겠어 라거나 그럴 때 레슨을 받고
0: 와우.
1: 그리고 운동을 열심히 합니다.
0: 운동이 도움이 되나요?
1: 저는 너무 많이 됐어요. 힘으로 밀 수 있는 그게 생겨가지고요.
0: 네. 안신혜님은 또 어떤 비결 있으세요?
2: 저는 놀랍게도 네. 지금 예은 씨가 얘기하신 두 가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0: 진짜요?
2: 네, 저도 보컬 레슨을 받고 있고요.
0: 네.
2: 그리고 운동을 저도 한 1년 전부터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0: 어떤 운동?
2: 저는 다양하게 해요. 유산소도 하고 근력도 하고
0: 그냥 몸 자체를 좀 이렇게 네. 좀 키우는
2: 그리고 또 ENFP라서 혼자 운동하는 게 싫어서
0: 싫죠.
2: 여러 사람들이 다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하는 운동을 합니다.
0: 크로스핏
2: 그런 비슷한 걸 하고 있어요.
0: 이런 비슷한 거 네. 하시는구나. 네. 운동이 노래에 도움이 된다.
2: 너무 도움이 많이 돼요.
0: 운동해야겠다. 네. 지금 어떤 다른 안예은 씨가 뭐가 생각나셨나 봐요. 네.

0: 아, 앉은 기억 있으신가 본데요?
1: 네?
0: 앉은 기억 있으신가요?
1: 아, 저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는데요. 아, 네. 이제 다른 내향형 친구들의 네. 공포 체험 이야기를 듣고
2: 저는 그거보다 네. 더 심한 걸 다니거든요.
0: 어떠세요? 궁금해요.
2: 시작과 끝에 구호 외치고 하이파이브 하고 그 끝날 때 다 이렇게 사진 찍고
0: 사실 그거 하러 가는 거거든요. 우리 네. 내향성 친구들은 그게 너무 즐겁고 그것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예요.
2: 끝나고 서로 안부 물어보고 이런 거 있잖아요.
0: 그러니까 이제 스몰 토크 좀 하고
2: 저 아니야 씨가 머리를 부여잡고 충격을 금치 못

0: 해가수련 느낌으로
1: 우와, 멋있다. 있고.
2: 아, 확실히 1대1이네요.
0: 네, 저는 오. 이제 NFP 친구들이 막 서로의 체육관에 놀러 가고 막 이러더라고요. 어, 같이 그렇죠. 온. 아. 죄송합니다. 그게 너무 네. 신비로워가지고 아~ 어,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같은 네. 신비로움을 마주쳐서 조금 놀랐습니다.
2: 아 저희가 네. 이렇게 아이렇게라는 코너가 있어요. 이이신 분이랑 아이이신 분이 한 문제를 갖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를
1: 아, 하던
2: 코너인데 지금 두 분이 그 코너랑 너무 짝 나 지금 그 코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1: 너무 신나요. 에, 에.
2: 완전히 이시고 완전히 아이셔가지고 예. 아 저는 그러면은 그 운동을 해야지 건강한 체력으로 건강한 노래를 할 수 있다라는 요 요거를 생각한 채로 운동을 열심히 해야겠네요.

0: 안희야 씨가 또 한 번 볼을 붙잡았습니다. 아 맞다 그 생각을 못했지 왜.
1: 맞습니다. 아 저는 사실 음원 차트에 진입을 해본 적이 없어요.
2: 어 진짜요?
1: 네 그래서 한 번도 진입을 해본 적이 없어서 네네. 이 음원 차트라는 것 자체가 저한테 아. 어떤 꿈같이 돼가지고 아~ 그러니까 언젠가 저기 언젠가는 가겠지 어. 이런 느낌이 됐는데
0: 문어의 꿈도 차트에
1: 네 없어요
0: 몰랐어요 네, 진짜
1: 네. 근데 이제 공연은
2: 네. 차트에 문제가 있는 거네요
1: 아, 아닙니다 제가 더 어. 갈고 닦아서 네,
0: 그. 아 근데 그 공연은요 외진 그래도 잘 되지 않으세요 잘 공연 될 것 같은데
1: 그래도 항상 떨리고
0: 항상 떨리죠
1: 네
0: 그건 있을 것 같아. 네.
1: 항상 걱정돼서 저는 네. 그 티켓팅 시간을 일부러 네. 어, 막 괜히 아무것도 네. 안 하고 있는데 되게 바쁜 척 핸드폰을 막 안 보고 있거든요. 아,
0: 저도 그래요.
1: 너무 떨려가지고.
0: 아, 정말요? 떨리는 일이 있을 때요. 아, 네. 그러니까 뭐 너튜브에서 되게 중요한 거 공개될 때 거의 안 보고
1: 저도요.
0: 네, 뭔지 알아.
2: D9.
0: 혹시 D9.
1: 맞네요.
0: 바로 그 자체입니다. 안신혜님은 혹시 뭐 음원 나오면은 뭐 약간 계속 주식창 보듯이 계속 확인하고 혹시 그러시기도 하나요?
2: 전 댓글을 그렇게 보려고 하고 왜요? 아~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니까.
0: 궁금하니까 맞죠. 네.
2: 근데 뭐 저도 차트에 저는 이번 리메이크 앨범에 네. 어떤 차트에 우연히 제 이름을 처음 봤어요.
0: 어떤 차트였어요?
2: 그 네. 검색 사이트 검색어치 음악 가사를 검색하면 네. 오른쪽에 네. 그 연령대별 많이 들은 음악 순위가 이렇게 떠요. 네네네네. 그거 보다가 갑자기 제 이름이 거기 딱 있는 거예요. 와우. 왜 그래 하고 이별여행이라는 노래가 그때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하고 신기했어요. 이번에 처음 경험했는데
0: 아니 안신혜 씨는 그리고 얼마 전에 소극장 공연을 하셨다고
2: 네.
0: 엄청난 분들이 게스트로 나와주셨네요. 적재, 선우정아, 노영심, 케이윌, 성시경, SG워너비의 김진호 씨까지
2: 와 이렇게 모아놓으니까 진짜 대단하네요.
1: 어마어마하네요.
0: 소극장 공연 어떠셨어요?
2: 저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이번이 저희 안신의 이름 걸고 네. 하는 첫 콘서트였고요. 그리고 처음으로 저 관객분들하고 네. 정말 공식적으로 만나는 자리였고 그래서 저도 걱정을 정말 안 했다면 거짓말이긴 하지만 그렇죠. 너무 행복했어요. 저는 생각보다 굉장히 안정적이고 행복하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단하고 따뜻한 분들이 나와주셨어요. 도와주셔서 너무 행복하게 공연했습니다.
0: 팬들은 너무 좋아했겠다.
2: 팬분들도 너무 좋아해 주시고 되게 사랑스러웠어요. 그 자리가.
0: 그쵸. 네. 귀여운 자리.
2: 귀여운 자리였어요.
0: 나 좋아하는 분들이 이렇게 소극장에 모여가지고 도란도란 우리 음악 얘기도 나누고 네. 하는 게 좋았을 것 같아요. 네. 아, 또 안예은 씨는 데뷔 10주년을 맞아서 6월 20일, 21일에 콘서트를 여신다고.
1: 맞습니다.

0: 네, 얘기.
1: 자, 제가 항상 네. 이 정말 그 걱정이 너무 많아서 네. 이렇게 좀 공연 좌석수에 좀 폐쇄적이었어요. 아, 넓은 데서 못 하지 않을까요? 아. 라고 이제 10년을 살다가 네, 네. 이제 정말 많은 분들께서 제발 넓은 데서 제발 좀 해주세요 라고 하셔서
0: 언니 정신 차려요 이런 말
1: 맞습니다. 많이 들었고 네. 그래서 넓은 곳으로 왔어요. 오호! 양일간 했는데 지금 표가 넉넉하게 남아있어가지고 네. 특히 일요일에 지금 쾌적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0: 아, 많이 가주셔야겠다.
1: 예, 네. 많이, 네, 많이 와주세요. 네. 네.
0: 자, 그럼 저희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갈게요. 고우처럼 살아있을 땐 아무의 하나, 둘, 셋.
2: 2번.
0: 오, 2번. 네. 이거 1번 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으실 것 같긴 한데.
1: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0: 근데 네. 있을 수도 있는데 왜냐면 고우가 너무 대단하잖아요.
1: 그쵸.
0: 지금도 고우 그림을 보려고 그렇게 많이들 가는데 그래도
2: 네, 그런 거예요. 네, 네.
1: 뭐 어떻게 알아요?
0: 박물관 만들어 주는데요. 안신의 박물관.
2: 제가 살아있을 때.
1: 맞습니다, 맞습니다.
2: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1: 네. 맞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0: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긴 하는데 지금 그냥 행복한 게 낫지. 오히려 죽어서 잊혀지지 않는다는 거에 대한 저는 사실 두려움이 있어요. 죽으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그 안심이 있어요. 네, 다 잊혀지는 일인데 뭘 이런 생각이 있어서
2: 그거 진짜 중요한 것
0: 그쵸?
2: 같아요.
0: 네, 맞아. 오히려 끝나는데 뭘 두려워할 게 네, 뭐가 네. 있어 라는 그런 게 있어서 저도 2번입니다. 네, 근데 1번은 또 이제 날 위해서 박물관이 만들어지고 날 공부하고 미술사 뭐 댄서 뭐 댄서의 역사 뭐 이런 거 하면 내가 막 대표 인물이 돼 있고 요거는 또 재밌을 수는 있죠.
1: 그쵸?
0: 너무
2: 네. 네. 뭐 근데 현생을 행복하게 살기.
1: 네, 네. 저도요.
0: 아, 그러면은요. 두 분이 음악사의 길이 남을 명반 1집 만들고 은퇴 때 할머니 돼서까지 음악 만들고 노래하기 어느 쪽이 더 끌리세요?
1: 저는 네. 명반 1집. 아.
0: 네. 어떠세요, 안신혜 님?
2: 저는 2번입니다.
0: 아. 네. 두 분이 다르시네요. 어떤 이유에서
2: 1번은 이제 못해요.
0: 끝났다.
2: 명반 1집을 저는 제 데뷔 앨범 저는 그거 명반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 그룹 앨범이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은퇴를 안 했어요. 뭔 소리 하는지 제가
0: 아니 진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아티스트들 중에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진짜 인정하는 하나의 마스터피스 만드는 거 그거 진짜

0: 어떤 생활이 안정되면 은퇴를 해서 제가 이제 음악 외에 하고 싶었던 다른 와우. 일을 하면서 살 것 같아요.
1: 오케이. 이것도 인정합니다. 네, 저는요 만약에요 제가 가수라면요 1집을 진짜 명반으로 진짜 완전 데이트시키고 진짜 뭐 예술 작품이다라는 평이 나오면요 다음 거 못 내요. 무서워서.
0: 아, 그렇죠. 맞습니다. 아.
1: 저도 은퇴하겠습니다. 못 낼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저희 노래 또 들어야죠. 드디어 이 노래를 라이브로 들어보네요. 자, 초등학교 친구들 지금 라디오 앞으로 모여주세요. 안니은 씨가 문어의 꿈을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박수로 청해드릴게요.
0: 반갑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 덕에 문어 이모가 된 문어 이모 인사드립니다. 5월은 어린이날, 6월도 어린이날 행복하고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0: 이런 노래 또 비슷한 노래 만들어야 하나 고민하신 네. 적은 없는지?
1: 저는 없고 네. 그리고 애초에 이게 어린이를 공략하자 이렇게 네. 쓴 노래도 아~ 아니었기 때문에 아하하. 네 그래서 이제 어 이거 뭐야 이렇게 된 건데 네. 어 저희 밴드 친구들이
0: 네네
1: 하나 더 하자 아. 누나 해양생물이 굉장히 많고 어, 해양생물 끝나면 이제 네. 저기 포유류로 가도 되고 식물로 가도 되고 에, 조류로 에. 가도 되고 에. 많다.
2: 와우.
0: 저 조류 네. 추천드릴게요.
1: 오, 그 친구들이 정말 에. 되게 재밌는 얘기를 많이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 조류가. 근데 그쵸. 정말 슬프게도 제가 조류 공포증이
0: 아 있어서
1: 너무 심해서 아,
0: 조류 공포증에 대한 노래를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1: 그것도 네. 생각을 하고 에. 있고
0: 어, 좋다. 와우.
1: 이걸 좀 극복해 보려고
0: 무서워 무서워 비둘기 무서워
1: 무서워.
0: 아 근데 저희 이제 맞출 시간이래요.
2: 아, 벌써요. 너무 아쉽네요.
0: 너무 아쉽다. 아, 좀 한 번 더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직 못한 얘기들이 좀 많거든요.
1: 제발 불러주세요.
2: 조류 공포증에서 끊겨버렸네.
1: 네, 그러니까 조류 공포증이 제가 죄송합니다.
0: 아, 아니요 죄송할 거 없고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나와주시면은 네, 저희 또 얘기를
1: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을
0: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좋았는데 두 분 어떠셨어요 오늘?
3: 전 너무 재밌었고요. 네. 킹가비님이랑 우리 퀸예우님이랑 다 같이 아 진짜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0: 아 감사합니다. 네,
3: 파이팅.
0: 네.
1: 파이팅. 저도 네. 사실 아까 네. 타이밍을 못 잡았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 네. 신혜님 라이브 볼 때마다 항상 네. 그냥 와 너무 그쵸. 멋있다.
0: 너무
1: 멋있다. 그냥 이렇게 멋있다. 에이, 라는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아서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비님의 팬이기도 하고
0: 아,
1: 해서 저는 이 스케줄 잡히자마자 정말 그 어린 왕자에 나오는 여우처럼 에이. 아 빨리 이날이 됐으면 좋겠어
0: 어떡해,
1: 하고
0: 진짜로
1: 네.
0: 어떡해.
1: 그래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다음에 꼭 다시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다음에 또 꼭 나와주세요.
1: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 네. 무조건입니다.
0: 예은님 꼭 나와주세요. 아시겠죠? 네. 약속하시는 거예요.
1: 네.
0: 제가.
1: 약속입니다.
0: 오케이, 오케이. 네, 그럼 저희 두 분 보내드리면서 안신혜 씨의 이별 여행, 원미연 씨의 원곡이죠. 이 노래 라이브로 들어볼게요. 두 분 안녕히 가세요.

0: 서울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바비의 Super Radio에서 준비한 6월 선물입니다. 알카메디에서 건강한 물 알칼리 이온수기, 베이비 파스텔 스튜디오에서 가족 사진 촬영권,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에브리바디 엑센 코리아에서 9단 올인원 마사지건, 숙취해소 유산균 닥터락 깨유에서 스틱형 숙취해소제, 뽀송한 거실 바닥 청소 아스토니쉬에서 바닥 클리너, 천연 화장품 봉프레에서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가비의 스페셜 기프트들 어떤가요? 다 가져가고 싶다고요? 알겠어요. 이거 모두 드릴 테니 전부 가져가세요. 2시엔 가비가 내려와. 가비의 Super Radio 뮤직 페스티벌 슈첼라. 오늘 두 분의 고품격 라이브 듣고 나니까 왠지 스피커 성능 좋아진 것 같지 않나요? 빵빵 뚫리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여기 스튜디오 앉아서 라이브 직관했던 저도 정말이지 너무 행복했습니다. 혹시나 오늘 놓치신 분들 위해 KBS 쿨 FM 너튜브 채널에도 올려둘 거니까요. 재탕, 삼탕, 넷탕 해주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우리들만의 코첼라 슈첼라 마지막 날인데요. 마지막 무대까지 함께해주세요. 그럼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서울시내 이동량이 늘고 있는 가운데 돌발 구간 주의하셔야겠는데요. 동부간선로 성수분기점 쪽으로 성동분기점 지나 4차로에 사고 나서 일대 정체입니다. 일산방향 강변북로 영동대교 지나 추돌사고 나서 3, 4차로 통행 어렵습니다. 미리 차로 변경해 주시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잠실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정체고 이후 가양대교에 발생한 사고 1차로 막고 처리 중인데 일대 혼잡합니다. 이어서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는 덕평 부근 1차로에 사고 있고요. 이후 양재에서 속도가 더딘데 양지터널 3차로에 화물차 사고 여파 봤습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서휘영입니다.

0: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1: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2: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3: 나란 말싸움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판촉물. 굿즈는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대한민국 대표 판촉물은 역시 세종 기프트.
4: 모아는 도전이다. 백세 출근 도전이다. 공부도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 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

0: 만나는 남창희입니다. 자, 미라클 여러분들 어서 오십시오. 오늘도 이 자리에서 미라클 오세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 어서 오세요.
0: 살랑대는 바람 타고
1: 89.1을 타고
0: 네.
1: 네, 그렇습니다.
0: 자, 우리 목요일 힘든 목요일입니다. 이 목요 깔딱고개를 넘어야 금토일 주말이 옵니다, 여러분들. 힘을 내 주십시오. 힘을 냅시다. 악포 갑니다. 으악!
1: 자. 너 힘드냐? 너 프리랜서가 왜 회사원인 척해?
0: 저희는 우리 매일 출근하잖아요.
1: 미라클에게 힘을 드리기 위해 오늘은 골든벨이 나와 있습니다. 골든벨이 언제 울리게 될지 제 입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자, 말씀드리는 순간 4시 정각에 콩 게시판을 처음 들어온 미라클 그분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미스터 라디오 6월 이벤트 모든 미라클이 컵빙수를 드시는 그날까지 빙수야 윤빙수야
1: 어감 좋지. 윤빙수.
0: 예, 윤빙수.
1: 자꾸 그렇게 하게 되는 거야.
0: 네. 어. 자.
1: 아, 윤빙수. 왜? 오늘은 또 뭐 실수했냐? 뭐 이거 이렇게 고등학교 때.
0: 예. 예.
1: 참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0: 그렇습니다.
1: 그때는 왜 그렇게 듣기 싫었는데 지금은
0: 네. 그립죠.
1: 아, 지나가면서라도 한번 듣고
0: 예.
1: 싶죠. 예. 완벽하지 않았던 그때.
0: 네.
1: 지금도 뭐 불완전하지만 저 그때가 그립습니다. 자, 오늘 콩 게시판에 1등으로 도착한 미라클은 바로 이분입니다. 누구냐면 최재현 씨. 이분께 컵빙수가 갑니다. 최재현아 사랑해 사랑해.
0: 자,
1: 이게 또 윤빙수야는 괜찮은데 네. 최재현아 하니까
0: 예.
1: 뭔가 또 우리보다 윗사람일 수도 있는데
0: 그래요.
1: 예. 뭐 물론 아랫사람이라고 그렇게 불러서 예. 안 되지만 하여튼 예.
0: 자,
1: 재현 배우는 아니시겠죠?
0: 자. 자, 우리 저희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컵빙수 이벤트는 모든 미라클이 컵빙수를 드시는 그날까지 쭉

0: 마리아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왜 마리안나
1: 뭐 저 세례명 같은 거 아닐까요?
0: 아 이제 우리가 또 이게 김씨면
1: 예 김마리안나
0: 예 또 우리가 좋아하는 과자잖아요.
1: 아
0: 김마리는 또
1: 예
0: 네, 근데 뭐 말이 안 나오죠. 그런 얘기하면 또 네. 예, 좀 알려주시고요.
1: 자
0: 최재현 씨가 또 이제 아주 재미 들렸습니다. 들었죠. 재현 배우랑은 거리가 먼 직등입니다. 네 직장인 네 알고
1: 그렇습니다.
0: 있습니다. 예. 그냥 해본 소리죠. 뭐. 예. 예.
1: 자 그리고 강민수님은
0: 아 자기가 이 노래 어울린다고. 예. 민수야 강민수야 민수. 잘 어울린다. 사랑해 사랑해. 저는 이 노래입니다라고.
1: 예.
0: 꼭 계속 도전해서 꼭 저희가 그 노래에
1: 예.
0: 민수라는 이름을 껴넣을 수 있게
1: 그래요.
0: 도전 잘하십시오. 3시 한 59분부터 써놓고 딱 기다리다가
1: 그러니까
0: 막 해서 콩 서버를 4시에 잠깐 몇 분 정도 다운 한번 시켜보는 거 어떻습니까?
1: 와우 트래픽 때문에
0: 네.
1: 미스터 라디오가 다운이 된다. 야 정말 신난 일이네요.
0: 그렇습니다.
1: 예. 박경민님께서 골든벨은

0: 성경에 나오는 이제 여러 가지 인물들이 있잖아요. 네. 그 인물들이랑 이렇게 뭐 생일 같은
1: 게 잘은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불 이렇게 불러고 뭐 하는 것 같은데 신메리안나님, 마리안나님. 아니 뭐 이런 걸 뭘 하던데 나도 뭔지를 모르겠어서 이거 뭘 그걸, 여러분이
2: 뭘 그걸 누가
1: 이거 종교적으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 그냥 흘러간 기억에 네. 뭔가 부르고 종 같은 거를 이렇게 머리 얼굴로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0: 그거는 굿할 때 하는 거 아니에요?
1: 굿은 우리가 정확히 알지.
0: 예. 어떻게 하시죠?
1: 예?
0: 어떻게 하죠?
1: 어나 산에 가는 거는 환영이면 하려고 지우는 하는구나. 세우는 거는 먼저 가는 거라 뭐든 잘하구나. 어. 이거 아니야.
0: 야. 야. 형은 정말 굿보이네요.
1: 진짜.
0: 아.
1: 그래서.
0: I am a good boy.
1: 굿으로. 예. 블루투스 스피커를 꺼내 왔습니다. 그런데 한 명 두 명 아니에요, 여러분.
0: 다섯 명입니다. 저 고급 블루투스 스피커를 와. 다섯 분께 드립니다.
1: 너무 막 주는 거 아니야?
0: 곽은경님, 장미화님, 김정임님, 6412님, 3048님 축하드립니다. 다섯 분께 골든벨 블루투스 스피커 보내드립니다. 자.
1: 김종호 씨 미라에서 주는 블루투스 스피커 이쁩니다. 좋은 제품이에요. 김희정님 저도 받았어요. 소리 정말 좋아요. 저희 식탁 위에

0: 6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간의 특별한 혜택. 같이 갈래, 같이 가자, 유니클로.
1: 이런 사연이 하나 왔습니다. 여기는 뭐하는 방송이에요? 친절한 소나무 미라클들께서
2: 산으로 산으로 등산하는 방송입니다.

0: 저는 미카엘라예요.
1: 미카엘라. 미카엘라. 미카엘라가 노래 가사에 많이 나오죠.
0: 뭐라고요?
1: 미카엘론가? 그 저 은지원 씨 노래 중에
0: 예.
1: 무슨 뭐가 있는데 미카엘로? 아, 나 또 생각이 잘 안 나네.
0: 그래요. 에이, 저도 생각이 잘 안 납니다.
1: 안 납니까?
0: 예. 예. 김혜원 님. 제 이름도 기억해 주세요.
1: 그래요, 혜원 씨.
0: 예전에 수영장에서 수영 강사님이 회원님 회원님 하길래 20대 때 도끼병 심한 저는 제 이름 어떻게 하세요? 라고 했는데 회원님이었어요. 미라클 회원 기억해 주세요. 라고.
1: 그렇게 기억하면 절대 못 잊겠습니다. 예.
0: 회원님!
1: 회원님!
0: 회원님!

0: 정혜성 씨도 보냈습니다. 어. 저는 정원광입니다.
1: 정원광이요?
0: 정원광, 원광, 예. 법명입니다.
1: 아, 법명이세요?
0: 또 절에서 또 받으신 이름이군요. 원광.
1: 어, 예.
0: 야.
1: 아이고.
0: 많구나.
1: 예, 우리. 자, 그리고 구진경님은 조남재 패밀리 우리 집 난리 났어요. 제가 더 데려올게요. 아, 여기
0: 구씨 집안이네.
1: 예. 그렇습니다. 우리
0: 구진경 씨는 제가 조남재 패밀리가 아니라 구씨 집안이라고 할게요. 어. 뭔가 구씨 집안이라고 하니까
1: 재벌 같아요?
0: 재벌 느낌.
1: 예. 자, 우리 아무튼 저기 노래를 듣고 2부에 분노할 준비 돌아올게요. 한로로의 영영 듣고 오겠습니다. 영영.

요즘 제가요 용돈 좀 벌어보려고 마트에서 야간 알바를 하고 있는데요. 저녁에 3시간씩 알바를 하는데 나름 뭐 운동도 되고 용돈도 벌고 괜찮더라고요. 일은 할만해요. 근데 스트레스는요 쟤예요. 쟤 정순이. 아 그

0: 네, 사다 주고요. 근데 그 다음 날도 마감 세일 시간이 되니까 또 어떻게 하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1: 자, 이번에는 뭘 원하냐면 돼지고기 항정살 가격 좀 알려줘. 그리고 딸기 반값으로 떨어졌어? 시커멓게 물른 거 말고 그냥으로 반값 떨어졌을 때 얘기 좀 해주고. 닭갈비 있어? 간장 양념 닭갈비 있어?
0: 아,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질문을 하는 게 아니고 아예 대놓고 명령을 하더라고요.
2: 까또 까또
1: 동친 제우 양념 원프런 두 팩이랑 요거트 세일하는 거 두 개씩. 퇴근하면서 우리 집 근처 지나가니까 올라와서 현관문에 좀 걸어놓고 가줘. 나 지금 딴 데 있거든. 고맙.
0: 와, 진짜 듣는데 순간 머리가 띵하더라고요. 한 번은 과일을 사서 갖다 줬더니만.
1: 아, 뭐야, 지난번 사과가 너무 깜짝 놀랐어. 그냥 다 썩은 거 갖고 온 거 아니야. 놀랐어. 바나나도 다 까매졌던데. 아우, 반점 많이 생겼던데. 그거 어떡해. 바로 한 두 시간 있다가 목이 저 벌레 끼던데.

0: 여보세요?
1: 여보세요? 어. 야, 아우, 나 답답해서 지금 속 터지는 줄 알았어. 아니, 왜 답이 없어?
0: 아니, 나도 일하느라 바빠서. 요즘 집중 세일 기간이라 일이 엄청 많아. 그리고 네가 챙겨달라는 거 없을 때도 있는데 네가 와서 직접 보고 골라.
1: 아니, 내가 와서 직접 보고 고를 거면 너한테 왜 전화를 해? 지금 바쁘고 시간 안 되니까. 아니, 넌 거기 일하는 애가 어떻게 도움이 그렇게 하냐? 남들은 거 자기가 뭐 있으면 뭐 챙겨주고 뭐 챙겨주고 도움도 잘 되더만 너는 뭐 진짜 생색낸다. 뭐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0: 하는데 너는 내가 돈을 다 챙겨주잖아. 그게 그렇게 힘드냐? 너 거기서 일하면서? 아우. 야, 그리고 그거 우리 집에 좀 가면서 그 좀 문화에 걸어놓고 가는 거. 어? 외국은 할로윈데이라 그래갖고 일부러 집 앞에다가 사탕도 걸어놓고 가고 호박도 걸어놓고 가고 그러는데, 야, 너 좀 그거 일하는 데서 이렇게 지나가는 길에 그게 힘드냐? 그렇게 힘든데 마트 아르바는 어떻게 하니? 어, 너 진짜, 야, 말하다 보니 서운하네. 하지 마, 그럼 잘 아껴놔!
1: 어이가 없네 진짜. 아, 야, 내가 너 뭐 장 봐주는 사람이야? 아? 어? 야, 나한테 일을 시킬 거면 돈을 줘. 돈을 주고 시키라고. 남들은 직접 걸어와가지고 물건 고르고 줄 서고 계산하고 다 사가는데 너는 집에서 통 몇 개

0: 아니 갑자기 열린다고요? 열렸군요. 자, 6103님 무료배송 요구할 거면 너도 한 달 전기 구독료 내! 라고 해주셨고, 우리 연님은요, 오 그런데 그렇게 사다 줬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교환해달라고 할 때가 최악이에요. 본인이 다 뜯어보고 착용해본 건데 교환이 되냐고요 라고. 교환까지 해달라는 친구가 있어요. 아 정말 뚜껑 열립니다. 아 이제 안 열리네. 코드 뺐나 보다. 코드 뺐어. 예 아무튼 그렇군요. 자 오늘 사이다는요 손보라님들인데요. 네가 가라 미라마트. 내가 가라 미라마트. 자 그렇습니다. 자
1: 정주경님께서 우리 네. 야 조피디 눈물 흘리겠네. 효과음 짱입니다.
0: 와
2: 열렸습니다.
1: KBS 아카이브를 뒤적거린.
0: 네
1: 아, 드디어 정말 그 그래도 맛있습니다. 보람이 있어요.
0: 네, 네. 그리고 타이밍 맞춰서 열어주세요. 그냥 갑자기 정수 말하는데 열지 마시고요. 아셨죠? 아. 뚜껑이 열렸습니다.
2: 열렸습니다.
0: 네.
1: 갑자기 이렇게 열은 거예요?
0: 예.
1: 아, 아까
0: 이렇게 얘기하면 열어주셔야 되는데 아, 예. 예. 그렇습니다.
1: 거기 조금 아직까지 좀 손발이 안 맞죠. 3749님 안녕하세요. 새싹이에요. 저의 최애 라디오예요.

0: 거는 이제 뭔가 성스러운 분의 이름이
1: 프란체스카?
0: 예? 프란체스카. 뭐 아무튼
1: 프란체스카는 저거 아니에요? 시트콤 이름 아니에요?
0: 예. 예. 예. 근데 프란치스코 교황, 교황 뭐 이런 그런 많잖아요. 그렇죠?
1: 자, 그거 가보고 왔어요.
0: 어디요?
1: 와이프하고 거기 그 교황 선생님이 이렇게 나와서 손 흔드는 데 있잖아요. 예, 거기
0: 이탈리아
1: 그 광장에 이렇게 손 흔들어 주는 데 있잖아요. 이게 뽑히면 예. 와 하고 또 우리가 또 선거 다음 날 이런 얘기 하니까 하여튼 그 교황에 딱 뽑히면 왜 네. 나와서 이렇게 성당에서 성당에 광장에다 손 흔들어 주잖아요. 거길 제가 직접 갔었어요.
0: 와우.
1: 엄청 넓어요 거기. 오.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오. 맨날 보던 데가 여기였구나.
0: 손 흔들어 줬어요 그러면? 그날 안 나왔어요?
1: 없어요 오늘.
0: 그날은 예. 그날은 쉬는 그날은 날이었구나.
1: 쉬는 게 아니라 예. 바쁘지 전 세계 이렇게 뭐.
0: 아 그렇죠. 예.
1: 그리고 사람들도 엄청 많아요. 그 구경하느라고. 그 무슨 그림이지? 뭐 천지 창조부터 뭐 있잖아 잔뜩 그런 거.
0: 거기 다녀오신 거 아니에요?
1: 어디요?
0: 이태리. 바티칸 대성당.
1: 예, 바티칸.
0: 예. 예. 근데 저도 갔다 왔거든요.
1: 예.
0: 근데
1: 감동적이지 않았어요?
0: 아니 감동적인데 거기 그 인사하는 곳이 어딘지 몰랐었어요.
1: 광장 마지막에 그 쫙 가이드가 이제 가세요 하고 보내주는 데가 거기 광장.
0: 아 거기구나.
1: 예. 아 이거 이름 왜 다 지웠어? 재밌었는데. 아 예. 알았어. 자 일단 그 노래 하나 듣고 예.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네.
0: 롤러코스터에 예. 힘을 내요.
1: 아이 뭐
0: 미스터 김.
1: 아 미스터 김도 세네 명이.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

0: 거래도 판촉도 내 맘대로 주문 제작.
1: 요즘 카페 트렌드 알고 싶다면
0: 카페페 주문.
1: 카페 창업 예정이라면
0: 카페페 주문.
1: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6월 4일부터 7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동시개최 마이프차 창업 박람회.
2: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3: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4: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3: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4: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0: 윤정수 남창인 미스터라디오 도와주시는 분들은 TS푸드,
1: 모드투어 네트워크,
0: 살로맥스,
1: 서울사이버대학교,
0: 양말 주문 제작은 싹스킹,
1: 카페 앤 베이커리 페어,
0: 베스트 슬리,
1: 오토링크,
0: 코끼리 베이글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대단히 감사합니다.
1: 네. 예.
0: 그 안현신님께서 제가 아까 그 법명 받는다 그 얘기했더니 네. 수계를 받으셔야 해요. 수계가 또 뭔지 모르겠는데 예. 저는 묘덕인이에요. 관세음보살하면서 연신님이 보내주셨어요.
1: 네.
0: 네.
1: 양광님.
0: 네.
1: 예.
0: 양광님?
1: 형 태양.
0: 양광 양광.
1: 예, 양광님이시잖아요. 예. 예. 나중에 수계를 받으세요.
0: 그렇습니다. 예. 예 수계를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자. 조남재 씨를 불러드렸던
1: 네.
0: 조남재 사운드 노래 스타트.
1: 내가 더 많이 사랑한 죄. 널 너무나 많이 사랑한 죄
0: 조남재 사운드
1: 그렇습니다.
0: 처형 사운드

0: 많이 시킨 죄라고.
1: 예. 긍디에게 말을 많이 시킨 죄라고 해주셨군요. 맞습니다. 자, 오답들 이렇게 재미난 오답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님, 은분처 아리. 박혜림님, 긍디 튼튼한 종아리.
0: 종아리.
1: 예. 4566님, 미라 아리 매일 보라 해줘요.
0: 사실 뭐 우리 보이는 라디오 크게 의미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살아있음을 생방송이란 걸 알려드리기
1: 그렇죠.
0: 위해.
1: 예. 그래요, 맞아요. 김혜정님, 조카아리. 저 진짜 조카바보랍니다. 너무 귀여워서 조카아리 중이에요. 자, 0511님, 사랑니 많이 보유한 죄. 사랑니가 드러누워 아파한 죄.
0: 아니 요즘 이게 이렇게 농담할 일입니까? 그렇게 아픈데.
1: 자, 김진님, 골든벨 아리. 산으로 가는 방송 매력에 빠져 빠져. 77엉이님, 내가 너를 사랑한 죄 원죄다 원죄.
0: 내가

0: 신속 1위
1: 역시 키움
0: 키움증권.
2: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사랑.

0: 아니니까.
1: 인간 존중을 실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2: 감사제 같이 갈래? 같이 가자 유니클로. 좋은 옷좀 가게 유니클로 감사.
3: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간의 특별한 혜택.
2: 같이 갈래? 같이 가자 유니클로.
4: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윤정수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2: 베이비 파스텔 스튜디오에서 가족 사진 촬영권.
1: 에브리바디 액션 코리아에서 휴대용 블루투스 스피커.
2: 청소이사 전문 영국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1: 한국 기타의 자존심 덱스터 기타에서 통기타.
2: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1: 연예인 안경 전문 브랜드 버킷리스트에서 세련된 안경.
2: 성공을 도와주는 구두 바이네르에서 구두 교환권.
1: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2: 갈갈이 박준영의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
1: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에서 120시간 달인 흑삼고.
2: 극단 무화에서 로맨틱 타임 슬립 뮤지컬 썸데이 공연 관람권을 드립니다. 선물이

0: 연예인 중 가장 공무원 같은 개그맨, 개그맨 중 가장 경찰 같은 연예인, 충청도 개그인간 문화재, 지금은 현민시대.
1: 자, 장유인님은 현민 아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민이 나온 날이다. 김대성님은 네. 유바락입니다.
2: 아 진짜요.
1: 자, 감사합니다. 조현민 씨 이렇게 기다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서 오세요.
2: 레츠 충청 남도 홍성군 홍보대사 개그맨 조현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충청
1: 충청
2: 충청.
1: 네, 조현민 씨 이렇게 조현민 씨 기다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2: 이게 웬일입니까?
1: 언제나 두세 분이 꼭 있습니다. 이렇게
2: 두세 분이라고 찝지 마시고 많은 분들 중에서 여의도 사서함에 많은.

0: 먹고 뭐 이런 거.
1: 상했는지 먹어봐.
2: 음식이 또 근데 약간 썩기 직전게 맛있긴 해요. 약간 후숙. 새운 게 맛있긴 하고.
1: 후숙이라는 거죠. 예. 최대한 후숙.
0: 숙성을 많이 시킨 거.
2: 말이 좋아 숙성이지 이제 썩기 직전인데요. 그거 맛있긴 해요.
0: 그래요.

0: 그러니까
1: 그렇습니다.
0: 아, 김강수님께서 그 정확한 말씀해 주셨네요. 간헐적 현자 윤정수 씨.
2: 네. 자, 우리는요. 네. 일단 애들이 돈 걱정 없이 건강하게 잘 사는 것도 좀 문제예요. 돈 걱정이 약간 있어야 돼요.
0: 아, 좀 그래야 좀
2: 돈 걱정이 있어야 감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예.
1: 그래, 그런 것도 있죠. 맞아.
0: 자,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서 소원이 그거 아닐까요?
1: 아니, 우리 아빠는 돈 걱정 많이 하셨겠지.
0: 뭐 그런 거
1: 그러니까
0: 아닐까?
1: 내 자식만큼은 그렇죠. 그런 걱정 안 시키고 싶지.
2: 네. 자식도 돈 걱정 있지.
1: 아무튼 노래 한 곡 듣고 오는 동안 여러분들의 의견도 받아볼게요. 문자 샵 8910이고요.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최고의 현답 보내주신 장원 한 분 선정해서 블루투스 스피커 아까 좋은 거 보셨죠? 그거 드리겠습니다. 자, 노래는 허각 정은지가 함께 부른 이제 그만 싸우자.

0: 예.
1: 말하지 마, 배꺼질라.
2: 아니, 이런 나, 거 남편이 말하면 이제 싫은 거지.
0: 네, 김현수님께서. 네. 사랑이 남은 아내분이시네요.
2: 그럼, 아니.
0: 사랑이 있는
2: 나. 우리 마지막 소원님은. 네. 아직도 마음

0: 윤정수
1: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2: 네, 윤정수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4부가 시작됐고요. 개그맨 네. 조현민 씨 함께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뭐 무슨 얘기를 많이 남겨주시죠?
3: 네, 네. 뚱뚱이 부인님께서 말년에 편해지려면 신중하게 대답해 주세요 이렇게 해주셨고요. 김명희님께서는 부부는요 말 5분 동안 하면 싸워요.
2: 그게 이제 네. 서로가 되게 편안하게 대하는 분들인 거죠. 네. 네.
3: 툭툭
4: 그 말, 아, 그 말을 하다 보면 싸우게 네. 되는 거지.
3: 뭐 하다 뭐가 다 또 마음에 안 들고
4: 한마디가 갑자기 뭐가 또 꽂히면
2: 꽂히는
4: 또,
2: 말에 네. 그 말에 꽂히는 또. 단어나 꽂히는 네. 말 네.
3: 그런 거 물어볼 때 빨래나 자리 뭐 이런 거에 또 비난 힐난
2: 이런 거 있는 거 그런 말 아예 하면 안
4: 그런
2: 되고
4: 그런 말은 그건 무조건이고
2: 그건 무조건이고 그냥 대화
4: 그냥, 그냥 뭐,
2: 다 생각, 싫어하는 단어
4: 생각도 못 했는데 이렇게 만약에
3: 어떤 부분에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게 네. 뭐 그런 걸 물어보냐 애같이 막 이래 버리면 또 그렇고
2: 뭐 애가 아빠랑 똑같이 생겼네 왜 그렇게 얘기를 해. 아니 아빠랑 똑같이 생겼다 똑같이 생겼는데 왜? 아 못생겼다는 거 아니 그게 그런 말이 아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3: 이렇게 되는 돈이 그리고 김범수님께서도 아 뭐 이게 궁금증을 보내주셨어요. 과연 사연자분은 1순위가 자식보다 남편일까요? 이제 본인한테 물어보면
4: 반대로
3: 뭐라 나올지 그러니까
2: 이것도 에이. 이것도 이제 다툼으로 가는 지름길이죠. 네. 그럼 자네는 1순위가 자식 나야? 아니 아이들이야. 여기서 0.5초라도 기다렸으면 끝난 거예요.
3: 끝난 거예요.
2: 당연히 당신이지라고 했으면. 네.
3: 그럼 또 그러면 어찌해 그래도 싸워요. 코바 나는 당신인데 왜 말 못해 이렇게 또 공이 또 넘어갑니다.
2: 그렇죠. 예원 씨가 약간의 정답 느낌. 질문 금지. 그만해. 예, 그게 예.
4: 그런 질문 안 했으면 이런 일은 안 벌어졌다라는 네. 뭐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3: 이제 뭐 발표 한번 해볼까요?
4: 네. 네. 자 오늘 현

0: 좀 네. 아니면 또 몰래 애들 몰래 사실 뭐 다 애들 좋은 거 다 줬는데 에. 여보 이거 저기 여보 것만 챙겨놨으니까 애들 원 보너스 먹어. 아.
1: 그리고 최악의 눈치 없는 남편들은 너는 엄마가 됐어. 근데 어찌 됐건 그 아이들에게 1순위가 예. 배우자라고 얘기해 주는 게 도움은 된다요. 예. 그 아이들이 자기가 최고인지 알고 행동하고 다니면 이제 막 진짜 아무것도 거릴 것 없이 행동하기 때문에 그 기죽이는 게 아니라 사회성을 떨어뜨리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예. 집안의 어른이나 이런 걸 공경할 수 있게 언제나 1순위를 배우자로 해 주시는 걸 정말 정말 추천드립니다.
0: 그렇습니다. 예. 예.
1: 우리 딸도 본인이 2순위인 줄 알아요.
0: 알아요.
1: 네. 우리 아이프도 얘기를 해서
0: 그거를 전 부부끼리도 좀 잘 정해 놔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1: 근데 본인 이제 우리 와이프는 또 딸 이길라고 이길라고 서로 말다툼하다. 근데 뭐 재밌게 잘 넘어갑니다.
0: 네. 네.
1: 자 다음 사건 번호 3843입니다. 아내가 어디 아프다는 말을 자주 하는데요. 제가 그럼 병원 한번 가봐라고 하면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고 잔소리를 합니다. 이거 어떻게 대답해 줘야 됩니까?라고 이제 남편의 고민입니다.
0: 괜찮아 한마디 먼저 시작하면 되잖아요.
1: 어디가 왜 뭐 얼마나 뭐 이제
0: 그렇게 걱정하는 그걸 얘기를 해주셔야죠.
1: 육아 원칙.
0: 병원 한번 가봐. 이거는 그건 나랑은 상관없어. 그 의사랑 얘기 이거랑.

0: 우리 예. 와이프도 예. 저한테 얘기해준대. 예. 누가 모르냐.
1: 그러니까 누가 모르냐 이거지. 아,
2: 병원 바로 오네. 9296.
0: 아, 그렇죠. 예. 예, 있다니까.
2: 9296. 서남이 엄마가요?
0: 서남이 엄마.
2: 뭐래요?
0: 누가 병원 갈 줄 몰라서 말해? 이렇게 그래. 보내주셨습니다. 그래. 그렇죠. 그러니까
1: 그냥
0: 이제
1: 걱정해주는 언제, 말을 해줘야지.
0: 언제부터. 아니 와이프가 아프다는데. 저도 이제 아프다 그러면 와이프가 일단 죽부터 사줄 생각을 그러니까 뭐 음식부터 뭐 자기가 의사가 아니다 그러니까 네. 뭐 죽 사나 올까 뭐 이런 얘기를 미리 먼저 말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정도 아픈 건 아닌데 이제 앞으로 좀 줄이긴 하는데 그래도 네. 먼저 뭐 다른 걸 물어보는 게 좋더라고요. 병원 가봐 뭐 이래버리면은 좀 서운해.
1: 그래. 네,
0: 그건 좀 서운한 거예요.
1: 꽃게장님께서 어디가 어떻게 아픈 어디가 어떻게 아픈데 많이 아픈 거야? 이렇게 하래요.
0: 좋죠. 예. 이선아님도 아, 저도 아프다고 자주 하는데. 병원은 내가 알아서 갈 거니까 그냥 걱정스러운 말이나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2: 걱정스러운 말 하나씩 우리가 좀 짜내죠. 네. 네, 지금 이분이 지금 공강률 떨어진다고 혼났다 하니까 예. 그 말을 입력시켜 주고 AI처럼 입력을 시켜 주고 그 말을 하게끔 조현미 씨 나옵니다. 네. 뭐 조현미 씨 요즘 개콘에서 연기 많이 하시죠?
0: 네 많이. 네.
2: 그 뭐 옆에 애인이나 네. 그런 분한테 네.
0: 화도 많이 내고.
2: 아니 뭐, 아 좀 미안해. 네.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네. 자, 네. 그 연기를 베이스로 해서. 네. 네.
1: 여보, 아 나 머리가 너무 아파.
0: 언제부터 약 사올까? 왜 병원 가야 돼? 예약해? 응급실? 입원할래?
2: 영종 사진 꺼내.
0: 제가
2: 그 말 한마디에.
1: 영종 사진 꺼내요가 뭡니까?
0: 아니, 한 이틀 입원해야겠지? 개그는 이렇게 가야 돼서. 예. 왜? 놀기?
2: 아, 박영주 씨도 자꾸 장난쳐요.
0: 왜, 뭐라고요?
2: 아프냐? 나도 아프다.
1: 아프냐?
2: 아, 네.
1: 나도 아프다.
0: 그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였는데 예. 본인 또 피지컬이 아프다.

0: 형?
1: 예. 네. 나 머리 말.
2: 여보, 아, 여보, 여보, 여보, 여보, 나 머리가 너무 아파.
0: 그래? 희한하다.
1: 이미 기차 지나갔고
0: 아니 아플 사람이 아닌데 그래?
1: 너도 늙었나 보다. 와 이러든가 이러면.
0: 너도 세월의 장사 없구나.
1: 야. 아 정말. 아 그렇습니다.
2: 야, 오늘 집에 일찍 안 들어가세요?
0: 왜요? 가요.
2: 혼날 것 같은데.
0: 듣고 있어요.
1: 형수님.
0: 예. 예, 아까 다 처음부터 다 듣고 있어요.
1: 네. 죄송합니다.
0: 예, 아까 예. 문자 온 거 남창희 씨가 또 예. 형수님한테 문자 왔던 거 말 보라 그래가지고. 네.
2: 네. 아유, 그래요.
0: 맞습니다.
2: 자, 예. 자 이혜원님이 네. 호부터 해드리세요. 아. 어디가 아파? 호.
0: 헤이 호. 그런 거 아닙니다.
2: 예.
1: 네. 정정훈님께서는 우리 집사람은 제가 아프다고 하면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아니 내가 그럴 줄 알았으면 아프기 전에 알려주던지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0: 네.
1: 아프기 그래. 전에
0: 그냥 하여튼
1: 오나요?
0: 저 죄송한 얘기인데 연기요. 네. 연기하십시오.
1: 네.
2: 아니 진짜로 그냥 걱정되잖아요. 아프다 그러면 어디가 아픈지 왜 아픈지 괜찮은지 뭐 약은 어떻게 사다 줄까 뭐 이렇게 물어보고 병원 같이 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면
1: 네.
2: 알아서 다 하실 건데
1: 그렇죠. 예.
0: 아, 그냥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네. 우리 동네 고양이님 네. 너무 자주 하니까 가볍게 넘기시는 거 아니에요?
2: 그럴 수도 있어요.
1: 아니면 같이
0: 딴딴따라란
2: 우리 홍신현이도 그렇잖아요. 우리 신랑은 매일 골골대니까 이제 웬만하면 신경도 안 써요. 걱정도 안 돼 이렇게 하시잖아요. 예. 자 아무튼 네. 좋습니다. 우리 노래 듣고 와서 또 계속해서 여러분들 사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란의 괜찮아 함께 듣고 올게요.

0: 네. 윤정수 남창의 네. 미스터 라디오.
1: 그렇습니다.
0: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자, 계속해서 네. 이제 수사반장 사건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 여러분들, 우리 배심원들 잘 들어주십시오. 네. 사건번호 8200님께서 저희는 처갓집이 가까워서 자주 가는데요. 처갓집. 사실 장모님께서 요리를 썩 잘하시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뭐 하나 맛있다고 하면 계속 그 메뉴만 해주십니다.
0: 네,
2: 지난번에는 오리 로스구이가 맛있다고 했다가 한동안 오리만 먹었고요. 에이. 코다리 조림 맛있다고 했다가 반년 동안 갈 때마다 코다리만 먹었습니다. 장모님 기분 안 상하시게 말씀드리고 이것저것 먹을 방법이 없을까요?
3: 이것도 맛있고 이것도 맛있네. 어, 야, 장모님 이것도 맛있는데요? 다 맛있는데요?
2: 장모님 그 황금 손으로 배달 음식 한번 눌러주십시오.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0: 이거는 네. 사실은 질문 자체에 좀 오류가 있는 것
2: 같습니다. 오류가 있죠.
0: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2: 요리를 또 못하시는데.

0: 어떤 음식조차도 맛없게 만들 수 있는 기간이에요.
1: 다시 말씀드려요. 처갓집이랑 가까워서 자주 갑니다.
0: 자, 저는 생활이 어렵지 않다면 네. 음식을 사갖고 가세요. 음식 사고 오늘 하지 마세요. 이거 드시죠. 하고.
1: 치킨 하나 드시죠. 이렇게 같이 외식이나 하시죠.
0: 뭐 치킨이 아니어도 뭐 다른 고기를 갖고 갈 수 있고 그렇게 네. 좀 하시면 어떨까.
1: 근데 그래, 이렇게 사고 이거는 가세요. 왜냐면 장모님 기분,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 청취자 여러분 편에 서서 말씀드리긴 하지만 우리 8200님의 편에 서서 말씀드려도 장모님한테 음식 얘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0: 그럼요.
1: 해도 그 아내분이 하셔야지, 그러니까 가족이 해야지. 이제 사위가 참전하는 순간
0: 아니 그 감정 표현 감동 정도는 할 수 있죠.
1: 아 그렇죠, 좋은 네. 쪽으로만, 언제나 좋은 쪽으로만. 그리고 아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얻어먹는 주제에 말입니다. 네. 얻어먹는 주제에 그러니까요. 뭐가 난내만해 코다리 목에 가시 걸릴 수도 있어요.
0: 이것저것 네. 먹을 방법이 없을까요가 마지막 문구인데요. 네. 나가. 부패로 가. 그건 부패 이것저것 네. 부패도 세 번 이상 가면 질려요. 그런데 네. 장모님 음식이 당연히 질리지 않겠어요? 네. 그래도 자 그렇다면 장모님께 네. 네. 그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감정 표현들 하나씩만 8200님께 입력시키고 네. 그것만 하세요. 네, 라고 그럼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미안합니다. 몰래 나가서 뭘 사드시더라도 오. 거기서 그러지 마십시오.
1: 네.
0: 자 뭐 누가
2: 뭐요?
0: 음식 먹고 맛있는 표현.
2: 맛있는 표현 하려고요?
0: 예. 네, 네. 뭐 입력시키자고 해주자고 영국.
1: 아 저는 아 근데 이제 그렇게 맛있는 표현했다가 계속 이게 나오는데 그렇죠. 견디는 방법이긴 한데 저도 이제 장모님한테 진짜 김치찌개 우리 장모님 진짜 잘하시거든요. 네. 엄마한테 미안하긴 하지만 우리 엄마보다 낫다고 한 적 있어.
0: 엄마보다 낫다. 네. 그 약간 폐륜. 본인 어머니를 본인 어머니를 이용해서까지 그렇게는 하지 마라. 알긴 알겠는데.
1: 근데 야, 왜냐면 또
0: 배 아파서 났다. 니네 엄마가 너를
1: 아니 장모님이 예. 이제 음식을 하면 우리 와이프랑 장인어른 장모님을 거의 융단 폭격을 하세요.
0: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음식단 나왔을 때, 어, 네. 야 이게 여기 나 와 끝. 이 정도. 그러니까 말한 게 없어요 저는. 맛이 있다 없다 말한 게 없어요. 그냥.
1: 긍정인지 부정인지 네. 말씀 안 해주고.
0: 와. 뭐야 이거? 네. 이건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도 네. 불구하고. 네. 와. 전 이 정도.
2: 아. 네. 아니 뭐 저는 뭐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아유 뭘 이렇게 또 고생하셨겠네 진짜. 아유 제가 뭐 도와드릴 거 없어요. 한 말씀 드리고.
0: 용돈 드리고 오시면 돼요.
1: 슬쩍 웃고 해. 자 먹고 왔어요. 이러면 또 난리 나고. 아까 우리 김영곤님인가요? 예. 장인어른 생각도 해봐라. 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0: 장인어른은
2: 장인어른은 어떻게 버티셨을까?
1: 아, 내가 순화했잖아요. 네. 내가 순화했잖아.
0: 아 괜찮아. 김영곤 씨 장인어른 어떻게 버티셨을까? 영곤 씨. 사랑이란 맛없는 것을 해도 계속 먹는 게 사랑이야.
2: 네, 아, 그렇게.
0: 그리고 예. 장인어른 입맛에 맞을 수 있어요.
1: 그렇죠.
0: 얘기하지 예. 마십시오. 아, 예.
1: 그렇습니다.
2: 주시는 네.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0: 저는 예. 너무나 감사하게도 처갓집이 맛있게 해주십니다. 네. 들으라고 한 얘기 아니라 네. 예술이에요.
1: 아,
0: 예술이. 네.
2: 그렇습니다. 그래. 저도 그렇습니다.
1: 네. 예. 아, 다 같은 얘기할 거면 왜 저를 그런 사람 만들어서?
2: 정말 최고예요.
1: 아니 왜 그런 거야 나한테? 예.
0: 난 니네 어머니가 불쌍하다. 내가 잘해드려야겠다.
1: 아 이건 듣는단 말이야.
0: 내가 잘해드려야겠어.
1: 우리 엄마 지금 우리 아빠랑 듣고 있다.
0: 현민이 어머니 내가 잘해드려야겠어. 아유 임상욱 씨 고만. 저희 장인어르신은 미각을 잃으셨어.
2: 이거 이렇게 돼 있어.
0: 고만.
1: 혼심 난다 해서.
0: 네 알겠습니다.
2: 네.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또 하나 사건을 또 만나봅시다.
1: 네. 네. 사구 사만한님께서 아내 생일이라 금목걸이를 사줬습니다. 어휴. 그런데 아내가 금목걸이 살 돈이 어디서 나왔냐고 꼬치꼬치 따지더군요. 결국은 비상금 모아둔 걸 사실대로 말해야 했고 용돈도

0: 근데 금목걸이가 비싸긴 하구나 좀.
1: 어, 그러니까 요즘 우리, 요즘 뭐 시세가 좋잖아. 아,
2: 그러니까 우리 4931님도 실수를 한 거야. 그러니까 왜 안 하던 금목걸이를 해가지고.
1: 그러니까
2: 싼 거 했을 거면 그냥
1: 그래.
2: 어, 실목걸이로 해서 봐. 어? 비즈 목걸이 이런 걸 그냥 어?
1: 그런 거 이쁜 거.
2: 5천 원짜리 이런 걸로 해서 봐. 이런 얘기 안 듣지.
1: 금목걸이 아니어도 그거보다 한참 떨어지지만 고가의 예. 스몰 럭셔리.
2: 그래.
1: 향수나 이런 걸로.
0: 그래. 요즘 근데 요즘 같이 어려운 시대 용돈까지 깎인 건. 이거는 좀 아, 요즘 뭐 이제 성과급도 나온다고 지금
1: 아, 이렇게 좀,
0: 예 요즘 달린데
1: 예산 갖고 쥐고 흔드는 거 정말 저는, 힘듭니다.
0: 예. 뭐 고향 사랑 상품권이라도 좀 껴서 주세요. 이건 아니죠. 지역 사랑 상품권.
1: 약속이나 한 듯이 조혜영님과 최진선님께서 동시에 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2: 4931님.
1: 네.
0: 아 웅이섹시님의 멘트 예. 예술이다.
2: 네.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름.
1: 아. 그 배를 갈라서 금이 안 나오잖아 이제. 아유 어떻게 진짜.
0: 안타깝습니다.
1: 안타깝습니다. 4931님님. 네,
2: 4931님 진짜 안타깝다는 말밖에 네. 드릴 게 없습니다.
1: 다음번엔 더 큰 돈 네. 모으셔서
0: 좀 더 장기 같은 걸 좀 두세요. 네. 무슨 의미냐? 몇 수를 앞을 보는 네. 행동을 좀 하세요. 네. 네. 장기가 미리. 몇 수를 앞을 보는 네. 거거든요. 그렇죠. 예, 좀 맞아야 됩니다.
2: 네. 네. 자 조현민 씨. 네. 오늘도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아. 네, 들어가십시오.
1: 네. 알고 있어서 아, 예. 서운하네.
2: 네. 네.
1: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충청
0: 충청.
3: 팀장님, 이 제너두 복지 플랫폼을 도입하니까 회사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4: 김 대리, 복지 포인트로 쇼핑, 여행, 교육, 공연, 건강검진, 기념일 선물까지 다 이용하니까 직원이 행복해지니 회사도 좋아지겠지.
3: 이 제너두 사랑합니다. 검색창에 이 제너두.
5: 대체할 땐 어디로? 사진으로 올.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 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0: 일부 국토교통기술대전 유니클로 코끼리 베이글 유동골뱅이 제공입니다.
1: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입니다. 대한민국이 만들어갈 새로운 내일을 국토교통기술대전에서 공개합니다. 미래를 바꾸는 기술, 기술이 만들 미래.
2: 2026 국토교통기술대전에 국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월 24일부터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만나요.
3: 감사제 같이 갈래 같이 가자 유니클로 좋은 옷좀 다가 유니클로 감사제
4: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저녁 시간이니까 저녁밥 먹기 좋은 날이라고 해야 한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우, 이렇게 프로그램에 아이디어를 주시는 건 언제든 환영이죠. 그런데 제가 이 시간 하면서 뭘 알게 됐는지 아세요? 우린 이 시간이 다 퇴근하고 저녁밥 먹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이 시간에 출근하는 분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이 시간에 식사를 못 하시는 분들도 정말

Twice, Dance the Night Away. 사랑하기 좋은 날, 2892. 언니가 조카랑 엊그제 유럽 여행을 갔어요. 어디 가서 뭘 구경하나 보려고

센 넘은 어르신도 계시는데, 자, 20대는 뭐 1번 뭐 이런 거 말이죠. 앞으로 넣어주세요. 아니면 70대 뭐 예를 들면 70대, 80대, 90대, 100대는 7번 이런 식으로 넣어주세요. 금일아떼 한잔 1224, 2124 이분에게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뭔데? 서현진, 유승우, 천국의 문, 에릭남, 김성민 씨 신청곡.

16곳 광역단체장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부산 등 12곳에서 국민의힘이 서울 등 4곳에서 승리했습니다. 국회의원 재보선에선 부산 북구갑에서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경기 평택을에선 국민의힘 유이동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민주당은 14곳 중 9곳에서 승리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 중단 사태가 벌어졌던 서울 송파구 투표소에서는 투표함 반출을 둘러싸고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 이후 17년 만에 오늘 원달러 환율이

서야 마무리됐다. 그녀는 일본에서도 일상을 공유했다. 미용실이 너무 바쁘다거나 어떤 날은 한국 요리를 만들었다며 잡채 사진을 보내오기도 했다.

우리 어떻게 할까요? 첸. 9110. 기사님 덕분인 거죠. 말해 뭐해. 하셨고요. 장은숙 씨. 당연히 기사님이 좋아져서 멀리서 날아오셨겠죠. 누군가 좋아한다면 롱디쯤이야 문제가 안 되겠죠. 예, 뭐 더 먼 장거리 커플도 많은데요. 뭐 그죠? 더 멀리 떨어져 있는 뭐 한국하고 일본이면 더군다나 부산은 좀 더 가깝잖아요. 박보은 씨, 어머나 사람의 인연이 이렇게도 시작되는군요. 너무 설레네요. 하셨고요. 유미수 씨, 부산이란 익숙한 장소가 나와 더 반가워서 귀 기울였습니다. 이렇게도 인연이 이어질 수 있는 거군요. 국제 커플 탄생인 거죠? 아, 부산이 고향이세요, 유미수 씨. 장유희 씨, 가깝고도 먼 나라지만 일이 대화가 잘 통하는 것은 분명 인연의 끈이 있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기사님이 좋아지신 거겠죠. 대답이 궁금해져요. 얼른 후기 듣고 싶어져요. 과연 사연도 설레고 선곡도 설레고 그러셨고요. 최창호 씨, 오늘 내리는 소나기처럼 때로는 정신없이 내리는 연애 얘기 만약에 우리 익명 요청하신 분의 사연이었어요. 후기는 이렇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우연히 태운 손님이었는데

현실적으로 힘든 일이라는 걸 알지만 좋은 여행 손님이었다라는 말로 정리하고 싶지 않은 인연이라 우리는 여전히 서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하지만 너무 서두르지도 그렇다고 겁먹지도 않으려고요. 아, 현재 진행형 이군요. 오, 네. 연애일기 만약에 우리 홈페이지에 사연 남겨주세요.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방송에 소개된 분에겐 세 가지 선물을 챙겨드리고요. 한 달에 한 번 월간 베스트 사연으로 뽑힌 한 분에게는 호텔 숙박권 그리고 그 밖의 선물들 또 드리겠습니다. 말해 뭐해 K-윌

0: 경기에 참가합니다. 정원경 씨. 쉬엄쉬엄 철인 3종 경기인데 한강에서 1km 수영을 합니다. 한강물 많이 먹고 올 것 같아요. 자전거 달리기까지 웃으면서 완주할 수 있게 응원해 주세요. 와, 도전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당신은 철인이십니다. 정원경 씨 화이팅! 금일아떼 한 잔 보내드리겠습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2부 베스트 슬립 일양약품 TS푸드 서울사이버대학교 이카운트 키움증권 셀레나제 행정안전부 김소영 해밀레 KB국민은행 제공입니다.
1: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위제로 과식 깨도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위제로
2: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0: 좋다.
1: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1: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를 찾...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1: 서울 사이버 대학교.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0: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2: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 성공
2: 함께해요.
4: 이카운트
3: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6: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2: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6: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2: 역시 키움.
6: 키움 증권.
7: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청취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8: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9: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8: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9: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8: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9: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아홉 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풍수해 대비해. 엄마,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가입했어요?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10: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0: 보기를 드릴게요. 1번 가요광장, 2번 가요광장, 3번 가요광장, 4번 가요광장. 하나만 골라주시면 됩니다.
1: 폴킴의 가요광장 좋다.
2: 길을 걸을 때마다 보이는 맨홀. 맨홀에는 산소가 부족하거나 위험한 가스가 가득 차 있습니다. 맨홀로 내려갈 때 3대 안전수칙만 준수하면 사망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작업 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하기. 둘째, 30분 이상 충분히 환기하기. 셋째, 손기 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하기. 만약 쓰러진 동료를 발견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구조대의 지시를 따라주세요. 이 캠페인은 당신의 안전한 퇴근을 응원하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0: 시절에는 항상 혼성 댄스 그룹들이
1: 그렇습니다.
0: 있었습니다. 네. 뭐 대표적으로 뭐 코요테라든지 네. 룰라, 영턱스 클럽 뭐 정말 많은 팀들이 저도 생각이 나는데 지금이랑은 좀 달랐거든요.
1: 그렇습니다.
0: 물론 그때도 번쩍이는 의상을 입고 군무를 했지만 지금이랑은 좀 다르게 뭔가 열정과 낭만이 있었던 그런 시절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1: 그때는 칼군무 이런 건 없었어요.
0: 칼군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쿨도 칼군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0: 하지만 굉장한 매력이 있었던
1: 네,
0: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그런 이들이 지금 20년이 넘는 시간이 흘러서 다시 한번 모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런 네. 상상도 많이 하게 되고 현실에서도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작품입니다. 와일드 싱이라는 영화입니다.
1: 문상현 씨가 오늘 영화 네가 좋아인가요?
0: 맞습니다.
1: 아예 제목을 이렇게 알고 계신 그러니까요. 분도 있는 거 아니에요?
0: 제목을 잘못 정한 게 아닌가 싶어요.
1: 네가 좋아로?
0: 네가 좋아로 했어야 됐는데.
1: 아니, 그러니까 와일드 싱을 누가 댓글로 어느 분이 영화 보시고 험한 것이 나왔다.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0: 네.
1: 자, 9808. 저 지금 와일드싱 보러 가는 중인데 오늘 이 영화인가요? 바로 극장 들어가야 해서 본 방송은 못 들을 것 같지만 다시 듣기로 이 영화 맞는지 확인해 볼게요. 아마 지금 들어가셨나 봐요. 극장에.
0: 네네 맞습니다. 네. 와일드싱이었습니다.
1: 네. 개봉 전부터 예고편으로 혹은 예고편과 관련된 여러 짧은 동영상으로 이렇게까지 화제를 모은 작품이 있었을까 싶어요.
0: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고편을 보시면서 아, 이거는 뭔가 예사롭지 않다라는 걸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1: 네.
0: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예고편 보는데 전혀 부담이 있거나 그런 사람이 아닌데도 네. 예고편의 그 썸네일을 보는 순간에
1: 네.
0: 클릭하기를 좀 망설였습니다.
1: 왜, 왜요?
0: 뭔가 험한 것이 나올 것 같은. 이거 괜찮나 하는. 설마 이거 강동원 씨? 이건 박지현 씨인가?
1: 이분들이?
0: 설마 엄태구? 이러면서.
1: 네네네.
0: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엄청난
1: 그러게요.
0: 일들이 있었죠.
1: 네.
0: 강동원 씨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
1: 네.
0: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영화에 나올 수 있느냐.
1: 막 저렇게 춤을 저 나이에 저렇게 댄스 머신으로 활약을 하고.
0: 그러니까요.
1: 네.
0: 저도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1: 네.
0: 당연히 대역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아주 격렬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걸 비보이 춤이라고
1: 네,
0: 해야 되나요?
1: 맞습니다. 비보잉을 하세요.
0: 네. 그거를 이 헤드뱅잉이라고
1: 네.
0: 머리로 이렇게 빙빙 도는 것인데 그걸 직접 하셨다는 얘기를 듣고서
1: 네 물론 이제 일부 전문
0: 그렇죠.
1: 댄서의 도움을 받았다고는 하는데 이렇게 보면 알아요. 아 이건 직접 하셨겠구나 하는 부분이 꽤 많아요.
0: 그거

0: 계시죠.
1: 그분을 또 이제 소개를 해드려야 하는데 네. 이쯤에서 퀴즈 내드리고 갑니다.
0: 네, 오늘 다루고 있는 영화 와일드 싱. 한때 가요계를 휩쓸었던 3인조 혼성 댄스 그룹의 이야기죠. 그래서 준비한 문제입니다. 다음 중 3인조 혼성 그룹이 아닌 팀은 무엇일까요? 1번 거북이, 2번 코요테, 3번 육각수.
1: 혹시 모르신다면 검색해보세요. 금세 답이 나옵니다. 정답 맞히신 분 가운데 5분 추첨하겠습니다. 혼영 세트 혼자서 영화 보실 수 있도록 영화표 한 장과 팝콘 세트 보내드려요. 바로 모바일 쿠폰으로 받으실 수 있도록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이용하시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샵 8910 담은 50원, 장문이나 사진은 100원의 추가 정보 이용료가 듭니다. 정답은 코너 끝나기 직전에 발표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노래 들어봐야죠. 와일드 싱 OST 중에 트라이앵글의 아, 이 노래도 좋아요. Love is.

0: 마치고 받은 혼용 세트로 어제 와일드싱 보고 왔어요. 보는 내내 많이 웃고 좋은 노래 듣고 즐거운 시간 보냈어요. 감사해요.
1: 굉장히 행복하셨을 것
0: 그러게,
1: 같습니다.
0: 그러게 너무 좋은데 선순환 좋은 선순환인 것 같습니다. 네. 팝콘 세트 사진까지 보내주셨고요. 오수진 씨, 저 지금 보고 나왔어요. 크크크크크 박수 치면서 웃었어요.
1: 네, 박수 치면서 웃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0: 네, 진짜 네. 계속 웃음이 터지고요.
1: 그렇죠.
0: 후반부에 저는 찡하기도 했어요.
1: 그렇습니다.
0: 네, 한 분만 더. 한윤경 씨, 와일드싱 홍보에도 진심이던데요. 지난 주말 진짜 아이돌 그룹들처럼 역 조공 카페까지 만들었더라고요. 저도 가서 음료랑 디저트 공짜로 먹고 왔어요.

0: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시작되는 그게 트라이앵글의 이야기 와일드싱입니다.
1: 그렇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작품을 내놓은 우리 감독님이 절치부심하셨다는 게 느껴져요.
0: 그렇죠. 절치부심하셨다는 게 느껴지는 게 코미디도 코미디고 네. 아까 들어서 아시겠지만 음악의 어떤 퀄리티도 네. 정말 뛰어나고
1: 무대도 정말 좋습니다.
0: 무대도 좋고요. 그리고 이야기 구조가 아주 훌륭합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정말 시간을 많이 썼구나. 그러니까 배우들이 이렇게 자신을 다 내놓고 연기를 할 수 있었던 게 그만큼 이 작품에 대한 시나리오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 여기 나오는 일련의 사건들이 우리 과욕의 모습들을 이렇게 압축시켜 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네네. 좋은 사건이든 안 좋은 사건이든 뭐 무대의 모습이든 간에
1: 무대 뒤에 그 대기실에서의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0: 그런 게 아 네. 맞다 가요계에도 비슷한 사건들이 있었지 그런 얘기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하는 부분도 좋았고요. 그리고 뭐라고 할까요? 이 좀 다시 한번 무대에 서고 싶다. 나의 화려했던 시절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그걸 위해서 우스워지는 용기를 내는 사람의 이야기라서 그 부분이 저는 되게 짠하고 네. 감동적이었어요.
1: 울컥했어요 저는.
0: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기꺼이 해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다시 무대 아래 서기 위해서 무대 위에 서기 위해서 조명을 받기 위해서 저렇게 노력을 하는구나. 그걸 보다 보면은 내가 이게 웃고 있는 건지 울고 있는 건지 좀 짠해지는 그런 아주 매력이 있는 작품이 와일드싱이라고 하겠습니다.
1: 그러니까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아, 그 대단한 배우들이 왜 출연하겠다고 했는지를 알 것 같더라고요.
0: 그렇죠. 예. 좀 쓸쓸하면서도 따뜻해지는 이야기예요. 나의 전성기는 지났나? 나의 시대는 지나간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쯤에 이 와일드싱이라는 영화를 보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4724 네가 좋아 네가 좋아 듣다 보면 왠지 킹받는 주말에 극장 가서 꼭 확인해야겠어요 네. 하셨고요. 이윤성 씨 트라이앵글 뮤직뱅크 1위가 보인다 라고 하셨고요. 이영진 씨 원래 있는 노래인 거죠. 익숙해서 따라 부를 뻔했어요. 전 아직 영화 못 봤거든요. 혼영화로 가야겠어요.
0: 네, 처음 들은 노래실 텐데 따라 부를 뻔했다고.
1: 네. 181 요즘 오정세 배우님 SNS 자주 올라와서 너무 좋아요. 찌질한 역할이 최고로 잘 어울린다 생각했는데 요즘 바뀌었어요. 오정수 배우님 네가 좋아? 라고 계속 지금 자, 이제 퀴즈 정답 발표해 주시죠.
0: 네. 3인조 혼성 그룹이 아닌 팀을 고르는 문제였는데요. 정답은 3번 육각수였습니다.
1: 네. 그 정답 맞춰주신 가운데 5분 추첨하겠습니다. 혼영 세트 영화표 한 장과 팝콘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의 노래 수능 금지곡으로 벌써 올랐더라고요.

0: 사업자의 격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격리회계 프로그램
1: 격리나라
2: 뾰로로로롱.
3: 아하. Listen boy, my first 가요광장 love story.
4: 매일 낮 12시 폴킴의 가요광장. 내일도 들으러 오실 거죠?
5: Yes, I will.
6: 지금까지 아나운서 홍주연이었습니다. 내일도 먼저 와서 기다릴게요. 내일도 먼저 와서 기다릴게요. 내일도 먼저 와서 기다릴게요. 다음 주에도 먼저 와서 기다릴게요. Moon, river, 평일 밤 12시 홍주연의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목요일 생방송 4부입니다. 5386 누나, 제가 오늘 친구 한 명을 어느 식당에서 10년 만에 만났어요. 와, 10년이요? 그런데 저보고 던진 첫마디가 몰라보겠다. 왜 이리 늙었어? 하는 겁니다. 괜시리 서럽고 어두운 하루가 됐어요. 그냥 좋게 빈말로 너무 젊어 보여서 몰라보겠어 해줄

Sea of Love, Fly to the Sky. 정유라 씨 신청곡이었습니다. G.O.D. 사랑해 그리고 기억해 다음에 들려드린 곡이었어요. 1849. 저는 회사에서 직원들을 다정하게 대하려고 노력하는데요. 오늘 임원 한 분이 사무실에 오셔서 제 책상 주변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뭐지? 왜 그러시지? 생각하고 있는데 몰래 캔 음료 하나 슬쩍 밀어주고 가시더라고요. 항상 다정하게 대해줘서 고맙다며. 너무너무 기분 좋은 하루였습니다. 와, 나의 이 숨은 보이지 않는 하지만 꾸준한 노력을 누군가 이렇게 아는 거네요. 알아봐 준 거네요. 아, 진짜 그 캔 음료 그거 못 마실 것 같은데요. 어우, 그게 야, 내 인정의 상징 같은 거니까 내가 인정받았다는. 아, 회사 생활 잘하고 계십니다. 1849 금이라떼 한 잔 전해드릴게요. 우주를 건너 백예린.

백예린 우주를 건너 조지 오랜만에 였어요. 사랑하기 좋은 날 4부 현대자동차 하이엠솔루텍 우리

0: 피부과학이 만든 변화, 지오스킨 헬스, 페이스 클렌저. 또 가고 싶은 라마다 제주 시티 호텔 숙박권.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 뷰티 상품권. 화상 응급처치 전문 번쉴드 코리아, 화상 응급처치 세트. 제과 전문 브랜드 M케이크, 떡케이크와 꽃다발. 네이트리 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 진생고. 서울 경기 양돈 농협, 허브 한돈 선물 세트. 천연 화장품 봉프레, 모바일 화장품 교환권. 6월 한 달 여러분께 드립니다.
1: 매일 저녁 6시, 언제나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0: 오늘 끝곡 50-50 Like a Bubble.

있는데 1시간가량 걸립니다.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방향, 상일에서 구리 남양주금소까지 정체인데요. 그 사이 강일에 사고 나서 1차로 통행이 어렵습니다. 같은 방향 경기 서쪽에서는 계양에서 송내까지 정체입니다. 반대 일산 쪽도 시흥에서 송내까지 속도가 아직 더디고요. 서울 방향 서해안 고속도로는 일직에서 금천까지, 경부선은 양재에서 반포까지 밀립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서후영입니다.

했거든요. 그러면서 간호 오마이걸 있으면 너무 더 좋고, 없었어요. 한 번도 아직 우리 미라클 자만추한 적은 없었고, 그리고 뭐 해외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뭐 포카샵이나 뭐 이런 데들 있잖아요. 그런 데 가면은 꼭 혹시 오마이걸 있어요? 라고 마스크 쓰고 물어봐요. 근데 저번에는 일본에 갔는데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런 포토북 약간 이런 거 팔고 키링 같은 거 파는 거, 아이돌 키링샵? K-아이돌만?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이제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마스크 끼고 들어가가지고 혹시 오마이걸 있어요? 라고 물어봤는데 목소리 벌떡가지고 오마이걸 있어요? 이렇게 일본어로 물어봤더니 저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말로 하셔도 돼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마이걸 혹시 있을까 했더니 어머 오마이걸 없어요 이러셔가지고 시간이 또 많이 흘렀구나. 한 3년 전만 했어도 있었을 텐데 막 그런 생각 했었거든요. 사랑하는 마음을 많이 많이 뽐내주세요. 우리 아이돌 친구들 아마 가방만 보고 다닐 거예요. 3878님은 저는 가방 없이 다녀요. 그럼 뭐 어떻게 들고 다니세요? 뭐 립스틱이나 뭐 이런 거? 그냥 주머니에. 이아님은 폰쿠 다꾸하는 것처럼 요즘에는 가방에서 아기자기함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해주셨는데, 오늘 작가님이 안 그래도 이렇게 우산에다가 꽂는 약간 그런 키링이래요. 이게 이거 이름이 뭔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 이거 초점스? 초점스 오케이. 이거 보이시죠? 이게 약간 파르페 모양으로 된 이런 키링인데, 이거를 이제 우산 꽂이에다가 위에다 꽂으면 나의 우산을 바로 찾을 수 있는 그런 게 있대요. 이게 매지롯이라는 거래요. 근데 제가 오늘 우산을 안 가져와서 저는 제 립스틱에다가 한번 걸어봤습니다. 나중에 우산에다가 잘 걸을게요.

0: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6: 든든한 내일로요.
5: 네?
6: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5: 제대로 가시네요.
6: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우리

0: 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 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 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 제로
1: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 제로
2: 일양약품 언니 분모 깜짝 입었구나.

공감 충전이 필요하신 분들의 사연 기다립니다.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사연 보내주시는 동안 노래 듣고 올게요. 에이트의 달콤한 나의 도시.

정디의 빵을 받고 싶은 분들 이렇게만 따라하시면 됩니다. 먼저 반죽한 사연을 5분으로 넣어주세요. 처음 오신 분의 달콤한 인사 한 스푼, 쫄깃하고 상콤한 에피소드 두 방울, 바삭한 응원까지 추가해서 5분을 구워줍니다. 오늘의 빵 완성! 빵 나왔죠! 빵준이 대표 정디가 오늘 먹고 싶은 빵을 선물해 드리는 시간 빵 나왔죠. 사연 소개되신 분들께는 맛있는 빵 선물이 갑니다. 오늘의 빵은요, 초코 생크림 조각 케이크예요. 사연 만나볼게요. 4703님, 저는 지난달 출산휴가 간 선생님 대신 고3 임시 담임을 맡았는데요. 오늘 고3 6월 모의고사가 있었는데 제가 더 긴장했나봐요. 퇴근할 때 되니 3일 내내 야근한 것처럼 온몸이 무겁습니다. 무거웠던 몸 달달한 빵으로 풀어주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갑자기 고3을 맡게 되면 약간 느낌이, 그쵸? 무거울 수 있겠다. 4704님, 오늘 밤은 좀 긴장 푸시고 달달한 케이크 드세요.

리샌드의 러브 어택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의 하루는 어떠셨나요? 사연 만나볼게요. 1817님, 지금 오랜만에 소개팅 가는 길이에요. 예쁘고 착하신 분이라고 소개받아서 너무 긴장되네요. 잘할 수 있겠죠?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어머, 좀 늦게 만나시네요. 오늘 일 끝나고 퇴근하면서 만나시나 보다. 1817님,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예쁘고 착한 분이면은 아마 다 잘 받아주실 겁니다. 저희가 아이스크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 혹시나 2차로 뭐 드실 거 고르시면은 아이스크림도 딱 괜찮을 것 같아요. 0688님, 정디, 저 오늘 학교에서 체험학습으로 AI 융합 교육원에 갔는데요. 너무 재밌었어요. 도시락도 맛있었고요. 덕분에 오늘 푹 잘 것 같습니다. 조각 케이크 중에 저는 초코맛을 제일 좋아하는데 한 입 되나요? 라고 보내셨네요. 한 입은 좀 안 되는데. AI 융합 교육원에서 어려운 거 배웠겠다 오늘, 그쵸? 근데 저도 사실 AI 쪽을 조금 더 이렇게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싶어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문자를 주고받았다. 그러다 마침 남편이 해외 출장 간 우리 집에 친구 넷이 모여 하룻밤 보내기로 약속을 잡았다. 나는 친구가 좋아했던 열무김치를 담글 계획이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별일 없었지? 밤새 하고 싶은 말이 참 많다.

오늘 내 마음 날씨 비가 그치고 무지개 뜨다. 만나자마자 꼭 안아줘야지. 잘 돌아왔다고.

오늘의 일기예보에 이어서 스탠딩 에그의 무지개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1960님의 사연이었어요. 선물 보내드립니다. 아, 근데 막 재촉하지 않고 이렇게 기다려주고 그냥 되게 따뜻하게 만나면 안아줘야지 라고 하는 게 너무 멋지네요. 1960님. 이런 친구 진짜 생각보다 많지 않은데. 오히려 서운해가지고 얘는 그냥 이미 나랑 뭐 친구도 안 하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말잖아요. 근데 그 긴 기간을 기다렸다는 것도 너무 대단하시고, 저는 막 데뷔하고 핸드폰이 이제 오랜 기간 없었다 보니까 그때 동안 연락이 끊긴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저의 그 연락이 안 닿으니까 다들 얼마나 답답하고, 뭐 소식을 뭐 이제 연예계 영상을 통해서 보긴 했겠지만, 근데 제가 핸드폰 생기자마자 진짜 친했던 친구

따뜻해집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이게 또 상처가 많아서 더 이렇게 마음이 점점 이렇게 다치는 것 같아요. 근데 오해라는 게 참 정말 작은 뭔가 말? 작은 사건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오해가. 근데 막상 얘기하다 보면은 정말 잘 풀 수 있는 건데도 되게 오랫동안 앙금을 가지고 안 보는 사이도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랜 기간 나를 찝찝하게 만드는 그런 관계는 한번 만나서 좀 그걸 풀어도 너무 좋지 않을까. 왜 우리 둘이 이랬지? 좀 풀고 좋게 웃으면서 지내도 어떨까?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2706님은 열무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요. 비가 와서 그런지 열무 세일하더라고요. 얼른 사서 다듬고 절여놨습니다. 이따 무치기만 하면 돼요. 이제 열무철이라서 지금 열무 얘기가 주가 아니긴 했는데 그럴 수 있어요. 포인트는 누구나 다 다르니까. 2706님

뭐 여러분의 하루를 날씨로 표현해서 적어주세요. 문자번호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이제 오늘의 정픽, 노래 한 곡 준비되어 있고요. 이 곡과 어울리는 노래를 여러분께서 추천해 주세요. 제가 그 중에서 한 곡 골라보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자기소개곡으로 받아볼게요. 아이브의 I am.

솔로 노래가 진짜 많이 왔거든요. 오시은 님도 제니 솔로요. 나는 왜 아직도 솔로인 거니? 뭐가 문제인 거니? 슬퍼. 죄송해요. 이거 두 분이 보내주셨는데

0: 않을걸? 할인 훌라면.
1: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의 지진재해보험. 풍수의 대비해.
2: 엄마, 풍수의 지진재해보험 가입했어요?
1: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다들 우선시켜. 저녁 때 웃을 일 필요하시죠? 볼륨과 함께하세요. 웃음 가득한 미라클 이브닝 만들어드릴게요.

0: 오빠, 주말에 아울렛 갈까?
1: 주말엔 차 막힌단 말이오.
0: 지하철 타고 가면 되는데?
1: 그렇게 가까운 데가 있단 말이오.
2: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에서 마리오란 마리오.
1: 가산 디지털 단지
3: 마리오 아울렛역에서 만나는
2: 마리오 아울렛.
4: 뾰로로로로.
5: 아하. Listen, boy. My first 가요광장 love story.
6: 매일 낮 12시 폴킴의 가요광장. 내일도 들으러 오실 거죠?
7: Yes, I will.
8: 길을 걸을 때마다 보이는 맨홀. 맨홀에는 산소가 부족하거나 위험한 가스가 가득 차 있습니다. 맨홀로 내려갈 때 3대 안전수칙만 준수하면 사망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작업 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하기.

0: self.
1: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WN 웨일의 RPG Shine 듣고 3부 시작했습니다. 이 노래 진짜 오랜만에 듣고 가사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0: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6월 4일부터 7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동시개최 마이프차 창업 박람회.
1: 감사제 같이 갈래? 같이 가자 유니클로. 좋은 옷 좀 다가 유니클로 감사.
2: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0: 화보 봤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장난꾸러기 같기도 하고 멋있기도 하고.
1: 아니 그러니까 요즘 물이 더 올라서 네. 화보에서 너무 예쁘더라.
0: 아, 저 보셨어요?
1: 아, 봤지 당연히.
0: 아 그래?
1: 어 그럼.
0: 아 그래. 아니 제가 그날 또 아침부터 탄수화물 때려 넣고 화보.

0: 그날 너무 힘들었어서 그런지 6월 17일인지 뭐 몇 월인지 사실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1: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완전 기억나겠다.
0: 완전 이제. 진짜 이게 사실 아티스트 분들은 그렇잖아요. 나도 맞아. 모르는 기념일을 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니까
1: 맞아.
0: 저는 늘 팬분들에게 뭔가 이렇게 나의 일기를 대신 써줘서 감사하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느낌인 것 같아.
1: 맞아, 그런 느낌이야. 건빵님 슬픈데 행복해라고 해주셨어요.
0: 맞아, 너무 행복한 일이에요.
1: 그럼 우리 김소희님의 신청곡 들어볼게요.
0: 네네네.
1: 워너원의 봄바람.

0: 워너원의 봄바람 듣고 왔습니다. 양도영님, 지성님, 뭔가 보셨군요. 문화 충격?
1: 네, 아, 저, 제가 그,

0: 예요. 문자번호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예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건에 대해서?
1: 아, 이 사건에 대해서 네. 일단은 뭐가 문제인지는 알겠어. 그리고 뭐가 약간 서로 이게 뭐, 왜 부딪히는지는 알겠는데 이거를 분리를 해야 되는데.
0: 네, 분리가 안 되네.
1: 분리가 안 되지. 사실 그렇잖아요, 이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비밀 이제 사내.

0: 하지 마요.
1: 그냥 주말에 보세요.
0: 주말에 보세요.
1: 그냥 주말에 보고 좀 정리가 되고 만나자고.
0: 주말에 보고 우리 데이트 가자.
1: 프로젝트가 좀 정리가 되고.
0: 아니면 매번 만나는 그 장소를 벗어나서.
1: 그래, 그것도 중요하다.
0: 새로운 장소로 가는
1: 거야. 맞아, 그것도 중요해.
0: 맨날 회사 뭐 치킨집 이런 데 가지 말고.
1: 맞아. 좀 판교를 좀 벗어나.
0: 좋아. 그럼 저희는 볼빨간 사춘기의 워커홀릭 들으면서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때 타이머 10분을 탁 켜세요. 10분만 얘기하고 끝나면 사랑 이야기만 하기. 어. 아, 근데 10분 얘기했다가 잠깐 정제해놓고
1: 약간 둘 다 약간 마음 상해가지고 할 말 없어지면 그냥 어. 집에 가자.
0: 어, 집에 가자.
1: 내일 봐 회사에서.
0: 그러자. 그래. 이럴 것 같아.
1: 6772님
0: 이거 내가 읽었어. 아니다.
1: 예, 6772님 사장님이 제일 좋아하는 커플이네요. 일 이야기를 집에서까지 하다니요. 그래도 그런 대화라도 하니 부럽구만요.
0: 아이고 솔로신가 보다.
1: 그러신가 보다.
0: 근데 사장님도 안 좋아할 것 같은데.
1: 왜냐면 티가 나잖아.
0: 그래. 여기서 회사에서, 왜 연애를 하는 거야?
1: 회사에서 사랑 싸움은 나가서 그래.
0: 네, 그렇겠지.
1: 이런다고.
0: 이민영님 헤어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1: 아주 극한적. 네. 8677님 이직합시다.
0: 이직까지? 7734님 사내 연애 해봤어요. 휴일에 놀러 다니고 주중 저녁은 각자 자기 개발하고 취미 생활하고요. 그걸로도 회사일 얘기할 틈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것처럼
1: 맞아.
0: 그 주중에는 만나지 마세요. 그래. 너무 그 회사에 너무 이렇게 가있잖아.
1: 그런 필요 없어.
0: 맞아.
1: 자 오늘의 결론. 새로운 취미를 만들어라. 네, 혹은 되도록 주말에만 만나라.
0: 좋네.
1: 요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그럼 두 번째 사연 소개해 보겠습니다. 익명을 요청한 여자분의 사연입니다. 제 남자친구는요, 저보다 연하입니다. 저는 연하를 만나본 게 처음이고요. 남자친구도 연상 만나는 게 처음이래요. 그래서 그런 걸까요? 저는 좀 창피해서 숨기고 싶은데요. 남자친구는 자기가 연하라는 게 엄청 즐겁나 봐요.
1: 누나! 귀여운 연하 남친 도착이요!
0: 아니 왜 존댓말을 해. 그리고 누나 말고 이름 부르기로 했잖아.
1: 왜 좋으면서 노래 불러줄까? 누나 내 여자니까 표정 내 여자니까.
0: 야 길거리에서 뭐하냐고 진짜 조용해.
1: 누나 너무 예뻐 미쳐 누나의 누나의 뭐야 좋으면서.
0: 아 진짜 억울합니다. 사실 저희 고작 2살 차이거든요. 아니 2살이면 그냥 친구잖아요. 근데 제 남친은요 저랑 세대 차이도 나는 것처럼 군다니까요. 저거 봐봐. 애기들 실내 주머니 진짜 귀엽다. 나는 집에 맨날 주고 다녀서 엄청 혼났었어.
1: 왜? 표정. 에? 아니 학교 다닐 때 실내 신었어? 고무신 신은 거 아니야? 아니. 집신 신었지.
0: 아 뭐래? 진짜 재미없다.
1: 아니 나 초등학교 5학년이면 너는 중1이었잖아. 중학생 누나 형들 진짜 어른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한 700일 정도 차이 나니까 밥도 아이 너가 한 2000끼는 더 먹은 거야.
0: 아 뭐래 좀 피곤하다. 우리 카페에서 쉬자 좀.
1: 역시 우리 누나 체력이 그냥 뚝뚝 떨어지네요. 누나 힘내세요. 형이가 있잖아요. 누나 힘내세요. 형이가 있어요.
0: 야 너 한 번만 더 놀리면 진짜 혼난다.
1: 아 누나 무서워.
0: 연애 전혀 모르겠어요.

0: 입국.
1: 아 그래?
0: 응. 왜 안 돼?
1: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누나는 안 올 줄 몰랐네.
0: 어 너는 그러면 아니 주얼리 선배님 아니? 어?
1: 혼나야겠다
0: 이러면서. 혼나야겠다 진짜. 어. 염령청님 누나 때는 엽전 쓰셨죠?
1: 그러니까 사실 웃기기라도 한 것 같아. 어 아니 아닌데? 나 조개껍데기 가다가 그걸로 물물 교환했어. 내 사냥 실력 좀 볼래?

0: 신고 와. 그냥 어때? 그 룩을 그대로 입고 와.
1: 좋다.
0: 그 룩을 입어 그냥.
1: 어, 그냥 입어.
0: 어, 입어.
1: 어, 그리고 노래방 가면 진짜 옛날 노래 불러 일부러.
0: 어, 불러도,
1: 심심하게.
0: 어,
1: 지루하게.
0: 진짜 10번 때 안 해결해.
1: 어. 어,
0: 5번 뭐 목포주점 뭐 이런 거 있잖아.
1: 어, 좋아.
0: 어.
1: 진짜 지루하게 만들기.
0: 지루하게 만들어.
1: 좋다.
0: 어, 어떻게 하냐 그래 이거 그냥.
1: 와,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실시간 연애 고민을 받아보겠습니다. 문자번호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예요. 노래 드릴게요. 샤이니의 누난 너무 예뻐.

0: 차이니의 누난 너무 예뻐 듣고 왔습니다. 1364님, 쩡디 삐삐 쓰죠? 삼촌, 삐삐를 어떻게 하나요?
1: 그러게, 어떻게 하나? 우리는 삐삐 모르는데.
0: 삐삐 나 모르는데?
1: 모르는데.
0: 삐삐는 나는 삐삐삐삐삐 이거밖에 몰라요.
1: 삐삐를 안 쓰는 거 보니까.
0: 삼촌?
1: 삼촌이신가 보다.
0: 삼촌이

0: 뜯어 먹고.
1: 어, 몰래?
0: 뭐 그랬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네. 실시간으로 고민 사연 보내 주셨습니다.
1: 네. 1311님. 같이 일하면서 저한테 칭찬도 많이 해 주고 좋은 말도 자주 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오, 저한테만 특별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원래 다정한 사람이더라고요. 경비 아저씨에게도 멋지세요, 최고세요 하고요. 손님들, 직원들 누구에게나 친절해요. 근데 이미 늦은 것 같아요. 좋아하는 마음을 버릴 수가 없네요. 그래서 요즘 혼자 착각하고 혼자 설레고 혼자 삐져있는 상태예요.
0: 어, 뭐지?
2: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 천성이 타고나기를 모두에게 잘해주고 다정해서 사람을 오해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
0: 어, 근데 그거는... 어떡하나.
2: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어.
0: 맞아.
2: 어, 이거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게 뭐 잘못은 아니에요.
0: 맞아. 설렌 걸 어떡해.
2: 어, 어떡해.
0: 설렜는데.
2: 어, 근데 그걸 인식을 하면 돼. 그냥 아, 모두에게 그런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그냥 나한테만 맞아. 그런 줄 알았는데 그냥 모두에게 그런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거리 두고 그냥 내가 떠나는 수밖에 없어.
0: 아니면 1311님도 그분한테 좀 칭찬도 많이 해주고 좀 다정하게 한번 해줘보세요.
2: 맞아. 근데 아 근데 이건 있을 수 있다. 정말 나에게만 하는 그런 특별함이 있을 수는 있어.
0: 근데 못 캐치할 수도 있지. 내가,
2: 어, 내가 못 캐치할 수도 있어. 근데 보면은 아마 모두에게 그런 것이 아마 다분하긴 하죠.
0: 근데 이게 그런 것 같아. 한 번은 둘이서 있을 때 좀 다른 모습이 보이면 그거는 맞는데.
2: 맞아.
0: 그게 이제 모두에게 캐치를, 그래. 캐치를 지금 모두에게 하고 있는 걸 캐치를 하셨으니까 맞아. 좀 서운할 수 있지.
2: 그리고 약간 그런 게 있어. 알고 봤더니 다 그래? 어, 약간 그러면은 나 뭐였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는 있어.
0: 근데 경비아저씨한테 친절해야 되는 거 아닌가?
2: 그렇지. 사실 거기 그리고 거기 그 약간 경비아저씨한테 그렇게 할 것도 아니지.
0: 어, 그렇지. 그건 너무 다양한 거라. 이영진님, 지성님도 누구에게나 친절할 것 같은데?
2: 아, 저도 뭐 친절한데.

0: 다 감내하고 좋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진짜요?
1: 맞아, 이것도 맞아.
0: 근데 우리랑은 확실히 좀 다른 포인트다.
1: 남도건님, 근데 사귀면 나중에 분명 싸울 듯. 맞아.
0: 9788님, 고백을 해보면 어때요? 근데 고백이라는 것도 뭔가 이렇게 라포가 쌓이고
1: 맞아.
0: 그게 좀 있어야 이제 고백이 들어가야 되는데 고백이 그냥 들어가면
1: 그리고 약간 또 사람 좋게 거절하면 또 약간 마음 상해.
0: 마음 상하잖아. 이게,
1: 효정아, 야 내가 그런 것이 너에게 피해를 줬구나. 그래서 약간 뭔가 되게 내가 맞지? 정말? 이 사람은 정말 순수한 마음을 내가 막 뭔가 너무 오해한 것 같은 나, 내가 너무
0: 금사빠한 것처럼
1: 너무 그런 게 느껴.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연예인 안경 전문 브랜드 버킷리스트에서 세련된 안경, 천연 화장품 봉프레에서 모바일 상품권, 160년 전통의 마르코메에서 콩고기와 미소된장 세트, 방송 PPL 전문 컨텐츠 컴퍼니에서 피오닉 효소 파우더 워시,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안녕하세요. 가수 청아입니다. 지은님께서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볼게요. 어머니와 경남 남해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지체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는 여행을 망설이셨는데요. 초록 여행 장애인 편의 차량을 이용했더니 고민 끝에 용기를 내셨어요. 푸른 바다와 빨간 지붕들이 어우러진 풍경을 보며 아이처럼 기뻐했던 어머니.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코끝이 찡해진 시간이었습니다.

시는 것 같네요. 이것도 좀 어떻게 보면은 순간순간 좀 본인의 자아에 몰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오지은님, 자기 최면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바로 나야, it's me 라고 크게 외치면 힘이 나던걸요. 근데 보이는 라디오로 샴티 보고 있는데 왜 이리 힙하세요? 멋지세요 라고 해주셨고, 제가 오랜만에 조금 좀 네이비 좀 어둡하게 오니까 약간의 좀 예전의 래퍼 모습 같다라는 의견들이 몇 번 있습니다. 우리 시은님 새싹이시고요. 웰컴 드링크 세미샤뱅 고도 탄산 음료 드리겠습니다. 커피콩님, 제 얘기인 줄 알았어요. 크크. 평소에도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노력하는데 여름엔 날씨 탓인지 더 쉽지 않더라고요. 오늘부터 귀여운 강아지가 되어봐야겠어요 라고 하셨고요. 맞습니다. 본인 스스로를 다스릴 줄 알면 많은 사람도 다 유연하게 다스릴 수 있다라는 걸 항상 명심하시고, 저도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항상 좀 하려고 노력하고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있거든요. 우리 커피콩님도 아주 건강한 마음가짐이신 것 같습니다. 강아지 될 수 있습니다. 귀여운 강아지. 채아리님, It's me. 난 할 수 있다. 스스로에게 주문해요. 오늘도 잘했다. 토닥토닥이라고 하셨고요. 이런 긍정 메시지, 우리 하리님 새싹이십니다. 웰컴 드링크 세미샤벨 보도 탄산 음료 드리겠습니다. 김소영님, 샴디, 저는 요즘 자꾸 밤만 되면 기분이 말랑해지고 센치해지거든요. 그럴 때 왜 그럴까? 또 뭐가 기분이 안 좋았을까? 하며 스스로 살살 달래는데 그것도 자주 하니까 어르고 달리기가 참 어려워요.

0: 위제로
1: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2: 소화불량 체한 과식

이런 것들도 좀 대비 잘 하셔야 됩니다. 또 날씨가 우리 마음처럼 이렇게 좀 진득하지 못하고 이게 또 변덕이 심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체크 하시고 항상 조심하시고 다니시길 바라겠습니다. 동구레미님, 육모치고 왔어요. 수고했다 나자신. 전국 고딩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육모가 그러니까 이제 6월 모의고사 말하는 거죠. 아 이제 6월 모의고사를 육모라고 불러? 그럼 이제 9월은 구모라고 부르나? 근데 9월 모의고사가 아직 있어요? 아직도 똑같나? 저희 때는 6월 모의고사, 9월의 모의고사가 굉장히 좀 중요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 고등학생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뭐 또 아마 시험 또 가채점 해보고 결과에 따라 조금 속상하신 분도 아니 기분 좋으신 분도

할까 말까, 갈까 말까, 살까 말까 고민하지 마세요. 주 7일 풀근무하는 정한의 이사가 결제 도장 찍어드립니다. 한해 만해.

3211님, 요즘 SNS 알고리즘에 아이스크림 만드는 기계가 자꾸 떠요. 기계에다가 과일, 우유, 생크림 조금 넣고 얼려서 먹으면 되는 건데 하나 장만할까요? 아니면 그냥 아이스크림을 사 먹을까요? 아, 정말 뭐 식빵 메이커, 한강 라면 기계에 이어서 아이스크림 기계 등 두루장! 제가 좀 찾아봤는데 나쁘지 않습니다.

레드벨벳 아이스크림 케이크 듣고 왔고요. 한 해 만에 오늘은 3211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가정용 아이스크림 기계 살지 말지 결제해드렸는데 아 정말 우리 뭐 주방의 공간을 위협하는 너무 많은 기계들이 나오고 또 존재하네요 이미. 아 아이스크림 기계 뭔가 좀 무엇보다도 재료 좀 아끼지 않고 뭔가 좀 보다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지점에선 좋은 것 같은데 말씀드렸다시피 뭐 아이스크림 건강으로 먹습니까? 뭐 사실 그때그때 또 그 땡기는 아이스크림들이 또 있잖아요. 종류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사서 드시는 게 만족감이 좀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 사두면은 은근

아니겠습니까? 너무 감동해서 울컥했었고, 이렇게 좀 교감하고 서로의 좀 이렇게 느낌을 이해하는 것에서 굉장한 좀 감동이 있었습니다. 더 말하고 싶은데 아직 안 보신 분들이 있으니까 스포는 좀 자제하도록 하고. 그리고 요새 좀 울컥하는 거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런 지점이 좀 떠오르네요. 수요일 자유로 드랍다트 때 자유로 연주 듣고 제가 평을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감상평을 공격할 때 조금 울컥합니다. 진짜 저는 진심을 다해 그냥 평을 할 뿐인데 여러분들이 너무 평론가들이 되어서 저를 한마음 한뜻으로 지적할 때 조금 울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감동의 울컥도 있지만 뭐 서러워서 억울해서 화가 나서 울컥했던 사연들 다양하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에 예시 사연들 좀 만나볼게요.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조카가 얼마 전에 키즈 카페에서 쿠키를 구웠다며 저한테 이모 이거 선물이야 하면서 주는데 언제 이렇게 컸나 싶고 감동해서 울컥했어요. 고사리 같은 손으로 만든 쿠키. 아까워서 못 먹어요. 동결건조, 아니, 냉동실에 넣어놨어요. 라든지. 요즘 여름 니트가 유행이길래 하나 사서 입었는데 동생이, 아, 뭐야, 한여름에 왜 내복을 입고 있어? 하네요. 장난친 거 아니고 진심으로 말한 거라 더 울컥하네요. 저 진짜 내일부터 다이어트 할 거예요. 말리지 마요. 라든지, 안 말리겠습니다. 카페 운영하고 있는데요. 어떤 손님이 커피가 너무 달다고 화를 내더니 영수증 리뷰로 최악의 카페라고 써놨네요. 참고로 그 손님이 시킨 커피 바닐라 라떼예요. 이럴 때마다 울컥하고 힘 빠져요. 라든지. 아, 이거 정말 울컥합니다. 저 자영업도 출신으로서. 진짜. 그러면은 바닐라 라떼를 왜 시키신 건지. 이런 식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 무료고요. 소개된 분들께 선물로 너무 매워서 울컥하게 만드는 불닭맛 볶음 라면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울컥하는 감정 참으시길 바라면서 IOI 갑자기 듣고 올게요.

아이오아이 갑자기 듣고 왔습니다. 울컥 좀 한 해이기 때문에 울컥하는 순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텐데

마침 한 해가 제 과거를 좀 이렇게 파묘해가지고 만천하에 이렇게 좀 공개를 시킬 때, 공개를 이렇게 강제적으로 할 때 너무나 좀 민망해서 울컥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울음을 참다 집으로 돌아가가지고 엉엉 울고 털어내버리고 다음날 또 출근하곤 하는데 오늘도 여지없이 판별당했습니다. 첫 번째 기사를 또 긁어왔네요. 한 해 10kg 체중 감량 실패하고 매니저 결혼식에서 울컥. 굉장히 그럴듯하지만 개연성이 없는 제목이었고요. 마치 제가 다이어트 실패해서 울컥한 것처럼 기사가 좀 났는데, 체중 감량은 감량 그 미션대로 좀 실패를 한 거고, 제가 우리 매니저 친구 결혼식에 사회를 보다가 정확하게는 제가 좀 결혼식 마무리할

저는 결혼식에서 조금 울컥하는 지점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그뭐 다들 그러시겠지만 왜뭐그 각자의 부모님에게 좀 인사드릴 때 혹은 그 여성분들은 또그 친구들이 편지 많이 읽어주잖아요. 그거 할 때, 아, 좀 감동스러운 순간 때문에 우는 것까지는 아니고 약간 눈가가 촉촉해진다. 맞아, 축사 시간. 축사 시간 때 눈물이 촉촉해진다. 이런 뭐 순간들이 조금 있습니다. 아무튼 체중 감량 실패해서 울컥한 건 아니고요. 2번입니다. 한 해. 빙빙 도는 짚라인 타다가 무서워서 울컥. 예전에 이게 이제 주말 사용 설명서라는 예능에서 탔던 건데, 이때 기억이 나고요. 이때는 제가 왜 울컥했냐? 군대를 앞두고 있었어요. 군대 가기 한달 전에 찍은 예능입니다. 그래가지고 군대 갈 생각에 제가 조금 울컥했다는 거. 절대 짚라인이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이렇게 해명드리고 3번입니다. 라이브와이어 출연한 올데이 프로젝트 우찬. 잘 커서 데뷔했다고 한해 삼촌에 보여주고 싶었다. 고백하며 울컥. 한해는 뭉클.

또때도 대도남입니다. 어떤 뭐야? 방금 억양이 굉장히 이상했죠. 안 쓰던 문장을 쓰려다 보니까 억양이 조금 어색했던 점 사과드리고. 아, 뭐 저의 울컥 에피소드는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한키라 가족들이 울컥했던 사연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310님 여자친구랑 같이 연애 프로그램 보는데 연프에 나온 여성분이 외모를 별로 안 본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자친구가 나도 진짜 얼굴 안 보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럼 제가 뭐가 되는 거죠? 순간 뭐라고 말도 못하고 울컥 했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오늘 회사에서 혼나고 점심도 못 먹고 있었는데 평소 안 친한 동료가 회사 근처 맛집에서 파는 샐러드빵을 책상에 툭 놓고 갔습니다. 아무것도 안 드셨죠? 그 한마디에 울컥했네요. 흑 이라고 하셨고요. 이거 좀 감동이다. 감동이야. 이게 단지 그 샐러드빵을 이렇게 좀 챙겨줘서가 아니고 이 회사 동료는 그렇게 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은정님을 오늘 좀 뭔가 혼나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공감도 하고 안타까워하면서 계속 좀 지켜봐왔다는 거잖아요. 아, 참 너무나 스윗한 동료신 것 같고 혹시 이성은 아니겠죠? 저는 이런 스토리 굉장히 좋아하는데 약간 또 이제 사랑이 엄싹엄싹 이제 시작되는 느낌이 들면 좀 좋아하는데 만약에 샐러드빵을 주신 동료가 이성이라면 빠르게 수요일로 좀 넘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너무 좋아하는 유의 사연이거든요. 김태건님, 시험을 망치고 집에 왔는데요. 엄마가 괜찮아 못 볼 수도 있지 하면서 토닥여 주시는데 더 울컥했네요 라고 하셨고요. 아 진짜 이게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좀 비슷한 예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불꽃야구 아시죠? 불꽃야구 애청자인데 불꽃야구가 이제 그 물론 이제 은퇴한 선수들도 이제 선수로 기용해서 쓰지만 아마추어 선수들 뭐 대학교 선수들도 이제 기용을 해서 쓰잖아요. 이제 그때마다 그 프로 이제 입단 테스트하는 시즌, 그러니까 프로 이제 들어가냐 마냐 하는 시즌에서 대학생 이제 선수들이 조금 좌절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제 꼭 연출을 그 부모

0: 주시면 되겠습니다. 샵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 무료고요. 소개된 분께는 울컥하는 매운맛 불닭맛 볶음라면 드리겠습니다. 이쯤에서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1: 감사제 같이 갈래 같이 가자 유니클로 좋은 옷좀 다가 유니클로 감사
2: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간의 특별한 혜택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분들이 좀 많이 몰입을 하신 것 같네요. 아, 이렇게 울컥주만회가 다양한 쪽으로 해석이 되니까 재밌고요. 이렇게 울컥주만회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 무료고요. 소개된 분께는 불닭맛 볶음라면 드리겠습니다. 1부 끝곡으로 저를 울컥하게 만든 영화죠. 프로젝트 헤일메리에 이 노래가 등장한다고 합니다. 해리 스타일스의 Sign of the Times 듣고 2부에서 울컥 좀 하네 이어가겠습니다. 11시에 뵐게요.

0: 어쩜 그렇게 변하질 않니?
1: 이번엔 또 뭐가 마리오?
2: 마리오가 21년간 변함없이 대상받았단 말이오.
3: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 역시 마리오란 말이오.
4: 한국소비자포럼 2025 올해의 브랜드 대상
2: 21년 연속 수상이니까
3: 마리오.

0: 매일 아침 7시 당신만을 위한 콘서트 조정식의 FM 대행진
1: 보고 있어요.
2: 길을 걸을 때마다 보이는 맨홀. 맨홀에는 산소가 부족하거나 위험한 가스가 가득 차 있습니다. 맨홀로 내려갈 때 3대 안전수칙만 준수하면 사망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작업 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하기. 둘째, 30분 이상 충분히 환기하기. 셋째, 손기 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하기. 만약 쓰러진 동료를 발견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구조대의 지시를 따라주세요.

폭발할 때가 있는데 좀 냉정하게 생각하십시오. 그 뭐 회식 껴서 뭐 합니까? 뭐 가가지고 돈밖에 더 냅니까? 사실 나이 많다고 또 안 내기도 좀 뭐 하잖아. 거기 가면은 뭐 다 사줘야 되고 하는데 그럼 돈 써, 에너지 써야 돼. 뭐 사실 뭐 피곤하고요. 그리고 뭐 그게 아니더라도 사실 또 뭐 싫어서라기보다는 또 후배들끼리 좀 이제 연령대가 어리고 좀 연차 없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좀 속닥속닥 이렇게

0: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0: 수입원 비오신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5: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 성공
5: 함께해요.
3: 이카운트
2: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300까지만 늘려주세요. 한 370까지만 늘려주세요. 아, 아니 우리 제작진이 도리도리 하는 건 아니고 우리 오픈 스튜디오에서 왜 도리도리 하고 계십니까? 아 진짜 그렇게 힌트를 주고 싶지 않으세요? 알겠습니다. 일단 뭐 농땡 라면보다는 매울테지만 그래도 먹어는 봐야 되니까 한번 먹어보도록 할까? 근데 제가 불땡볶음면 많이 안 먹어봤어요. 얼마나 매운지 한번 먹어볼게요. 향부터 매운데? 불땡볶음면 제가 많이 안 먹어봤는데 굉장히 맛있다. 아 근데 아 맵다. 아 뒤에 오네. 아 진짜 아 잠시만. 아 왜 이렇게 매워? 어 죄송합니다. 저 요구르트 좀 먹을게요. 요구르트 준비해 주셨는데 아 불땡볶음면 이렇게 맵구나. 아 네 아 이게 이 정도로 매워요? 이게 근데 그러면 풀라면이 3,400이면 내 생각엔 배는 갈 것 같은데 너무 매워요. 3,400이면 내가 봤을 때 무조건 5,000은 넘어가. 아닌가? 내가 기준이 위에 거 기준을 하나만 말해주면 내가 알 것 같은데 힌트 더 없죠? 바로 가야 되죠. 이것보다 조금 더 매운 거 스코빌 지수 하나만 알려주시면은 일단 서지아님께서 무조건 성공 기원한다고 얘기해 주셨고 아 귀염둥이님께서 와 무섭네 하느님 화이팅이요라고 해주셨습니다. 일단 맵고 지금 도전 중이긴 한데 두 분 다 새싹이시거든요. 웰컴 드링크 세미샴페인 포도 탄산음료 드릴 테고 아 일단 눈물 셀카 보고 싶다고 하고 열나는 라면이 5,013이에요? 열나는 라면이? 그럼 더 높지. 나 배로 가야겠다. 불땡볶음면 3,400에 배 6,800 갑니다. 렛츠고!
1: 불닭맛 볶음라면 스코빌 지수는 4,404입니다.
0: 어? 이게 그럼 열나는 라면보다 덜 맵다는 거예요, 이게? 아, 맞다. 내가 열나는 라면 안 먹어봤구나. 아, 그게 매운 라면. 아, 너무 터무니없게 틀려가지고 너무 좀 죄송스럽습니다. 이게 오늘은 긴장감도 없네요. 너무 죄송하게 미안합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죄송해. 아 너무 죄송하고 오늘 예비 문제 같은 거 없나요? 예전에 뭐 노래 가사 맞추기 뭐 예비 문제 같은 게 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오늘 아예 없어요? 아 이 밤에 다이어트는 다이어트대로 포기되고 너무 맵고 정답도 못 맞추고 진짜 눈물이 납니다. 눈물 셀카 그냥 그대로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윤정호님께서 에라이 라고 문자 오셨고요. 김선아님 당했다 점점점라고 하셨고 이유미님 제가 검색해서 올려드렸잖아요라고 하시는데 아 제가 그래도 이게 도전을 하는 입장에서 도전할 때 제가 채팅창

왜 조금 일정 금액이 넘어가면 비밀번호 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지 않아서 안 시켜진 경우, 뭐 이런 경우 저도 겪어봤는데 조금 허무하긴 하지만 뭐 다이어트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9110님. 박현진님. 전 살 빠지니까 위고땡, 마운자땡 했냐고 의심해서 억울함에 울컥했습니다. 크크.

응원해 주셨고 제가 또 DJ가 된 모습까지 또 DJ가 된 저를 아시니까 또 제가 DJ가 되고 나서 그런 걸 느낍니다. 물론 이제 저를 예전부터 알고 계셨던 분들도 있지만 몰랐던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DJ가 되고 나서 좀 친해진 분들이 더 이제 방송에 나오는 저를 응원해 주시고 뭔가 좀 격려해 주시고 하는 것들을 제가 느끼거든요. 아 진짜 그럴 때마다 라디오 하기 참 잘했다 생각하지만 더더욱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여러분들 때문에 매주 힘내고 행복하게 하고 있고요. 우리 8198님 새싹이시거든요. 웰컴 드링크 세미 샴페인 고도 탄산 음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소개된 분들께 불닭맛 볶음 라면 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울컥 좀 하네 함께 했는데 이게 좀 진짜 뭐 감동적인 사연도 있고 뭐 열받는 사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었지만 굉장히 좀 다채로웠습니다. 그나저나 또 사랑 이야기도 나왔었고 마지막에 응원까지 받으면서 진짜 오늘은 좀 제가 뿅뿅 좀 하네 할 때마다 사실 좀 매주 좀 기가 좀 빨렸었잖아요. 오늘은 기가 빨리지 않고 굉장히 좀 아름답게 마무리돼가지고 오늘 꿀잠 잘 수 있을 것 같다. 아주 또 행복하게 좋은 꿈 꿀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너 마무리하면서 이 모든 분노, 짜증, 욱하고 울컥하는 감정 계신 분들은 다스리시길 바라면서 성시경 원곡의 참아 나윤건 버전으로 듣고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해야 되고, 이 재기준 이거 비상사태거든요. 이 비상에 꼭 필요합니다. 좀 급하게 또 물론 이제 매번 이렇게 땡반으로 이게 하면은 좀 이제 뭐 비용도 많이 들고 사실 뭐 건강에도 안 좋다는 얘기가 있지만 그래도 이제 비상사태는 다 이렇게 해둬야 이렇게 좀 불상사를 막을 수 있다는 점, 이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몇개좀 낱개로 좀 사두시길 바라겠고요. 1396님, 안녕하세요 하느님. 괜히 집에 들어가기 싫어 여의도를 배회하다 10여 년전 슈키라가 생각나 오픈 스튜디오를 다녀온 김에 사연을 보냅니다. 여전히 이곳은 DJ와 라디오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소통하고 행복한 곳인 것 같아요. 예전엔 오픈 스튜디오 앞에 의자가 있었는데 사라진 게 아쉽긴 하지만요. 그래도 하느님의 목소리를 들으며 여전히 재밌고 따뜻한 키스더 라디오를 느낄 수 있었답니다. 앉아서 듣고 싶었는데 근처 벤치 의자가 비에 젖어 있어서 집에 가면 들을게요. 앞으로 자주 찾아드릴게요. 라고 하셨고요. 아마 오랜 키스더 라디오의 팬분이신 것 같습니다. 뭔가 좀 여의도를 걷다가 또 배회하시다가 옛 추억에 잠기신 것 같은데, 너무 반갑고요. 또, 뭐랄까 좀 키스더 라디오를 또 오래 들으셨으면은 역대 또 DJ들만의 이런 느낌, 감성을 또다 기억하고 계실 텐데, 또 어쨌든 가장 최근에 좀 제가 진행을 하고 있고,

뭐 정말 남녀노소 다 좋아하는 음식이고 뭐 호불호 없이 그리고 든든하게 먹을 수 있는 메뉴라서 아, 또 공부하면 허기지잖아요. 그 허기짐 완벽하게 채우시라고 이렇게 추천해드렸고요. 내일의 맛 코너는요.

서 오늘 끝곡 매일 복도에서 인사 나누는 우리 앞집이죠. 볼륨을 높여요. 짱디 오마이걸 효정 Look Around 이 노래 들으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키스 더 라디오 저는 DJ 한혜였고요. 올 한 해 210일 남았습니다. 소중한 밤 되세요.

대상이 마음에 들면 훨씬 예뻐 보이는 거 아시죠? 물론 반대인 경우도 있죠. 싫은 사람은 와, 뭘 해도 미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감성 필터는 어떤 쪽인가요? 미운 사람도 예뻐 보일 정도로 너그러운 모드이길 바랍니다.

0: 2026년 6월 4일에서 5일로 건너가는 밤 홍주연의 스테이션 제로 첫 곡 전미향님께서 신청하셨던 이적의 나침반이었습니다. 이런 문자 보내주시면서 신청하셨는데요. 홍디, 휴일이 끝나고 새날에 이렇게 스테이션 제로 출첵합니다. 한 시간 잘 부탁드려요. 저는 휴일을 엄청 알차게 보냈답니다. 해주셨네요. 휴일 뭐 하시면서 보내셨어요? 보통 알차게 보냈다고 하는 거는 운동도 하고 뭐 밀렸던 것도 하고 이런 건데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하네요. 여러분, 그 필터 없이 카메라 보면 진짜 솔직히 좀 끔찍할 때 있잖아요. 근데 그게 내가 아닐 수 있다는 거. 실제 나는 좀 더 예쁘다는 거.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어떤 분께서는 어머, TV가 더 동그랗게 나오시네요. 실물이 나으세요. 해주실 때도 있어요. TV 나오는 게 직업인 사람한테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생각보다 카메라가 나를 더 못생기게 담는다는 거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칠링 뮤직 이어지고요. 과거 가요 차트 만나는 백투더 차트 준비했습니다. 사연과 신청곡도 소개해드리고요. 문자 샵8910, 우물정 8910,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이고요.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입니다. 수제 홈페이지 신청곡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좋고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의 지진재해보험. 풍수에 대비해.
2: 엄마, 풍수의 지진재해보험 가입했어요?
1: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3: 요즘 카페 트렌드 알고 싶다면
4: 카페페 주문.
3: 카페 창업 예정이라면
4: 카페페 주문.
5: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6월 4일부터 7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동시개최 마이프차 창업 박람회.

일상의 여백에 그려진 여유로운 한 곡, 칠링 뮤직. 자유로워서 완벽했던 어느 날, 우리 가족들 추천곡으로 함께하는 칠링 뮤직. 오늘은 문시온님께서 추천해 주신 노래입니다.

KBS 쿨 FM 홍주연의 스테이션 제로 오늘 칠링 뮤직에서 들려드린 노래는 문시호님이 신청하신 이상순의 완벽한 하루였습니다. 아, 저도 약간 통제형이라서 이게 뭔가 밖으로 벗어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래도 가끔씩은 시호님처럼 이렇게 좀 무계획으로 살아보는 것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0: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1: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0: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2: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3: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2: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3: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4: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5: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4: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5: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무쳐봐. 진짜 맛있어.
4: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6: 유동 골뱅이.
7: 뭐니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8: 뭐니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9: 하모니 렌트카.
10: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0: 오빠, 주말에 아울렛 갈까?
1: 주말엔 차 막힌단 말이오.
0: 지하철 타고 가면 되는데?
1: 그렇게 가까운 데가 있단 말이오?
2: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에서 마리오란 마리오.
1: 가산 디지털 단지
3: 마리오 아울렛역에서 만나는 마리오.

0: KBS 쿨 FM 가비의 슈퍼 라디오. 매일 오후 2시 지금처럼 만나요.
1: 길을 걸을 때마다 보이는 맨홀. 맨홀에는 산소가 부족하거나 위험한 가스가 가득 차 있습니다. 맨홀로 내려갈 때 3대 안전수칙만 준수하면 사망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작업 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하기. 둘째, 30분 이상 충분히 환기하기. 셋째, 손기 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하기. 만약 쓰러진 동료를 발견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구조대의 지시를 따라주세요. 이 캠페인은 당신의

는 걸까요? 아니면은 폴킴의 커피 노래를 최준이 불렀다는 걸까요? 네. 그냥 여러분들 헷갈리게 그냥 내버려 둘게요, 이제. 7440님께서 와, 근데 새삼 이 노래 진짜 좋네요.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3: 노래하는 폴킴이 라디오를 한대. 시간은 무려 낮 12시. 들어봐, 아무도 앉아 한 명도 안 재워. 논란을 잠재워. 요, 그게 바로 폴킴. 감동이 잔 채워 컴백. 낮 12시에 새로운 매력, 폴킴의 가요 광장.
4: 아, 여기에 들어가는 스팟을 한 거였어요. 정말 너무 죄송합니다. 정말 제가 랩을 했어요. 이 가요광장을 시작하고 나서 제가 참 이렇게 고분고분해졌나 봐요. 이제 시키는 대로 이렇게 족족 하는 상황이 됐는데, 또 이게 랩으로 이렇게 스팟을 만들자고 해서 그냥 즉흥으로, 진짜 즉흥으로 한 거거든요. 정말 못 들어주겠다. 여러분, 저의 랩 어떤가요? 근데 좀 앞부분은 좀 어설픈데 좀 뒷부분에 갈수록 조금 약간 올 느낌 오지 않아요? 어? 밖에서 지금 약간 거의 무슨 5살 꼬마한테 끄덕끄덕 해주듯이. 아니, 분명히 엄지를 하다가 왜 갑자기 손가락 아래로 내리는 거예요? 정말. 아니, 밖에 계신 분들 우리 팬 맞냐고 진짜. 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약간 그 랩 배틀, 랩 심사를 하시는 심사위원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저 매달 목걸이 받을 수 있는지, 합격 목걸이 받을 수 있는지, 네, 여러분들이 정해서 바로 문자 주셔야 됩니다. 7556번님이 이게 뭐예요? 이게 뭐라뇨? 랩이죠, 랩. 랩 처음 들어보세요? 0513님은 그냥 키읔만 보냈습니다. 크크크크크크크. 네, 키읔이 한 63개 정도. 오호, 그렇게 웃긴가요? 네. 정지은님께서 랩 잘하시네요. 네. 뒤에 약간 크크크이나 물음표도 한, 느낌표도 하나 없이 랩 잘하시네요. 진짜 잘한다고 하는 거 맞죠? 3267번님께서 폴디 하고 싶은 거 다 해. 아니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7556번님께서 가장의 무게. 와, 나 오늘 어깨 마사지 받으러 가야겠다, 진짜. 너무 무거워. 윤원경님께서 내가 숨고 싶어. 원경님이 숨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제가 숨어버리고 싶어요. 네. 1239번님께서 제주도에서

8번님께서 여기는 부산입니다. 바다 보면 폴킴이 부산 오고 싶을까봐 보내봅니다. 부산 콘서트 목 빠져라 기다려. 우와, 항상 이런 생각을 해요. 바다에 사는, 바다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좋을까? 매일 이렇게 바다를 보면 어떤 기분인가요? 바다를 매일 보는 게 지겨워지기도 한가요? 아, 너무 좋네요. 부산 가야겠어요. 8658번님께서 제주에서 작은 소품샵을 운영하고 있어요. 매일 커피 한 잔을 마셔도 이상하게 같은 커피인데도 손님이 많은 날은 더 맛있고 한가한 날은 조금 씁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폴님도 커피 맛이 기분에 따라 조금씩 다른가요? 이게 진짜 여러분, 이 사람의 몸, 이 미각이라는 게 굉장히 피곤합니다. 저는 어떤 경험을 했냐면, 저는 집에서 항상 이제 원두를 같은 곳에서, 같은 원두를 사서 이렇게 마시거든요. 그런데 이 한동안 제가 굉장히 피곤한 시기였나 봐요. 그래서 몸이 좀 피곤하고 컨디션이 안 좋았는데, 커피가 그 주에만 똑같은 커피, 똑같이 내리는 커피인데 엄청 쓰고 단맛이 안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원두가 바뀌었거나 머신이 고장이 난 줄 알았어요. 근데 그대로 그 원두를, 새로 사온 원두가 아니고 그 다음 주에 컨디션이 좀 회복이 돼서 마시니까 엄청 단 거예요. 아, 이 기분에 따라, 컨디션에 따라 이 미각이 달라지는구나. 네, 손님이 많다 생각하세요. 손님이 많이 올 거다 생각하시면, 네, 아니면 커피가 맛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맛있을 수도 있습니다. 1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퀴즈와 함께 2부로 돌아올게요. 김성철 피처링 최유리의 티라미수 케이크.

어떤 물건인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참 쉽죠? 자, 첫 번째 단서 가기 전에 목 좀 풀게요. 아, 이게 가래가 끼는 거야. 첫 번째 단서 갑니다. 이것과 헤어지려고 수술한 사람들은요, 수술 직후

님께서 안경. 저도 안경 절대 못 벗어요. 안경 벗으면 못생겨져요. 일단 안경 미남. 안경 미남일까요? 안경 남일까요? 그거는 다른 사람에게 물어봐야죠. 네, 농담이에요. 정환희님 삐지시면 안 됩니다. 우리 둘이 같이 그냥 그러면 정환희 폴킴은 안경 미남인 것으로 탕탕탕. 지금 소개한 다섯 분께 주유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후. 라이카님께서 저는 안경테가 엄청 많아요. 6개월에 3개씩 사요. 6개월에 3개씩이면 두 달에 한 번 한 개씩 이죠. 폴님은 안경테 몇 개 정도 있어요? 저는 안경 초보입니다. 안경을 쓴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안경을 예전에 너튜브 촬영하면서

때는 볼 때마다 와 하면서 좋아했어요. 근데 거의 30년 넘게 매일 바다를 보니 그냥 바다네 한답니다. 뭐든지 매일 보면 다 똑같은 거겠죠. 그래도 도시에 사는 저는 참 부럽습니다. 1490님께서 저희 집 베란다예요. 부산 영도입니다. 와보셨나요? 오, 휴양지 아닌가요? 영도에 이런 곳이 있었나 싶은데요. 제가 기억하는 영도는 약간 이렇게 아 뭐라 그러죠? 살짝 물가 쪽에 이렇게 포장마차들이 촤르르 있었던 아 네 한잔 하러 갔었나봐요. 그런 것밖에 기억이 안 나네요. 아 사진 너무 예쁘다. 떠나고 싶어지는 그런 사진입니다. 신채연님께서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 들어오는 집에선 집안에 소금이 생겨요. 아 바닷바람이 이렇게 소금 아 소금이 같이 날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 소금 따로 안 사셔도 되겠어요. 요요요요요 3590님께서 폴킴님 가만히 보니 주접 잘 떠시네요. 네 제가 또 한 주접합니다. 주디라고 불러주세요. 주디가 그냥 네 쉬질 않습니다. 9350님께서 영상 편집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노트북 가방에 사이다를 넣었다가 쏟아져 버렸어요. 어댑터는 꽂아보니 타는 냄새가 유유. 이 정도면 그냥 가수가 마이크 고장낸 거랑 똑같은 거 아닌가요? 어머 어떡하면 좋아. 근데 9350번님 저희 PD님 아니시죠? 저희 영상 날린 거 아니죠? 아이고야 이거 빨리 수리 맡기셔야 될 것 같아요. 안에 내용물들 잘 있으면 좋겠네요. 소울님께서 석촌호수 5km 뛰었어요. 오늘은 그래도 바람이 불어

엠플라잉의 신곡이 발매됐어요. 환절기 들려주실 거죠? 우리 엠플라잉님의 곡이라면은 무조건 틀어드려야죠. 2343님의 신청곡 엠플라잉의 환절기 듣고 올게요.

네. 그 전에 제가 뭐 먹을 것 같아요? 단백질 쉐이크 먹어야죠. 오늘 3, 4부는요 피식대학의 정재영님과 함께합니다. 남자들의 소울토크 국밥 제육 돈가스. 재영님에게 궁금한 것들 하고 싶은 이야기 지금부터 보내주세요.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7087님의 신청곡 듣고 3부로 돌아올게요. 더 너츠의 사랑의 바보.

0: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육수로 평냉 처음 맛봤어요. 저는 극호입니다. 육수가 삼삼하니 딱 제 입맛이에요. 별도 소스를 첨가하지 않아도 재료 본연의 깊은 맛이 우러나와서 깊은 맛이 느껴지네요. 정성스러운 한 끼를 대접받은 느낌이라 힐링했어요. 안 되겠다. 저 이제 갑니다. 저 다음 노래 나올 때 없어지면은 평양냉면 먹으러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너무 맛있겠다. 무 꼭 올려서 드셔야 됩니다. 저 열무인가요? 아, 너무 맛있겠다. 77엉이님께서 솔직한 게 좋아요. 신선미님도 솔직히 좋습니다. 김미영님 인간미 있어 보여 좋아요. 최혜선님 솔직하게 부탁해요. 최경란님 가식으로 가자. 한 분 빼고 지금 지금 네 분이서 솔직하게 달라. 음흠.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한번 기대해 주시고요. 자, 저희는 피식대학 정재영님과 함께하는 남자들의 소울토크 국밥 제육 돈가스 곧 시작합니다. 저희 모습 보실 수 있어요. 어플콩 들어오셔서 보이는 라디오 접속해주세요. 그 사이에 잠깐 광고 좀 듣고 올게요. 감사합니다.

0: 6822번님께서 재영님 대박, 오늘 넥타이까지 왜 이렇게 직장인처럼 입고 오셨나요? 여의도라서.
1: 아, 예, 제가 또 여의도 그 약간 로망이 있기도 하고.
0: 아, 정말요?
1: 예, 제가 약간 증권맨 로망이 좀 있거든요.
0: 아, 증권맨.
1: 예,
0: 아, 증권맨
1: 좀

0: 연료를 주입하는 느낌으로 그냥 밥을 먹는 거지.
1: 그냥 약간 그냥 꽂고 그냥 기름 넣는 느낌으로.
0: 예, 꽂고 기름 넣는 느낌으로 그럼. 아, 예.
1: 경수님께서 피식대학 사이버 강의 콘텐츠 잘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재영님이 직접 강의하신 제육학개론 공감하면서 봤는데 혹시 제육학개론 보시고 이 코너 섭외하신 건가요?
0: 어, 정말 그런 건가요?
1: 맞습니다.
0: 아 진짜?
1: 왜냐면은 제가 생각보다 이 제육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지 않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약간 전문가의 조언이 또 필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0: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신다면은 제가 충분히 네. 어떤 소견을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1: 아, 그럼 간단하게 예, 거기서 예. 했던 요점 정리 살짝 해가지고 네네. 이 제육에 대해서 한번 소개 좀 해주실래요?
0: 그러니까 제육과 국밥과 돈가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그 남자의 어떤 음식 3요소다.
1: 맞아요.
0: 그래서 불과 네. 그리고 물과 마지막

0: 그러니까 라면을 끓여라 하면은 라면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러니까 냄비가 생각이 안 나는 거야.
1: 맞아.
0: 그 동안의 냄비가 어디 있었는지 이게 기억이 안 나요.
1: 맞아. 왜 기억이 안 날까요?
0: 그러니까 좀 단순해서 그런 것 같아요.
1: 그래요.
0: 살짝 단순해서 그냥 한 1이면 1, 2면 2. 근데 그 시키는 걸 기가 막히게 또 잘해요.
1: 맞아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민하고 복잡한 남자랑 사실래요? 단순한 남자랑 사실래요? 아, 단순한 그렇죠. 게 조금 더 편할 수 있거든요. 예.
0: 반대로 아. 반대로 저는 또 생각을 해봤어요. 반대로 만약에 네. 너무 이런 걸 잘 알아. 네. 근데 와이프가 이런 걸 좀 잘 몰라.
1: 아.
0: 그랬을 때 이제 남자가 네. 남자가 이제 와이프한테 네. 아 이거 여기 있잖아. 왜 당신 이걸 기억을 못해?
1: 아.
0: 라고 와이프한테 한다면 바로 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1: 근데 바로 이제 부부싸움. 부부싸움 가는 거죠.
0: 내가 그걸 모르고 싶어서 몰라. 나도 지금 까먹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당신 그런 것도 이해 못해줘? 아니 자기는 이거를 왜 기억을 못해? 난 기억 다 하는 걸. 이런 식으로 이제 싸움을.
1: 개인 경험 아니에요?
0: 아, 너무 구체적이었나요?
1: 너무 리얼했는데요.
0: 아, 너무 리얼했네.
1: 연기를 너무 잘하셔서.
0: 아닙니다. 아닙니다.
1: 자 예. 오늘의 주제 그러면 네. 바로 만나볼까요?
0: 네. 오늘의 주제는 남자들의 승부욕 그리고 허세입니다.
1: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아버지 취미가 동네 아버지 아저씨들과 바둑을 두시는 건데요. 어느 날 야외 평상에서 바둑을 두는데 비가 오더래요. 근데 그 누구도 먼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결국 두 분은 한 시간 동안 비를 맞으면서 바둑을 두었고요. 그 끝은 감기 엔딩.
0: 남자다.

0: my girl and that's my world. Yeah, baby, only one.
1: 빅뱅의 눈물뿐인 바보 듣고 왔습니다. 피식대학 정재영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남자들의 소울토크 국밥 제육 돈가스. 근데 그 전에 그 다들 이제 보이는

0: 승부요 그리고 허세 계속해서 이야기해볼게요.
1: 네.
0: 김선아님께서 술자리에서 항상 내가 계산할게 하고 허세 떠는 사람 제주에 있어요. 음흠. 월급 들어오면 늘 그놈의 한턱 때문에 음흠. 카드값 다 빠져나가서 텅장인데 늘 계산은 본인이 하려고 해요. 네, 남편분이신가 봐요.
2: 예. 아 근데 죄송한데 그 네. 선아 씨, 이 남편분 이거 계산 안 하면 죽는 병에 걸린 거예요.
0: 아 그러면은 계산하게 냅두실래요? 그냥 죽게 놔두실래요?
2: 그러니까 오. 나랑 계속 계산하고 살래 아니면 죽을래 이거 지금.
0: 저는 근데 이런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2: 아 너무 친하게 지내고 싶죠.
0: 진짜 우리 선아 씨 어디 계시죠? 제가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2: 근데 사실 저도 저도 사실 이 계산해야 될 병에 좀 걸려 있어가지고.
0: 아 계산을 좀 하시는 편이세요?
2: 네 계산을 좀 하는 편인데
0: 네.
2: 그 좀 뭐랄까? 특히나 네. 아마 폴키미님도 비슷하실 거예요. 조금 동생들이랑 있으면 특히 더 이 병이 도지잖아요.
0: 그렇죠.
2: 그러니까 형들 앞에 있으면은 네. 형들이 저보다 병이 더 세게 걸려 있어가지고 사실 제가 이걸 계산을 못하는데
0: 네.
2: 동생들이랑 있으면 이게 내가 카드를 안 내밀고는 좀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르잖아요.
0: 오.
2: 이거는 약간 어떤 남자들의 그런 본능이 아닐까 싶어요.
0: 그 꼭 이렇게 말씀이 나와서 이렇게 하는 얘기는 아닌데 저희가 조만간 저희 팀 회식을 할 거거든요.
2: 아,
0: 그날
2: 그래요?
0: 혹시 나오실래요?
2: 아 그때 아니 제가 너무 네. 그 합류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0: 아니요 괜찮아요 저희는.
2: 아 사실 제가 이런 자리에 좀 불편해 하실까
0: 봐. 못 오시면 카드만이라도 보내주세요.
2: 예,
0: 아 정말 소나기님께서 찬물 샤워요. 찬물에 샤워야 피부가 좋아진다고 아무리 차가워도 버텨요. 독감 걸려서 한 달을 고생하더라고요. 아 찬물 샤워 쉽지 않은데.
2: 요거는 사실 한 50대 이상 분들 보통 어, 냉수 마찰이라고 하죠.
0: 맞아, 맞아.
2: 냉수 마찰.
0: 네, 네.
2: 요 냉수 마찰이랑 그 수건 마찰도. 수건 마찰 하세요?
0: 해야죠.
2: 아침에
0: 건강
2: 일어나자마자
0: 때문에.
2: 수건으로 막 등 때리고 막.
0: 저희는 이 샤워할 동안 광고 듣고 올게요.
2: 네.

0: 그 이기기 쉽지 않아요, 진짜. 좀 몇 개는 저도 남자 같은 남자지만 네. 좀 그만했으면 하는 허세들이 몇 개 있어요.
1: 또 뭐 있어요?
0: 술 담배 허세.
1: 아, 뭐가 있죠?
0: 술 내가 더 잘 마셔.
1: 아. 너 야 너 밑장 밑장.
0: 밑좀 야 너 몇 몇 병 마셔?
1: 왜 마셔?
0: 두 병?
1: 남자가 세 병은
0: 세 병은 마셔야지 뭐 이런 거. 이런 거 절대 안 됩니다. 이런

0: 몸이 좋으니까.
1: 이거 진짜 2374번님께서 설명서 좀 봐라.
0: 아, 이거는 저는 진짜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1: 아 진짜요?
0: 저 매뉴얼대로만 하는 편이라 가지고.
1: 와 진짜 남자 아니네.
0: 근데 아니, 저는 이거는 약간
1: 남자 문, 아니야.
0: 아니 확실하게 문과 남자들이 이러는 것 같아요.
1: 아 접니다.
0: 이과 남자들은 매뉴얼을 맹신해요.
1: 아
0: 오히려.
1: 진짜요?
0: 매뉴얼을 1부터 100까지 다 읽는데 문과 남자들이 특히나 네.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이, 이런 설명서도 그렇고 어떤 매뉴얼이나 네. 순서대로 뭐 레고 조립 뭐 이런 거 있잖아. 아. 그런 걸 그렇게 안 보더라고.
1: 원래 우리 창의력으로 이제 새로 또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0: 아니 근데 그 정해져 있는 그게 있잖아요. 그게.
1: 근데 저는 가끔 이런 말도 해요. 설명서 이렇게 두껍게 넣어줄 거면 그냥 이거 없애고 금액이나 좀 깎아줬으면 좋겠어.
0: 아니 설명을 봐야 이걸 쓸 수가 있는데?
1: 다 어떻게든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네.
0: 아, 맞아요. 아, 3358님께서 저 한 달 전쯤 불가마 다녀왔었는데요. 97도, 98도 되는 방으로 들어가서 뒤따라오신 아저씨와 바로 배틀 붙은 적이 있습니다.
1: 와.
0: 서로 수건 뒤집어 쓰고 땀은 뻘뻘 나고 얼굴은 벌겋게 올라오는데 눈치 보며 안목적 누가 더 오래 있나. 이런 것도 남자의 승부욕 아니겠습니까? 맞죠.
1: 요거, 이 목욕탕에나 이런 찜질방 가면은 은근 이런 거 생깁니다.
0: 아 생기죠. 네.
1: 괜히 평소 별로 사우나 오래 있지도 못하는데 평소 같았으면은 잠깐 들어갔다 나오는데 아, 누가 들어오면 나가고 싶은데 약간 일단 참아요.
0: 그렇죠. 네. 그 모래시계가 있잖아요. 아, 사우나 들어가면.
1: 맞아 맞아.
0: 그러니까 아저씨랑 싸울 때도 있고 모래시계랑 싸울 때가 있어요.
1: 시계랑
0: 시계를 뒤집어 놓으면. 내가 이거 끝까지 떨어질 때까지 아, 버틴다.
1: 근데 모래시계 너무 천천히 떨어져.
0: 그러니까 그리고 그게 사실 모래시계가 분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1: 맞아요.
0: 뭐 5분짜리, 10분짜리 이런 거 있는데 네. 그걸 모르고 그냥 모래만 보고 모래가 다 떨어진다라만 생각하고 사실은 10분짜리일 수도 있는데.
1: 우리는 왜 그러는 걸까요?
0: 그렇게 깔끔하게 딱 떨어지는 걸 좀 좋아하는 것 같아.
1: 맞아. 그냥 그 끝까지. 내가 버틸 수 있나 없나.
0: 맞아. 버틸 수 있나 없나. 그리고 목욕탕 가면은 뜨거운 물에 들어가는 것도.
1: 아.
0: 나 이거 뜨거운 물 들어갈 수 있어. 너 들어갈 수 있어. 그 38도 탕 말고 41도 탕 있잖아요.
1: 아, 진짜 그 약간 더 뜨거운 물.
0: 어, 완전 더 뜨거운 거.
1: 어르신들 들어가.
0: 쑥 들어가 있고 이런 거. 쑥차 탕 뭐 이런 거에 너 이거 들어갈 수 있어. 손가락만 대봐도 와 이거 내가 삼계탕 될 것 같은 그런 탕에
1: 삼계탕
0: 들어갔다가.

0: 저는 전국민 소울푸드입니다. 금방 국밥 먹고 아니 때리고 왔는데 라고 해주셨어요. 근데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서 이걸 읽고 가야 될 것 같아요.
1: 아, 어떤 포인트가?
0: 국밥은 먹는 게 아니라 때리는 거거든요.
1: 아, 왜 그런지도 설명 선생님 좀 부탁 좀 드립니다. 교수님.
0: 그러니까 뭐랄까 그 네. 다른 음식들은 네. 이제 입으로 들어가는 느낌이라고 한다면은 네. 국밥은 그 뚝배기를 네. 약간 이렇게 손으로 때려가면서 먹는 그 느낌. 아,
1: 그 뜨거운 그걸 때려.
0: 예, 약간 때리는 느낌. 그러니까 그 이 때리는 모든 이 타격감 이런 느낌으로 먹는 거라서
1: 이 팔팔 끓고 있을 때 뜨겁지만 입에 넣는 그런
0: 입에
1: 느낌
0: 이런 때리는 느낌 그래서 내 머리를 때리는 느낌 그래서 국밥을 때린다고 하거든요. 오늘 국밥 좀 때리러 갈까?
1: 때리러 가야겠네.
0: 때리러 가야 될 것 같잖아요.
1: 이렇게 하나 또 배워갑니다. 예.
0: 진짜. 자 그래서 오늘 또 다른 사연 한번 읽어드릴게요. 가람김님께서 냉면

0: 이 평양냉면이나 네. 이제 밀로 만든 그런 냉면류들은 이빨로 끊기기 때문에
1: 아, 그게 잘 끊기죠.
0: 그거는 뭐 상관없는데
1: 함흥냉면.
0: 함흥냉면류 이제 네. 칡냉면류들은 네. 무조건 한 입에
1: 아니 끊기질 않잖아요.

0: 그래서 되게 원래 위에서 되기도 하지만, 예, 예. 그러니까 이빨 역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1: 예, 예. 아. 그러니까 이빨은 거들 뿐. 아. 예, 이빨은 그냥 중간에 한번 이렇게 잡아가는 느낌.
0: 아, 집에서 집으로 치면 약간 중문 정도.
1: 예, 중문 정도. 이제 그 위액으로 위산으로 다 녹여야 되기 때문에
0: 아, 쉽지 않고.
1: 예, 왜냐면 아. 다 씹어버리면 위액이 할 일이 없잖아요.
0: 아, 그것도 그렇다. 예. 일을 또 이제 다 해버리면 안 되니까.
1: 예, 다 해버리면 안 되니까. 예.
0: 남자가 되기 힘듭니다. 5579님께서 허세 부리다가 사람 잡겄어요.
1: 예, 농담입니다. 예.

0: 주변에 네. 가까운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어? 바로 그 김혜준 씨라고.
1: 아.
0: 예, 정말 영하 20도까지 가지 않는 이상 반바지 입으시는 분이 있어요.
1: 그분은 실제 더워서 그러실 수도 있어요.
0: 예, 열이. 네. 아, 그러니까 결국에 그런 것 같아요. 지방이 많다 보니까.
1: 아, 역시.
0: 예, 몸에 이 열이. 그 지방이 그 약간 온실 효과죠. 아. 덥고 있잖아요. 아, 근데 그... 몸에서는 열이 어쨌든 나오니까.
1: 비닐하우스처럼.
0: 예, 비닐하우스처럼. 근데 지방이 덥고 있으니까 빠져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1: 오.
0: 근데 그나마 몸에서 지방이 이제 배에서 가장 가까운 지방이 없는 쪽이 밑에 쪽이다 보니까 아래로 이제 열을 발산하기 위해서
1: 빼내주기 위해서
0: 예, 아래로 빼내주기 위해서 위로 빼내주려면 한참 걸리거든요.
1: 한마디로 통풍이네요.
0: 통풍을 위해서 예, 그래서 여기로 온도 조절을 위해서 이제 남자가 40대 넘어가는데 살이 쪄 있으면은 그 체온 조절 기능이 살짝 망가집니다.
1: 어떻게? 아, 너무 슬픈 얘기야.
0: 예, 그래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네. 우리가 체온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1: 어허.
0: 지혜죠, 삶의 지혜.
1: 아, 삶의 지혜.
0: 삶의 지혜.
1: 노하우.
0: 예, 노하우.
1: 오.
0: 그래서 반바지는 뭐랄까 이상하게 쳐다보지 마시고 저분 자기 관리 되게 잘하신다.
1: 철저하신 분이다.
0: 철저하신 분이다.
1: 아, 온도 조절 예, 제대로 온도 하고 계신다.
0: 진짜 파충류보다 온도 조절 잘하신다.
1: 졸지에 파충류까지 내버리는 그렇다고 합니다.
0: 네.
1: 신채연님 것도 한번 소개해볼까요?
0: 네, 저는 규현님 팬인데요. 한때 좌우명이 아파도 참자였고 최근에도 아프면 내 몸 안엔 100명의 의사가 있다며 열이 42도 넘어도 참았다가 의사인 친구한테 한 소리 들었다더군요.
1: 아파도 네. 네, 아파도 추위 참는 분들 왜 그러는 걸까요?
0: 이게 사실 젊은 친구들이 좀 이런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1: 아.
0: 실제로 젊었을 때는 조금 참으면 낫기도 하고
1: 네.
0: 그 뭐랄까 병원 가는 것 자체

0: 하고 용주님이라고.
1: 아, 그 어르신?
0: 예, 예, 그 네. 어르신. 예. 그분께서도 이제 본인이다 판단하고, 아, 이건 그거야. 아, 이건 그거야.
1: 아, 병원을 너무 많이 가는 것도 좀 안 좋긴 한데, 예. 그래도 가야 할 때는 좀 가야 되지 맞아요. 않을까.
0: 사실 저 군대 있을 때도,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하고 가면은, 네. 군대 있을 때도 하사님께서 제가 감기 걸리니까, 네. 너희씨 그거 정신력 문제야. 했는데 바로 다음날 하사님 감기 걸려와가지고 하사님이 아 나 정신력이 썩었어.
1: 아 본인은 네, 본인한테 좀 관대해지는 예. 스타일이신가 보다. 예. 저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코너 마칠 시간이 됐어요. 다음에는 노래를 줄이고 우리 토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우리 얘기가 끊기니까 약간 냉면 끊는 것
0: 그러니까,
1: 같은 느낌.
0: 아, 냉면 끊으면
1: 이게 남자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0: 아 이러면 안 돼요.
1: 아 참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 좀 어떠셨어요?
0: 너무 즐거웠고 네. 사실 뭐 오늘 소감 얘기해봤자 네. 소용이 없는 게 저는 계속 올 겁니다.
1: 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예. 매주 오실 거기 예, 때문에 예.
0: 계속 올 거고 우리 또 폴킴의 가요광장

0: 셀로맥스에서 어린이 튼튼 시럽, 서울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을 드립니다.
1: 폴킴과의 모든 순간을 함께한 여러분, 잠시 후 2시부터는 가비의 슈퍼 라디오 타임. 어디 가지 말고 저와의 시간도 함께해요.
0: 폴킴의 가요광장 마칠 시간입니다. 방금 재영님 나가시면서 우리 다음번에 만날 때는 말 놓기로 했거든요. 저희 말 놓는지 여러분 좀 지켜봐주셨으면 좋겠고요. 필받은 인생님께서 12시에 다른 방송국 라디오로 옮겨갔었는데 폴킴님이 한다고 해서 다시 KBS로 왔어요. 너무 좋네요. 다시 쿨 FM에 발 담글게요. 담가서 시멘트로 굳혀버려! 못 도망간 게 제가 우리 필반 인생님 꽉 잡고 있겠습니다. 감사해요. 곽우진님께서 폴가강 1등 해야죠. 남자니까. 남자는 1등 아니면 안 되죠. 나 이 말 너무 책임지고 싶지 않아. 어떡하죠? 우리 할 수 있을까? 어떡해. 나 너무 애견이란 말이에요. 자, 내일은 저와 여러분만 함께하는 코너 폴짝데이입니다. 듣고 싶은 노래, 저에게 하고 싶은 말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 끝곡은요, 비비의 파도라는 노래 준비했습니다. 우리 내일 낮 12시에도 여러분 발 담그는 거 잊지 마세요. 꼭 만나요. 여러분 아직 정신 차릴게요.

어느 카페 벽면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표현할 수 있을 때 마음껏 표현하세요. 영원한 건 없어요. 그러니 아끼지 마세요. 예상치 못한 이유로 늘 곁

0: 네, 여러분 계신 곳은 어떻습니까? 영화평론가 라이너님과 함께하는 영화 보기 좋은 날. 개봉 전부터 온라인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동영상 사이트에서 진짜 화제를 모았던 작품 저도 무척 많이 봤어요. 저는 어제 가서 보고 왔는데요. 오늘 여러분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도 어렵지 않은 난이도라는 이름이 부끄러울 정도의 퀴즈도 준비해뒀어요. 3부에 함께하시죠. 오랜만에 준비했습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시그니처 음료죠. 시원한 금이라떼. 방송에 사연이 나오지 않아도 10분 추첨해서 드리겠습니다.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인터넷 콩 스마트폰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1: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2: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1: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2: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1: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이 시간하면서 뭘 알게 됐는지 아세요? 우린 이 시간이 다 퇴근하고 저녁밥 먹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이 시간에 출근하는 분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이 시간에 식사를 못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고, 다행히 김수진 씨와 그 따님은 저녁밥을 지금 드시지만 누군가는 오후에 기상해서 지금이 첫 끼 아침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랑은 누구나 언제든 할 수 있잖아요. 왜 사랑이든 짝사랑이든.

연애일기 만약에 우리 20대 멋모르고 시작한 장사를 크게 말아먹고 사기도 당했다. 방황하던 그때 택시기사 아버지가 나보고 운전을 좋아하니 정신 차리고 해보라며 등을 떠밀었다. 반신반의하며 시작했던 택시 운행은 생각보다 나에게 잘 맞았고 여러 사람을 만나 이곳저곳 돌아다니니 환기가 좀 됐다. 그날도 김해공항에서 대기 중이었는데 내 또래로 보이는 일본 여성 두 명이 탑승했다. 목적지는 부산역 부근 호텔 후쿠오카에서 왔다고 했다. 대학 때 일본 학원을 다닌 걸 이제야 써먹을 수 있겠구나. 괜히 반가워서 말을 섞어봤다. 나도 혼자 후쿠오카 가본 적 있는데 참 좋았다고. 그렇게 화기애애하게 운행을 한 후 손님을 내려드렸는데 잠시 정차해 있던 그때 누군가 창문을 톡톡 두드렸다. 일본 손님 중 한 명. 내일 일정을 같이 해줄 수 있냐는 제안이었다. 흔쾌히 승낙한 나는 다음 날 영도 흰여울마을, 태종대, 감천문화마을, 다대포 해수욕장까지 그녀들을 데리고 온 부산을 누볐다. 그리고 다시 호텔로 돌아오는 길. 로컬 맛집을 추천해달라던 그녀들이 같이 밥을 먹자며 웃었다. 그런데 분위기가 요상하게 흘러갔다. 둘 중 한 분이 마흔의 돌싱이란 그녀와 나를 자꾸만 엮었다. 내가 36이라 밝히자 연상은 어떠냐 물었고 나는 사람이 좋으면 나이는 상관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 내 친구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 띄워줬고 정작 그녀는 부끄러워하면서 웃었다. 그 뒤로는 대화가 편해져 나도 모르게 내가 택시 기사를 하게 된 사연까지 털어놓게 되었는데 그녀는 지금 내 모습이 참 보기 좋다고 했다. 하루로 끝날 줄 알았던 일정은 그녀들이 일본으로 돌아가는 날 김해공항

0: 아이유 내 손을 잡아 그 앞에는 케이윌 말해 뭐해 사랑하기 좋은 날 저 내일 태어나서 처음으로 철인 3종 경기에 참가합니다. 정원경 씨. 쉬엄쉬엄 철인 3종 경기인데 한강에서 1km 수영을 합니다. 한강물 많이 먹고 올 것 같아요. 자전거 달리기까지 웃으면서 완주할 수 있게 응원해 주세요. 와 도전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당신은 철인이십니다. 정원경 씨 화이팅! 금일아떼 한 잔 보내드리겠습니다.
1: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0: 했어요?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1: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입니다. 대한민국이 만들어갈 새로운 내일을 국토교통 기술대전에서 공개합니다. 미래를 바꾸는 기술, 기술이 만들 미래.
2: 2026 국토교통 기술대전에 국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월 24일부터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만나요.
3: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3: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4: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5: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코리안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0: 오늘도 평화로운 쿨 FM 하우스. 이곳에 새로운 DJ들이 입주했다고 하는데요.
6: 커피 한잔 할래요?
7: 안녕하세요. 노래하고 DJ하는 폴킴입니다. 저랑 라디오 한잔 어떠세요? 매일 낮 12시 폴킴의 가요광장.
8: Hi guys, it's Gabby. 다들 우리 집에 놀러오는 거 웰컴이에요. 매일 오후 2시엔 가비의 슈퍼 라디오.
0: 하루치 힐링과 에너지 제가 제일 먼저 전해드릴게요. 매일 아침 5시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0: 나를 안아주는 방송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1: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리쌍 헤어지지 못하는 여자 떠나가지 못하는 남자.
2: Nowadays kids like you don't know what you got.

영화를 선택할 때 두 부류로 나뉘죠. 실패 없는 선택을 위해서 평점 리뷰 꼼꼼하게 확인하는 타입, 줏대 있게 소신 있게 첫눈에 끌리는 작품을 고르는 타입. 어느 쪽이든 이분 이야기 듣고 극장 갔다가 후회했다는 분은 아직 전 못 봤습니다. 영화 리뷰 전문가 라이너님과 함께합니다. 영화 보기 좋은 날.

0: 행이라고
1: 네.
0: 머리로 이렇게 빙빙 도는 것인데 그걸 직접 하셨다는 얘기를 듣고서
1: 네 물론 이제 일부 전문 댄서의 그렇죠. 도움을 받았다고는 하는데 이렇게 보면 알아요. 아 이건 직접 하셨겠구나 하는 부분이 꽤 많아요.
0: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오. 왜냐면 강동원 씨가 여러분 20대가 아니십니다. 나이가 좀 있으신데
1: 그럼요 그럼요.
0: 아무 진짜 어떻게 좀 타고난 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1: 그렇습니다.
0: 다른 배우분들도 네. 대단한 게요.
1: 네.
0: 이분들이 사실 성향이 전부 다 내향적인 분들이라고 합니다.
1: 세 분 다.
0: 네, 세 분이 다. 내향적인 분들이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0: 왔어요. 감사해요.
1: 굉장히 행복하셨을 것 같습니다.
0: 그러게 너무 좋은데 선순환 좋은 선순환인 것 같습니다. 네. 팝콘 세트 사진까지 보내주셨고요. 오수진 씨 저 지금 보고 나왔어요. 크크크크크 박수 치면서 웃었어요.
1: 네 박수 치면서 웃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0: 네 진짜 네. 계속 웃음이 터지고요.
1: 그렇죠.
0: 후반부에 저는 찡하기도 했어요.
1: 그렇습니다.
0: 네. 한 분만 더. 한윤경 씨 와일드싱 홍보에도 진심이던데요. 지난 주말 진짜 아이돌 그룹들처럼 역 조공 카페까지 만들었더라고요. 저도 가서 음료랑 디저트 공짜로 먹고 왔어요. 응원봉 같은 굿즈도 입었어요.
1: 네, 이러다가 정말로 무대를 하고
0: 차트에 오르고 막 이러는 거
1: 투어를
0: 아닌가요?
1: 투어를 도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0: 네, 뭐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 봅니다. 네. 자 그러면 강동원 배우에 이어서 어떻게 엄태구 배우 얘기해야겠죠?
1: 그렇습니다. 일단

0: 분들의 이야기 와일드싱입니다.
1: 그렇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작품을 내놓은 우리 감독님이 절치부심하셨다는 게 느껴져요.
0: 그렇죠. 절치부심하셨다는 게 느껴지는 게 코미디도 코미디고 네. 아까 들어서 아시겠지만 음악의 어떤 퀄리티도 네. 정말 뛰어나고
1: 무대도 정말 좋습니다.
0: 무대도 좋고요. 그리고 이야기 구조가 아주 훌륭합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정말 시간을 많이 썼구나. 그러니까 배우들이 이렇게 자신을 다 내놓고 연기를 할 수 있었던 게 그만큼 이 작품에 대한 시나리오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 여기 나오는 일련의 사건들이 우리 과욕의 모습들을 이렇게 압축시켜 놓은 것 같은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목요일 생방송 4부입니다. 5386 누나, 제가 오늘 친구 한 명을 어느 식당에서 10년 만에 만났어요. 와, 10년이요? 그런데 저보고 던진 첫마디가 몰라보겠다, 왜 이리 늙었어? 하는 겁니다. 괜시리 서럽고 어두운 하루가 됐어요. 그냥 좋게 빈말로 너무 젊어 보여서 몰라보겠어 해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냥 아무 말도

0: 못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1: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SM.

6월 선물입니다. 바다 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 크루즈 승선권, 황태된장 명인 김민지 황태된장, 된장 세트, 스킨 MD 라보라토리스 AGX 세럼, 탄력 보습 집중 케어 카키자, 프레스티지 콜라겐 마스크팩, 여행을 총정리한 에이든, 국내 여행 가이드북, 휴대전화로 에어컨 켜는 에어딥큐, 에어컨 제어기,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 달팽이 리프팅 화장품 세트, 신선하고 건강하게 부자 방앗간 참기름 들기름 세트, 이영애 피부루틴 리아좀, 엑소좀 뷰티 디바이스, 서울우유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에이펙 공식 후원 화장품 리포브,

0: 화상응급처치 세트, 제과 전문 브랜드 엠케이크, 떡케이크와 꽃다발, 네이트리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 진생고, 서울 경기 양돈 농협 허브 한돈 선물 세트, 천연 화장품 봉프레 모바일 화장품 교환권, 6월 한 달 여러분께 드립니다.
1: 매일 저녁 6시, 언제나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0: 오늘 끝곡 50-50 Like a Bubble. 고맙습니다. 오늘도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2FM 방송 쿨FM입니다. KBS 2FM 방송은 FM 89.1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잠시 후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1MHz KBS 제2FM 방송입니다.

0: 듣고 올게요.
1: 요즘 카페 트렌드 알고 싶다면
2: 카페페 주문.
1: 카페 창업 예정이라면
2: 카페페 주문.
3: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6월 4일부터 7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동시개최 마이프차 창업 박람회.
4: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5: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6: SM 신용정보
7: 1600-9300 1600-9300.
8: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9: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쓱닦고차.
10: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닦고차.
9: 메디힐 토너 패드.
11: 뭐니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12: 뭐니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0: 함께 꽁냥꽁냥 주먹밥 먹으면서 출근하면 얼마나 기분 좋을까요? 살면서 그런 기분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공감을 해드리고 싶은데 상상 공감을 하게 되네요. 언젠가 그런 경험을 저도 해볼 수 있겠죠? 정연님? 네, 그래도 상상 공감이라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문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솔 원슈타인이 함께 부른 곁에 있어줘. 조원선 도레미파 솔라시도.
1: 꽤 오래돼서 마음이 차갑게 식어버린지 그간 참

나온 체형이 이게 유전이거든요. 저희 집안이 그 허씨 집안이 대대로 좀 꿀벌들인데 그래서 뱃살을 빼는 방법을 되게 많이 궁리를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데 걷기로는 일단은 아마 안 될 거예요. 0811님. 뱃살을 빼려면 제 경험상 코어라고 하죠. 그 이 중심부가 되는 곳에 근력이 생겨야지 뱃살이 좀 빠지더라고요.

유언이의 플리마켓 오늘은 2013년 6월 1주차 뮤직뱅크 K차트 3위 조용필 바운스 1위 이효리 Bad Girls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아 맞아요. 그때 뭐 그 바운스 바운스 쪼끈데 이 노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막 부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는 그때 이 노래 듣기 전에 그래서 저는 젊은 가수의 노래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멜로디만 들었을 때. 근데 가수를 보니까 조용필 씨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진짜 어떻게 이렇게 트렌드한 멜로디를 냈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역시 정말 가왕답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막 새록새록 나요. 저도 아까 전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면서 놀란 게 무려 19집입니다 여러분. 앨범이 19집. 와 진짜 정말 와, 젊은 세대에게도 통한다는 말이 정말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이효리 씨는 진짜 꾸준히 사랑받는 그런 가수이기도 하죠. 2013년 6월 1주차에는 이 두 가수가 많은 사랑을 받았었네요. 자, 문자 소개해드릴게요. 한유나님, 어제 저녁 문득 20대 때 썼던 일기를 발견했어요. 그 어리숙함에 부끄럽기도 하고 웃기도 울기도 했네요. 그래도 그때 내가 잘 살아줘서 오늘 빛나는 아침을 맞이한 거겠죠? 일기 다시 써보려고요. 아, 그럼요. 여러분들은 일기를 쓰는 편이신가요? 저는 정말 웃긴 게 힘들 때만 일기를 씁니다. 기분 좋을 때는 일기를 쓰지 않고요. 정말 힘들 때, 아, 진짜 죽겠다 싶을 때

뭐죠? 아유, 너무 반가우셨나 보다. 문자를 얼마나 빨리 치신 거예요. 식디에 나오시는 그분. FM대행지 말씀하시는 거 같으시죠? 네, 맞습니다. 식디와 함께 월요일마다 월요식식회로 찾아뵙고 있는 허유원입니다. 이게 진짜 좋은 게 제가 월요식식회에 가서는 상쾌한 아침 들어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상쾌한 아침에서는 FM대행진 함께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뭔가 일석이조인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시간대도 붙어 있으니까 이어서 들으면 좋기도 하고요. 우리 식식이 분들 이렇게 찾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기분 좋은 문자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노래 함께 듣고 올 시간이네요. 선미의 24시간이 모자라.

선미의 노래 24시간이 모자라 듣고 오셨습니다. 1981님, 잠을 잘못 잤더니 목이 안 돌아가요. 도대체 어떻게 잤길래 이런 걸까요? 이럴

0: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3: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3: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4: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6: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5: 서울사이버 대학교.
7: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로

0: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해 지진재해보험. 풍수해 대비해.
1: 엄마, 풍수해 지진재해보험 가입했어요?
0: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스터 DJ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오늘 금요일

0: 모든 인쇄 가능한
1: 성원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촉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성원에드피아.
3: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Easy Bee라는 곡입니다. Busy Bee, 바쁜 꿀벌을 떠올리게 되죠. 왠지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한테 주는 메시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첫 번째 미션 문장부터 찾아볼게요. 그게 당신을 집어삼키게 두지 말아요 라고 뭐라고 하는지 잘 찾아보세요.

네, 이 곡의 도입 부분부터 차근차근 들어봤는데요. Take a break, busy bee라고 아주 사랑스럽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Take a break, busy bee. 무슨 뜻이죠? 잠깐 쉬어가요. Busy bee, 바쁜 꿀벌씨. 이렇게 귀엽게 해석을 해봐도 좋겠죠? You're working so tirelessly라고 했어요. Tire 뒤에다가 lessly까지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태인 거예요? 도대체 지치질 않네 라고 할 때 tirelessly라는 부사적인 표현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당신은 정말 지칠 줄 모르고 일하고 있네요가 되겠습니다.

해서라고 해석하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너무 많더라도 당신이 해온 모든 것에 있어서 얼마나 잘해왔는지를 한번 봐봐요 라는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Your talent shines brighter than the sun. 이 부분 찾아내셨죠? Your talent, 당신의 재능은 shines brighter than the sun. 태양보다도 더

0: 그럼 차근차근 리뷰 타임. 첫 번째, 그게 당신을 집어삼키게 두지 말아요. 이거 뭐였나요? Don't let it catch up with you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Don't let it catch up with you. Don't let it catch up with you. 네, 발음 어렵지 않게 잘 연습하실 수 있을 거예요. Don't let it overwhelm you. 이런 표현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overwhelm이라는 단어로 대체하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두 번째, 당신의 재능은 태양보다도 더 밝게 빛나죠. Your talent shines brighter than the sun.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You're incredibly talented. 이렇게 칭찬해도 아주 좋겠죠. 세 번째, 당신은 언제나 날 감탄하게 만들어요. 네, 이 가사 속에서는 Busy Bee never fails to impress me 라는 가사로 표현을 했습니다. 네, 우리는 You never fail to impress me. 이처럼 바로 앞에 누군가가 있다, 나의 상대방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You never fail to impress me 이런 문장으로도 연습해 보시면 아주 좋겠어요. 이렇게 never fail to 동사 원형,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늘 뭐뭐하게 한다라는 의미라는 것은 이미 앞에서 설명을 해드렸고 또 비슷한 표현으로 You always amaze me. 네, amaze라는 동사도 활용해 보면 좋아요. 그리고 You always blow me away. 이런 표현도 추가적으로 알려드렸습니다. 당신은 늘 나를 감동시킨다라는 문장이에요. 참 듣기 좋은 칭찬들이죠? 그럼 기분 좋게 리듬 타면서 한 번 더 복습해 볼게요. (목소리) 첫 번째, 그게 당신을 집어삼키게 두지 말아요. Don't let it catch up with you. Don't let it catch up with you. Don't let it catch up with you. 두 번째, 당신의 재능은 태양보다도 더 밝게 빛나죠. Your talent shines brighter than the sun. Your talent shines brighter than the sun. Your talent shines brighter than the sun. 세 번째, 언제나 날 감탄하게 만드네요. You never fail to impress me. You never fail to impress me. You never fail to impress me. 네, 굿모닝 팝스 다시 듣기는 KBS 애플리케이션 콩 오리지널 탭과 KBS 콩 유튜브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굿모닝 팝스, 저는 조장현이었습니다. Have a happy day!
1: Good morning, Pops. 오늘도 영어 공부 열심히 하셨나요? 저희는 광고 듣고 Good Morning Wake Up Dance로 돌아올게요.

0: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3: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4: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3: 메디힐 토너 패드.
5: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6: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5: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6: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5: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7: 유동 골뱅이.
8: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9: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8: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9: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8: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7: 1544-8777. 아니, 뭐.

0: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헤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헤밀레. 코리안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헤밀레.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3: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3: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4: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 전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아침을 깨워주는 우리만의 댄스 도파민. 굿모닝 웨이크업 댄스. 우리만의 댄스 신곡 굿모닝 웨이크업 댄스 2022님의 사연으로 시작합니다. 햄디, 저 오늘 상견례예요. 떨리니까 힘 좀 주세요. 슈프림팀 슈퍼 매직 신청합니다. 너무 떨릴 것 같아요. 상견례 파이팅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신 걸까요? 좀 더 주무시고 체력을 비축하시지. 아무튼 신청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슈프림팀 슈퍼 매직.

0: 에브리바디 모두 출석 체크.
1: 굿모닝 웨이크업 댄스 7469님. 대학생입니다. 요즘 시험 기간이라 너무 힘들어요. 이번엔 학점 진짜 잘 받아야 하는데 시험이고 뭐고 그냥 방학만 기다리는 1인입니다. 다이나믹 듀오 출첵 신청할게요. 시험 기간이군요.

아침을 깨우는 힘, 미라클 모닝러들 모여라. 운동하고 계신 분들 인증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소개된 분들께는 닭가슴살 샌드위치 쿠폰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자, 그럼 미라클 운동러들 함께 만나볼까요? 2511님, 오늘도 운동 시작입니다. 오늘은 포인트로 보라보라 양말 신었어요. 햄디 덕분에 즐겁게 러닝합니다 하시면서 사진 보내주셨네요. 와, 그 양말로 포인트 이렇게 주시면서 운동복 코디 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귀여워요. 뭔가 저는 운동할 때 진짜 대충 정말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실 정도 대충 입고 나가거든요. 근데 되게 예쁘게 차려입고 막 이렇게 포인트까지 주시고 가시는 분들 보면은 아, 운동 제대로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참 깜찍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2511님 오늘 러닝 파이팅입니다. 9067님 집 마당에 탁구대를 설치해서 아침마다 아들이랑 탁구 치고 있어요. 아들 녀석이 처음엔 귀찮아하다가 슬슬 재미가 붙었는지 이젠 먼저 치자고 저를 깨웁니다. 아, 탁구 근데 진짜 이거 중독이에요. 저도 고등학생 때 집에 탁구대가 있었는데 진짜 눈 뜨면 탁구 치고 밥 먹고 탁구 치고 주말에 탁구 치고 탁구에 빠지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아, 근데 탁구 얘기하니까 저도 막 치고 싶어요. 못 친 지 엄청 오래됐는데. 아무튼 탁구도 너무너무 좋은 운동이니까요. 자주자주 치면서 우리 아드님과 함께 추억도 많이 쌓으셨으면 좋겠네요. 자, 지금 소개해드린 2511님 그리고 9067님께는요. 닭가슴살 샌드위치 쿠폰 보내드릴게요. 운동 열심히 하시고요. 저희는 노래 듣고 올게요. The Weeknd의 Blinding Lights.

0: 평안한 하루를 위한 21세기 생활백서 오늘의 지침 첫 만남에 완벽하려고 하지 말자. 아, 왜 하필 소개팅 날 뾰루지가 났냐고. 아니 어제보다 더 성이 났네. 아 진짜 이거 화장으로도 안 가르치고. 아 오늘 옷도 마음에 안 드는데 소개팅 확 취소해버릴까. 아 진짜 어떡하냐. 아
1: 유한아, 그 소개팅 오늘이라고 했지? 잘하고 와라.
0: 아 오빠 나 오늘 별로지.
1: 너는 근데 원래 별로야.
0: 아이 장난하지 말고.
1: 아 예뻐. 예뻐 예뻐 뭐. 어 뭐 괜찮구만 뭐.
0: 아니 나 아까 옷에 커피 돌려가지고 얼룩 도졌어. 이거 봐. 아 망했다 진짜.
1: 아이 티 안 나. 야 얼굴밖에 안 보인다 야. 어? 내 친구 그리고 얼굴 안 봐.
0: 뭐? 장난해?
1: 농담이었던. 아 네가 하도 걱정하니까 그렇지 뭐. 아유 야 요대로 가면은 뭐 어? 너 말 실수만 안 하면 돼. 너 어? 말 조심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어?
0: 알겠어.
1: 너의 그냥 매력을 이렇게 살짝 흘리고 오라고. 알겠지? 어? 다녀와.
0: 오빠.
1: 어. 아, 뭐 소개팅 했다는 거 어때? 잘 됐어?
0: 아니, 오빠 친구한테 연락 안 왔어? 내 욕 안 해?
1: 아니, 안 하던데. 야, 걔가 뭐 너 욕 할 게 뭐 있냐? 너 완전 마음에 들었다고 막 아, 야, 다음에는 어떻게 만나야 되냐? 뭐 이렇게 해서 나한테 막 물어보고 막 이러던데?
0: 거짓말. 아니, 하, 있잖아. 내가 가다가 사고가 난 거야. 그래서 30분이나 지각을 했고 당황해서 계속 혼자 헛소리하고 나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 진짜 미안해, 오빠. 진짜.
1: 아니, 나한테 미안할 게 뭐 있어? 너 귀엽다고 했다니까. 그리고 오늘 처음 본 건데 뭘 또. 에이 첫 만남에 뭘 더 하라 그래.
0: 아 완벽하게 했었어야 됐는데 두 번째 만남이 있을까? 나 까이는 거 아니야?
1: 아니 절대 그럴 일 없어. 잘했고 충분히 예뻤고 충분히 완벽했어. 어, 안 봐도 비디오다. 안 봐도 비디오야. 걱정하지 마. 어?

0: 소개팅을 자주 해보셨어요?
1: 몇 번 해봤죠. 네. 근데 완벽했던 적은 없었어요.
0: 그래요? 항상... 뭐가 하나씩 마음에 안 들었나요?
1: 아니 왜 이게 갑자기 아니 뭐 갑자기 이게 유도신문 하는 것처럼
0: 아니 왜 툭 물어보는 거예요 툭.
1: 아 뭐 이렇게 지각을 해본 적은 없는데
0: 30분 지각을 했다. 상대방이 그럼 어떨 것 같으세요?
1: 아 저는 그래 본 적은 있어요. 한 15분 상대가 지각한 적 있고요. 아, 두 번 있었다. 아 같은 상대였어요. 같은 상대.
0: 이렇게 하나하나씩 상대. 다 얘기하겠다.
1: 같은 상대였는데

0: 하거든요.
1: 근데 그게 계획대로 안 될 때가
0: 많잖아요. 안 되죠, 안 되죠. 예. 그래서 그게 지금 좀 어그러졌을 때 뭔가 좀 스트레스를 받는 편이라 사실 아침마당을 하면서는 좀 이걸 많이 내려놨어요.
1: 아, 그렇죠. 예,
0: 즉석에서 뭐 이렇게 애드립 치는 게 좀 더 많아지기도 했고.
1: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0: 그리고 이제 이 게스트분이 이 얘기를 쭉 풀어내는데 이 얘기가 좀 진솔하고 뭔가 재밌어. 그러면 네. 좀 더 들어야 되잖아요.
1: 맞아,
0: 그럼
1: 맞아.
0: 대본에 있는 시간보다는 훨씬 더 비중을 차지하게 되기 때문에
1: 네.
0: 그러다 보면 이제 유동적으로 상황이 자꾸 바뀌니까
1: 맞아.
0: 그거에 맞춰서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1: 또 근데 이게 계획한 거에서 살짝 어긋났을 때 오히려 더 좋은 결과로 남는 경우도 있잖아요. 사실
0: 그렇죠. 네.
1: 내가 뭐 계획한 게 내가 뭐 정말 완벽주의라고 해도 내가 정답은 아니잖아요.
0: 내가
1: 계획한 애드리브가 무조건 100% 타율 100% 아니잖아요. 솔직히.
0: 아, 안 터질 때 많죠. 안
1: 그쵸?
0: 터질 때 많아요.
1: 안 터질 때도 있는데 오히려 넌 생각지도 못했는데 터질 때도 있죠.
0: 그렇죠.
1: 아, 그래서 사람이 너무 이렇게 빡빡하게 살면 안 된다.
0: 네. 저도 사실 이거 꽁트도 네. 애드립을 좀 미리 생각해오려고 했었거든요.
1: 네네.
0: 근데 이제 제가 했던 거는 안 터질 때가 있고 즉석에서 했는데 터질 때가 좀 있어요.
1: 그렇죠.
0: 지금 이게 이 부스 너머로 작가님이나 피디님이 빵빵 웃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하루도 해냈다.
1: 근데 만약에 계획한 걸 해냈는데 두 분이서 무표정이실 때 어때요?
0: 아, 그러면 그때부터 다리가 떨려요. 얘 안 풀리는데? 오늘 뭔가 이상한데? 자꾸 아니, 말도 꼬이고 막 맞아. 실수하고.
1: 그럴 때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콩의 반응을 보잖아요. 우리 상하 가족분들께서. 네. 근데 이거 분명히 웃긴데 아무 잠잠할 때 있잖아요.
0: 반응 없을 때. 예.
1: 이게 라디오는 더 그런 게 이거 바로 보이니까 예, 그럴 때 조금 저도 쉽지 않다.
0: 괜히 노래 나갈 때 네. 한 번 더 곱씹게 되죠.
1: 그러니까요. 뭐 근데 어떻게 계획대로만 되겠습니까? 네.
0: 자, 오늘은 칭찬 많이 올려주세요.
1: 칭찬 기다리면서 철규 씨 오늘 얼른 안 보내드리고 천천히 보내드릴게요.
0: 아, 예. 오늘은 천천히인가요? 알겠습니다. 천천히 다음 주에 올게요.

0: 같이 함께하고 있는 저는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재진이님, 유원 언니, 저 너무 속상해요. 원래 이번 달 말에 여름 휴가 가려고 했었는데 사장님이 다음에 가라고 연차 계획서 반려하셨어요. 하, 너무 똑당해. 이럴 수가 있어요? 연차 계획서를 반려할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러면 여름휴가는 자고로 몇 달 전부터 막 비행기표도 끊어놓고 숙소도 잡아놓고 계획도 다 짜는 건데 갑자기 이렇게 그 연차 계획서를 반려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에, 그럴 수도 있긴 있겠죠. 사장님이니까요. 아 근데 어떻게 얼마나 속상하실까요? 재진이님. 아 근데 뭐 어쩌겠습니까? 직장인의 비애 아니겠습니까? 정말. 아 이렇게 속상한 만큼 어쨌든 다음에 가라고. 근데 뭐 다음에도 뭐 다음 달에 가라고도 아니고 다음에 가라는 거는 기약도 없이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사장님? 다음 달에 간다고 하세요. 그래서 여름휴가 꼭 잘 보내고 오세요. 여름휴가 진짜 중요해요. 1년 중 가운데 다시 이제 하반기에 힘을 낼 수 있도록 여름휴가에서 충전을 해야 된다고요. 재진이님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다음 달에는 갈 수 있는 거죠? 아이고 속상하실 것 같네요. 저희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She is reckless.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4: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5: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4: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6: 팀장님, 이 제너두 복지 플랫폼을 도입하니까 회사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7: 김대리, 복지 포인트로 쇼핑, 여행, 교육, 공연, 건강검진, 기념일 선물까지 다 이용하니까 직원이 행복해지니 회사도 좋아지겠지.
6: 이 제너두 사랑합니다. 검색창에 이 제너두.
8: 쇼리 실라!

0: 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1: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

1892님, 아내는 제게 진짜 칭찬을 많이 해줍니다. 야, 우리 남편 음식도 잘하네. 야, 설거지하는 뒤태 좀 봐. 잘생겼다. 세상에, 어쩜 빨래도 저렇게 카리스마 있게 널지? 식디, 저 이용 당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제 몸이 저절로 움직여요.

0: 그게 아니라면 막 뭔가 긴장감을 가져가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예. 예, 어렸을 때 그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여동생이 있잖아요. 그래서 동생이 있는 분들은 좀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참 그러면 안 되지만 어렸을 때 뭐 예를 들면 가까운데 이제 슈퍼 같은 경우에 동생이랑 또 좀 이제 나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동생한테 야 너 그렇게 달리기가 빠르다며. 아 갑자기 좀 미안하네요. 너 그렇게 달리기가 빠르다며 하면서 막 슈퍼 혹시 몇 분 안에 갔다 오는지 그럼 막 진짜 목숨 걸고 막 동생 여동생이 막 뛰어갔다 오고 그렇게 제가 심부름 시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 집만 그런 줄 알았는데 다른 집들도 좀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아무튼 그게 한 9살, 10살까지? 예, 9살 정도까지 좀 통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땐 좀 편했었었는데. 이 사연을 보니까 갑자기 그 얘기가 좀, 예, 좀 영악한 DJ다 보니까 어렸을 적에도 좀 영악했습니다. 아, 좀 미안해가지고 그 이후에 또 여동생도 챙겨줄 것들 많이 좀 챙겨줬고요. 예, 오빠들이 좀 그런 거 많이 해요. 언니들도 그런가? 예, 누나들도 그런가? 예, 보내주십시오. 어땠는지. 자, 조정식 FM 대행진 함께하고 있습니다. 날씨를 좀 먼저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는 어떤 분과 함께 알아볼까요? 네. 예, 조하늘님과 함께 오늘 날씨 체크해보겠습니다. 좋은 아침!
1: 네, 주말을 앞둔 즐거운 아침입니다. 어제는 대기 불안정으로 전국 곳곳에 강한 소나기가 지났는데요. 지금은 전국이 맑거나 구름만 끼어 있습니다. 오늘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전까지 강원도에만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는 빗방울 정도 떨어지겠습니다. 오전부터는 전국이 차차 맑아지겠고요. 한낮에는 맑은 날씨 속에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햇볕에 노출 시에 수십 분 이내에도 피부 화상을 입을 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양산으로 볕을 막아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은 더위는 쉬어가고 있습니다. 당분간 우리나라 상공에 비교적 선선하고 건조한 찬 공기가 머물면서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는데요. 다만 영남 지역은 낮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오르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이 27도, 춘천 25도, 대전과 광주 26도, 부산은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어제보다 1도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는 전국에 가끔 구름만 많겠고요. 낮 기온도 30도를 넘지 않아서 활동하기에도 좋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7.5도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2: 한국의 조정식 뭐 FM
3: 다이빙입니다. FM 다이빙.
4: I think it's really become the most fun.
0: Oh, you're kidding me.
5: Best radio in Korea.
0: 끝이에요. 주변에서 잘한다고 해요, 영어를. 콩 어플리케이션, 유튜브 라이브 통해서 전 세계에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조정식의 FM 땡진. Thank you. 네, 현재 시간 7시 8분 지나고 있고요. 조정식 FM 대행진 함께하고 있습니다. 식디에게 사연 보내주십시오. 재밌는 사연, 축하 사연, 근황 사연 다 좋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샵 8910,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조정식식 음악 퀴즈 힌트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곡입니다. 불금의 시초, GOD의 이 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요일이 들어가는 노래들이 많이 있지만 GOD의 노래 중에서 이제 금요일을 딱 또 이렇게 그 주제로 해서 만든 노래 중에 가장 인기가 많은 바로 그 노래. 예. 밤, 이 밤 하는 그런 노래 있습니다. 아시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샵 8910으로 도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선수 입장 하는 바로 그 노래. 예. 많이 도전해 주십시오. 조정식식 음악 퀴즈 선물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문자 주십시오. 바로 전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4부. 모르면 물어보자 예고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알고 보면 더 재밌는 월드컵 이야기. 4부에서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렇게 또 월드컵 얘기를 하고요. 그렇죠? 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홍정환님. 산책 끝내고 집 가는 중인데 공원에서 좀 쉬면서 FM대행진 듣고 들어갈까요? 집에 들어가면 자꾸 남편이 말 시켜가지고요. 아니 가족 간에 말해야죠. 말하셔야 돼. 정아 씨. 아, 그러지 마세요. 들어가세요, 오전에. 1416님. 식대 좋은 아침. 어제

0: 아내가 당일치기 부산 여행이 재밌었나 봐요. 다음에는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아, 저 말고 딸에게. 오늘 전체적으로 좀 문자 자체가 날씨가 조금 흐려서 구름이 많아서 그런가? 하대순 씨도 우리 오빠들은 꿀밤쟁이들이고 가끔 좋아하던 언니에게 연애 편지를 전달하는 일도 시켰어요. 라고 대순 씨가 남겨주셨고요. 김보라 씨, 저희 언니는 캐러멜 사오라고 시키고 하나하나 까먹으면서 저한테 이거 버리고 오면 하나 줄게 하면서 희망 고문 시키고 7개 중에 1개 줬어요. 아우, 진짜. 야, 이거 7개 들어있었다고 보니까 이거 새콤하고 달콤한 바로 그 캐러멜인가 본데. 그거 가지고. 동생이랑 그거 까먹으면서 많이 놀았었어,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뭐 슈퍼 갔다 와라 뭐 이런 것들은 뭐 이제 좀 특별한 거고, 집에서 뭐 불 꺼라, 물 가져와라 뭐 이런 것들 있죠. 많이 시키고 했었죠. 설득을 좀 잘, 설득의 기술을 그때 많이 배웠었었죠. 예. 아, 같이 살 때가 참 편했는데, 그죠? 요즘에는 제가 좀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천민지 씨도 오셨고요. 창원은 지금 화창하다고 문자 보내주셨고, 네, 이동규 씨도 출첵해 주셨고요. 희수 씨, 현진 씨, 경자 씨, 은실 씨, 네, 세윤님, 영화님 다 출첵 감사합니다. 조정식식 음악 퀴즈부터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음악은 뭐다? 자신감이다. 씩씩하게 밀어붙이는 퀴즈 타임. 조정식식 음악 퀴즈. 자, 오늘 문제 푸실 식식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4501 식식이고요. 제가 이 노래 랩까지 완벽하게 소화합니다. 한번 가자 하셨는데, 랩까지 오케이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1: 네.
0: 아, G.O.D의 좀 빅 팬이신가봐요.
1: 완전 팬이죠.
0: 아, Friday 이 노래 또 특히 좋아하시나요?
1: 제가 이 노래 랩 완전히 달달 외웠죠.
0: 아니 근데 지금 좀 바깥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지금 어디 집이세요? 예. 바뀌시죠?
1: 아, 이제 출근하려고 전철역으로 가고 있는 길입니다.
0: 아, 그래, 주변에 이렇게 좀 그 시민분들이 계실 텐데 랩까지 괜찮...
1: 없습니다 지금.
0: 아, 없어요? 오케이.
1: 예.
0: 오케이, 그러면은 좀 오시기 전에 빨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정식이가 식으로 예. 노래를 부르면 가사를 붙여서 불러주십시오.
1: 네.
0: 오케이, 가보겠습니다. 원, 투, 쓰리, 포, 식, 식, 식, 식, 식, 식, 식, 식, 식, 식, 식, 식, 식, 식, 식, 식, 식, 식, 식, 식, 식, 식, 식, 식, 식, 식, 식, 식, 식, 식, 식, 식, 식, 식, 식, 식, 원, 투, 쓰리, 포.
1: 맘, 이 맘, 부풀어 오르는 이 맘, alright, alright, it's Friday night, come, 예감, 예감이 드는 이 밤, tonight, tonight, oh, Friday night, blah, blah, all bells say, night, tonight, night, tonight.

0: 됐나요?
1: 완벽. 혹시 지금 어느 역으로 향하고 계세요?
0: 오남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1: 오남역이요?
0: 네네. 네.
1: 오남역 근처에 계신 분들 너무 놀라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우, 야, 이 정도 에너지는 저 진짜, 저 사실은 오늘 지금 오늘 컨디션이 평소답지 않다 좀 생각이 혼자서 들고 있었는데 진짜 4501님 덕분에 에너지가 확 올라왔습니다. 아, 너무 감사하고요. 김병수 씨도 길에서 노래를 이렇게 부른다고. 윤경인 씨도 다들 금요일인 줄 이제 아실 것 같다고 보내주셨는데 건강기능식품 선물로 드리면서 네, 식식플레이스로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서오세요. 식식플레이스입니다. 주문하신 오늘의 소식 나왔습니다. 퀴즈도 준비되어 있어요. 네, 고객님, 이번 여름에는 집에서 즐기는 냉면 어떠신가요? 이른 무더위가 찾아온 가운데 외식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가정용 여름면 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여름철 대표 서민 음식으로 꼽히는 냉면에 외식 부담이 커진 영향인데요. 냉면 한 그릇 가격이 만 원을 훌쩍 넘어서자 소비자들은 외식 대신 집에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제품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집에서 직접 만들어 먹을 경우 외식보다 비용을 약 70%나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다양한 가정용 여름면 제품이 출시되는 가운데 온라인에서는 변형 레시피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이른 무더위와 고물가 여파로 가정용 여름면 수요가 늘면서 시장 경쟁도 더 치열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오늘의 음료 아메리카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퀴즈 맞히시면 바로 보내드릴게요. 자, 다음 중 외식 부담이 커지면서 가정용 제품 시장이 커지고 있는 여름철의 대표 음식은 무엇일까요? 1번 식디노래 더 늘었을지도 어쩌면 2번 그대여 나와 같다면 3번 냉면. 네, 세 개 보기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샵 8910 또는

0: 조정식의 팬댕진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정답을 먼저 발표하겠습니다. 여름철 대표 음식 퀴즈였고요. 정답은 3번 냉면이었습니다.
1: 너무 비싸서 그냥 어느 순간 보니까 와, 이게 진짜 왜

우리 또 부부 간에도 가족 간에는 어우 자기는 이렇게 주름진 모습이 그 명품 그 가죽 가방처럼 어쩜 이렇게 그 멋지게 이렇게 딱 주름이 이건 보통 주름이 아니야 이런 이렇게 얘기하니까 꼭 이호선 교수님 같네 그죠 제가 0444님 면으로 바람을 담아서 식디가 청조사 1등 했으면 호르무즈가 열렸으면 이렇게 보내셨는데요 호르무즈는 한 8월 안에 열렸으면 좋겠고 어떻게 청조사 1등은 뭐 여름에 할래요 가을에 할래요 여러분이 정하시면 됩니다 딱 지금 타이밍이 온 것 같아요 여름으로 갈까요 가을로 갈까요 가을로 갈까요 여름으로 오케이 예. 알려주세요 원하시는 대로 같이 한번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님 매주 수요일 쉬었으면 보내주셨어요 이번 주에 또 투표를 하느라고 우리가 또 수요일에 쉬었더니 그죠 이게 옛날에 또 대학 다닐 때도 수요일에 공강 넣는 친구들 많이 있거든요. 수요일파, 월요일파, 금요일파가 있어요. 쭉 쉬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 월금. 저는 이제 수요일파였어요. 그러면은 하루에 이제 두 번씩 또 일주일에 두 번씩 주말이 있는 느낌이다 보니까 지금 수요일에 좀 쉬어가지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 K8121님 아버지 고향 충남 홍성군 갈산면 보내셨고요. 3254님 베이비복스 비주얼 담당 단면 좋아요 네 선물 드립니다 네. 1593님 아쉬운 문자입니다 아내 본 모습을 결혼 전에 알았다면 네, 선물 드리면서 광고 듣고 돌아와서 조금 더 보겠습니다 조정식 FM대행진 1부는 시니어 브랜드 금비, 메디카 코리아, 키움증권, 행정안전부, 국토교통기술대전 운영사무국 제공입니다.

0: 기분이 좋습니다. 뭐라든지 AI에는 이름 많이들 붙이시는 것 같아요. 네. 또 로봇 청소기가 혼자 돌아다니는 게 강아지 같아서 돌돌이라고 불러요. 여러분은 어떤 이름을 붙여주셨는지 그리고 왜 그런 이름을 짓게 됐는지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옛날에 우리 사촌 형네에서 리모컨을 맨날 찍찍이라고 불렀었거든요. 저한테 계속 찍찍이를 달라 그래가지고 찍찍이가 뭔가 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리모컨이더라고요. 네, 아무튼 물건도 좋고 식물도 좋고 공간이나 AI도 좋고 네, 다 좋습니다. 이따 소개해드리고 맛있는 간식 챙겨드릴게요. 2부로 오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지닌 신입사원 누구일까요? 바로 시니어 인턴입니다. 60세 이상의 시니어 인턴을 채용하는 기업에 1인당 270만 원을 지원해드리는 현장 실습 훈련 지원 사업. 장기 고용 시 최대 280만 원 추가 지원까지. 2026년 현장 실습 훈련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문의 1577-1923. 자세한 내용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함께합니다.
2: 길을 걸을 때마다 보이는 맨홀. 맨홀에는 산소가 부족하거나 위험한 가스가 가득 차 있습니다. 맨홀로 내려갈 때 3대 안전수칙만 준수하면 사망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작업 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하기. 둘째, 30분 이상 충분히 환기하기. 셋째, 손기 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하기. 만약 쓰러진 동료를 발견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구조대의 지시를 따라주세요. 이 캠페인은 당신의 안전한 퇴근을 응원하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3: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4: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3: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4: 경리나라
5: 뾰로로로롱 아하 Listen, boy. My first 가요광장 love story.
6: 매일 낮 12시 폴킴의 가요광장 오늘도 들으러 오실 거죠?
7: Yes, I will.
8: 오늘도 평화로운 쿨 FM 하우스 이곳에 새로운 DJ들이 입주했다고 하는데요.
6: 안녕하세요. 노래하고 DJ하는 폴킴입니다. 저랑 라디오 한 잔 어떠세요? 매일 낮 12시 폴킴의 가요광장.
9: Hi guys, it's Gabby. 다들 우리 집에 놀러오는 거 웰컴이에요. 매일 오후 2시엔 가비의 슈퍼 라디오.
8: 하루치 힐링과 에너지 제가 제일 먼저 전해드릴게요. 매일 아침 5시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10: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렉

0: 국께서 최다 득점 기록을 세웠으면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선수들은 오늘 월드컵 본선 첫 경기가 열리는 멕시코의 과달라라로 이동할 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아 박지성 선수 13번은 이태석 선수가
0: 이태석 선수
1: 13번이라고
0: 훌륭한 합니다. 플레이를 선보였으면 합니다.
1: 아, 이게 또 번호에 무게감이 있는 번호 아니겠습니까?
0: 그렇습니다. 네. 13번의 무게를 견뎌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 이제 정말 월드컵이 코앞으로 다가온 게 느껴집니다. 네. 아, 분위기가 오네요.
2: 그렇습니다.
1: 어두 신문선 의원께서도 오셨네요.
2: 신문선이에요.
1: 네,
2: 이 타이밍에 우리 유통식품업계 아 이거 가만히 있고 있을 수가 없죠. 어? 그런데요, 이번 대회 특징 면밀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과거에는 월드컵 하면 무조건 한밤중에 치맥의 거리응원 이게 공식이었다면 올해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이유는 명확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의 조별리그 경기가 평일 오전 시간대에 킥오프를 한단 말이죠.
1: 오, 맞습니다. 우리 경기가 이제 다음 주 금요일 11시 그리고 또 10시 10시 이랬던 것
2: 그렇습니다.
1: 같은데요.
2: 옛날에 저도 기억을 해보면 94년도 미국 월드컵 때 그때도 미국이었죠.
1: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2: 그때 아침에 저는 초등학생이었는데요.
1: 그때 기억이 나십니까?
2: 학교에서
1: 네.
2: 브라운관 TV로 봤던 기억이 나네요.
1: 브라운관으로.
2: 그렇습니다.
1: 네.
2: 아, 하여튼 마케팅의 패러다임이 바뀔 수밖에

0: 비용이 좀 들지 않을까요? 뭐 한 억 정도?
1: 아!
0: 왜 주차장 규모가 크니까.
1: 땡! 완전 오답입니다. 이 설치 비용은 한 칸당 600이 아니고 6,000원. 6,000원. 커피 한 잔. 아, 커피 한 잔 아니고 스무디 한 잔 가격 정도입니다.
0: 커피도 6,000원짜리 있어.
1: 네, 6,000원으로 주차 스트레스 날려버릴 수 있다는 거. 이게 바로 저비용 고효율 정책의 아주 올바른 예시예요. 다른 지역들도 빨리빨리. 아, KBS 빨리 그려주세요.
0: 가격이 또 가격 메리트도 있으니까 널리 널리 퍼졌으면 좋겠다 싶고요. 자, 운전 얘기 나온 김에 드라이브 할 때 들으면 좋은 노래 또 이분 목소리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김장훈 씨.
2: 잘 잘려라.

네, 7시 41분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입니다. 8시 퀴즈 고스톱 신청받고 있습니다. 우렁님께 도전장을 내밀어 보겠다 하시는 분들 선물 백화점 상품권 20만원권, 블랙박스, 여행용 캐리어, 곰팡이 제거제 준비를 해뒀습니다. 다섯 번까지 도전이 가능하니까 꽝 포함해서 모든 선물 다 챙겨갈 수 있는 퀴즈 고스톱. 퀴즈 틀려도 기본 선물 있고요. 익명으로도 도전이 가능합니다. 조친 셀카 6월판도 나가니까요. 많이 많이.

하면서 산 밥통이 있는데요. 25년째 쓰고 있습니다. 어우, 너무 오래 살아있다. 오래도록 밥 잘해줘서 수고한다고 식식이라고 불러주고 있어요. 이게 와, 얘 진짜 25년이면은 진짜 엄청. 저희 집에 옛날에 전설의 선풍기가 하나 있었어요. 진짜 한 이 정도 쓴 선풍기가 하나 있었고, 25년 쓴. 허준 보셨어요? 드라마 허준? 허준 보면은 그 드라마에서 그리기를 허준 그 선생님이 드라마에서 이제 마지막에 앉아서 돌아가세요.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또 계시다가 고개를 탁 떨구면서 그 허준 마지막 장면이에요. 근데 우리 집 그 25년 된 선풍기가 딱 진짜 그 허준 선생님처럼 돌아가시더라고. 이따가 회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달달달달달달 하면서 이렇게 선풍기 하다가 고개를 툭 떨구면서 가더라고. 우리 가족들 다 찡했다니까 그때. 왜냐면 정이 많이 들었으니까 얼마나 슬프게 고개를 툭 떨구면서. 자민주님이요. 4283님. 제 첫 차 이름은 키트였습니다. 전격 Z 작전의 키트.

렌즈는 우리 삶에 또 깊숙이 들어와 있으니까 모니카는 이제 캐릭터가 음식 잘해, 요리를 잘해. 요리 잘하고 또 청소도 잘하고. 아, 모니카 저도 좋아했었어요. 하지만 저의 최애는 피비였어요. 피비. 아, 피비가 귀엽죠.

붙여주는 게 좋다 그러셔가지고 고무나무를 루피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애들도 지어줘야 되는데 좀 고급지게 지어볼까 싶고 엄청 고민도 되고 그래요 하셨습니다. 아, 그렇죠. 신바람 이박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식물을 키울 때도 이름을 지어주는 게 좋다. 네, 6509님 저희 집 로봇 청소기는 조금 멍청해요. 그래서 로청이에요. 로청이, 로봇 멍청이. 자꾸 현관문을 열려고 해요. 라고. 저희 집에 로봇 청소기가 두 대입니다. 처음에 이제 신혼 때 샀던 국산 로봇 청소기, 그리고 이제 최근에 올해 드렸던 중국산 청소기, 이렇게 두 대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설정을 월수금 국산, 화목금 중국산으로 하는데, 그래서 월요일에는 이제 우리 한국 이모님 이러가지고 화목토는 우리 중국 이모님 해가지고 일요일은 사람이 하는 날 이렇게 지금 설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죠. 확실히 이제 올해 나온 청소기가 똑똑하더라고요. 네. 8625님 동생 첫 차가 소형차였는데 아 그 네모나게 민트색 박스처럼 생긴 거 이름을 요럴레이로

복식 되는 분들만 끼세요. 자, 그리고 이름도 계속 보내주세요. 소개해드릴게요. 복식 되는 분들만

저는 G로 시작하는 AI를 사용해서 업무를 활용합니다. 일을 너무 잘해서 사원 대리 거쳐서 지금은 지과장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본부장 되는 그날까지 렛츠고. 출입문 닫겠습니다. 우리 집 로봇 청소기 이름은 김대리입니다. 가족 중에 가장 부지런한데 월급은 전기료로 받습니다. 광야로

0: 가사 자체가 애국심 애국심 생기는 가사. 우리는 이 땅 위에 우리는 태어나고 준비됐어요.
1: 우리는 태어나고
0: 같이 노래 부르는 시간입니다.

0: 광고 들어야 되죠.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2: 메디힐 토너 패드. 쇼리 실라

0: 모던 한방 토털 브랜드 김소영 헤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헤밀레. 코리안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헤밀레.
1: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1: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2: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3: 나란 말싸미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세종. 판촉물 굿즈는 세종 기프트.
4: 판촉물 세종 기프트 아니면 아니 돼요.
3: 세종 기프트.
5: 모아는 도전이다. 100세 출근 도전이다.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 실시간 채널, 5만 개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

0: 네.
1: 본인이 10만 원을 얹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0: 소장님이 여기에다 10만 원을 얹어서 이겨서 백화점 상품권을 타면 백화점 상품권 30만 원이다.
1: 네.
0: 야, 소장님이 부자세요?
1: 부자세요.
0: 야, 오늘은 좀 무조건 좀 해야겠네요. 그죠?
1: 아, 네.
0: 아니, 그리고 딱 그냥 이런 에피소드만 봐도 우리 우렁님이 뭐 대개서뿐만 아니라 회사에서도 또 이렇게 인정받는 분이시구나라는 생각이 또 동시에 듭니다.
1: 아, 네.
0: 네. 소장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 굉장히 군인 정신이 뛰어나시고요.
0: 네. 많이 곤란하십니까, 지금? 지금 일터세요, 대기세요?
1: 아, 회사예요.
0: 아, 회사에 계시는군요. 네. 소장님이 근처에 계십니까?
1: 아니요, 지금 현장에 나가 계세요.
0: 아, 그렇군요. 네. 자, 오늘 꼭 퀴즈를 잘 마치시고 백화점 상품권 받아서 10만 원 더 네. 얹어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퀴즈는 뭐다?
1: 자신감이다.
0: 자신감. 근데 싸워 봐야 될 거 아니에요?
1: 들어와.
0: 퀴즈의 벽 높지 않아. 한번 부딪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1: 파이팅!
0: 퀴즈는 뭐다?
1: 자신감이다.
0: 자신감. 이따가 뵙겠습니다. 파이팅!
1: 파이팅!
0: 네. 아, 좋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도전 오늘

0: 네. 네.
1: 우리 이성민 님이 구구님 제가 시청해서 대한민국 외칠 때 태어나셨네요. 구구님 응원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아유, 정확하게는 감사합니다. 2002년 몇 월생이세요?
0: 6월 5일
1: 맞아요, 오늘?
0: 네, 네 오늘이요.
1: 야, 진짜 월드컵 시작할 때쯤 태어난 거네요, 그죠?
0: 네.
1: 월드컵둥이네, 월드컵둥이.
0: 딱 그때 태어났더라고요.
1: 야, 그렇군요. 자, 좋습니다. 구구님, 오늘 그 용인의 40대 대표 우리 우렁님과 맞붙거든요.
0: 네.
1: 네, 누님입니다. 인사 나누십시오.
0: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자, 각 이제 20대 대표, 40대 대표시고요. 그리고 경기도 북부를 대표하고 계시고 우리 구구님이 우리 우렁님이 경기도 남부를 대표하고 계십니다. 아시죠?
2: 네.
1: 네, 두 분 준비되셨습니까?
2: 네.
0: 네.
1: 도전 기회는 한 번이고요. 두 분 모두 모르시면 동시에 후진 빠빠입니다. 자, 문제 드릴까요?
2: 네.
1: 좋습니다. 문제 드립니다.

0: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아, 요랑님과 함께해서 너무 또 즐거웠고요. 다음에 네. 또 좋은 기회로 다시 만나면 좋겠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1: 네. 저희가 조토카드 보내드리면서 인사 나눌게요. 빠빠이.
0: 빠빠이. 네.
1: 용인의 우렁님이 이제 3승 도전에서 멈추셨고 구구님이 새로운 승자가 됐습니다. 구구님.
2: 네.
1: 왠지 느낌상 왠지 질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마지막 위로의 그 노래로 생일 축하 노래 불러드리려고 했는데 생일 축하합니다. 승리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2: 감사합니다.
1: 네. 구구님 선물 뽑을게요.
2: 네.
1: 1번부터 5번 중에 골라주십시오. 랜덤 박스 돌려주세요.
2: 5번 하겠습니다.
1: 5번 여행용 캐리어 드립니다. 여행용 캐리어 선물로 드립니다. 자, 우리 구구님.
2: 네.
1: 내일 이 월요일에 2승 도전 가시죠?
2: 네, 가겠습니다.
1: 네. 그때는 조금 그 통화가 더 매끄러웠으면 좋겠어요. 지금
2: 아, 그때 운동장에서 하겠습니다.
1: 아, 그래 운동장에서 좋습니다. 최대한 그 전파 잘 터지는 대로 부탁드릴게요. 두꺼비 집 들어가지 네. 마세요.
2: 네.
1: 좋습니다. 월요일에 만나요. 바이바이.
2: 바이바이. 네.
1: 자, 구구님이 새로운 승자가 됐고요. 네, 파주에 지금 대표로 도전을 하고 계십니다. 자, 아, 같이 대결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8910으로 도전장 많이 내주시고요. 청취자 퀴즈 바로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6월 5일 오늘은 구구님의 생일이자 또 UN이 지정한 세계 환경의 날입니다. 기후위기에 놓인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일상에서 지속할 수 있는 노력을 함께 실천하는 날인데요. 근래에는 러닝 열풍에 힘입어 걷거나 뛰며

0: 희망깅 보내죠. 아, 좋네요. 이제 처음으로 좋았어요. 용기 씨 선물 드립니다. 양슬이 씨, 내가 정착할 라디오 바로 여깅. 결정했어요. 여름으로 결정했어요. 7월로 결정했어요. 우리가 선두를 치고 나가갈 시점 여름으로 결정했으니까 다들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돼요. 근데 허당민 님께서 아침부터 남편 해장용 콩나물국 드링깅 하시고, 자, 김은실 씨, 남편이 플로팅해서 결혼했깅. 플로팅은 이제 물에 둥둥 뜨는 거고. 그건가? 이렇게 뭐 수영장이나 이런 데서 좀 매력적으로 물에 둥둥 떠 있었다는 소리이신가? 예. 플로팅. 예. 플로팅은 물에 떠 있는 거. 예. 돼지 저금통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아내의 말, 자깅. 저희 돼지 저금통님도 선물 드립니다. 아, 최은숙 씨가 강호동의 스타깅. 조금 아쉽네요. 네. 자, 하늘 씨와 함께 날씨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하늘 씨, 좋은 아침.
1: 네, 상쾌한 아침입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 17.4도로 선선하게 시작했는데요.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해서 큰 더위는 없겠습니다. 다만 강한

0: 잠정 중단했습니다. 잠정 중단이라고 했었는데 사측은 결국 노조에 공문을 보내서 완전히 폐점한다고 통보했고요. 폐점 예정 점포에 근무하는 책임급 이상 직원에 대해서 희망퇴직을 받기로 했는데
1: 네.
0: 지금 회사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라서 채권단의 동의를 받아야만 희망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마트 노조에 따르면 37개 점포에서 근무하는 인원 한 3,500명 정도 되고요. 희망 퇴직 대상인 책임급은 1,500명 안팎입니다.
1: 그렇군요. 전국에 104개 마트 중에 37개면 한 3분의 1 가량이
0: 네. 좀 뭐 아마 동네에 홈플러스 있는데 문 닫았다라고 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좀 잘 해결이 돼야

0: 엄마, 평소에 지진재해보험 가입했어요?
1: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2: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0: 자, 4부까지 잠깐 빠바이.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0: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불러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0: 그러니까요. 아, 함께 네.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1: 아유.
0: 네, 바쁘실 텐데. 네. 네. FM 대행진 청취자님들께 좀 인사를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네. 아, 축구 해설하고 있는 박문성입니다. 이번에는 좀 해설을 안 하고 놀게 돼가지고
0: 네. 네,
1: 불러주셔서 왔습니다.
0: 아니 근데 참 그 많은 분들이 우리 박문성 해설위원의 목소리로 또 월드컵을 많이 보고 싶으셨을 텐데 좀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1: 아니 KBS로

0: 피드백이 오고
1: 또 그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서로 뭐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 재미가 있어요.
0: 아 그렇군요. 네, 라디오도 그렇습니다. 지금 바로 그 피드백 하나 읽어드릴까. 이금서 씨 잘생겼어요.
1: 누가요?
0: 이금서 씨께서.
1: 아 제가요.
0: 네.
1: 아 감사합니다.
0: 박문성 의원님 네, 네. 잘생겼어요. 그리고 8701님 박문성 의원님 환영합니다. 야 FM 대행진에 박문성 의원이 오시다니 출근은 모르겠고 일단 차에서 9시까지 들으려고요. 어 위원님 축구협회 회장 출마해 주시면 안 됩니까?
1: 아니 그 전 돈 벌 겁니다.
0: 어 조금 또 예민할 수 있는 질문으로 8701님이 또 이렇게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KBS 라디오에 출연하신 적이 있나요?
1: KBS 라디오는 자주 오죠.
0: 아, 자주 오셨어요.
1: 지난주에도 왔습니다.
0: 아 진짜 어떤 프로그램에?
1: 아 저 프로그램 갑자기
0: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르면 물어보자. 오늘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과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을 미리 살펴보고 예열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월드컵은 그 워낙에 좀 변화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0: 큰 변화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가장 큰 변화는 어떤 걸 짚어볼 수 있을까요?
1: 3개국이 공동 개최한다는 거죠.
0: 네.
1: 미국, 멕시코, 캐나다. 우리는 네. 조별리그 3경기를 다 멕시코에서 하고요.
0: 그래서 이제 북중미 월드컵.
1: 또 네. 팀수가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원래는 32개 팀이었는데 48개로 늘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100경기가 넘습니다.
0: 아.
1: KBS가 중계하는데 아마 전경기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0: 네.
1: 104경기입니다. 그러면.
0: 어마어마하네요.
1: 원래 기존에 한 60몇 경기였는데 엄청나게 늘어난 거고요. 규모가 커진다는.

0: 이변이 벌어진다면 그 이변의 핵심은 감독 때문일 것이다.
1: 왜죠?
0: 왜냐하면 감독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더 늘어났잖아요. 경기 시작하기 전에 그다음에 물먹는 시간 전반전 한 번, 하프타임에 후반전 물먹는 시간에 한 번. 그러니까 마치 작전 타임을 걸어서 작전을 수정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감독들의 개입, 감독들의 역량에 따라서 월드컵의 판도가 갈라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이번 월드컵은 좋은 감독을 데리고 있는 팀이 좋은 성적을 낼 가능성이 다른 데보다 더 높습니다.
1: 홍명보 감독을 비롯해서 우리 코치진들의 역할도 굉장히 크게
0: 맞습니다.
1: 느껴질
0: 중요합니다.
1: 것 같고요. 네네. 우리 농구에서 보는 것처럼 갑자기 이제 탁 내려와서 이제 막 우리에서 막 화이트보드 두고 막 우리 농구 보면은 작전 또 타임 갖는 것처럼
0: 맞아요.
1: 그런 그림들이 이제 빠르게 많이 보이겠네요.
0: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보니까 이제 평가전들 통해서 다른 나라 다 하고 있으니까
1: 네.
0: 어떤 감독은 막 그런 막 전자기기 이런 거 갖고 와서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물만 먹을 때도 있어요.
1: 네.
0: 그래서 그러면 이제 뭐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왜 감독은 물만 먹지?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1: 네. 우리 그 세윤님께서 등목해도 되냐고 이렇게 좀 질문을 주셨는데.
0: 등목이요?
1: 네.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
0: 아, 이런 분들은 차단 같은 거 안 됩니까?
1: 바로 차단.
0: 근데 뭐 빨리 먹고 빨리 하면 되겠죠.
1: 그렇죠. 뭐 어쨌든 그 취지 자체가 좀 네네. 이제 열기를 식히는 거기 때문에 뭐 필요한

0: 생의 옌스입니다. 옌스 카스트로프라고 하는 선수가 있는데 네. 아버님이 이제 독일 분이시고 어머님이 이제 한국 분이신데 네. 독일에 나고 자랐죠. 근데 이번에 이제 우리가 했는데 한국 축구 역사상 외국에서 태어난 최초의 혼혈인 대표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혼혈 선수는 있었어요. 98 프랑스 월드컵 때 장대일이라고.
1: 네.
0: 왜 웃으세요?
1: 아니 제가 처음 본 그 월드컵이 98 월드컵이어가지고 아, 예, 예. 기억이 좀 나가지고. 네.
0: 근데 이제
1: 잘생겼었잖아요.
0: 잘생겼죠. 네. 근데 이제 그 옌스 선수가 우리 대표팀에 왔는데 이번 평가전 통해서 이제 이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그 왼쪽 윙백으로 뛰었는데 네. 거기가 우리 대표팀에 좀 부족한 포지션이에요.
1: 근데 거기 이영표 해설위원이 또 있어요.
0: 맞아요. 네. 사실 이영표 해설위원, 그러니까 이영표 선수라고 할게요. 이영표 선수 이후에 계속 이어졌던 왼쪽의 고민이 있거든요.
1: 네.
0: 그런데 이번에 옌스가 왼쪽에 너무 잘해주니까 와 일단 이게 됐고요. 두 번째는 옌스는 오른발잡인데 왼쪽에 뜁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빚어지느냐. 왼쪽에 뜨는데 오른발잡이면 그냥 직선적으로만 올라가서 크로스 공격만 하지 않아요. 그건 이제 왼발잡이들이 하는 거죠.
1: 그렇죠.
0: 왼쪽이니까 올라가서 왼발로 크로스. 근데 옌스는 오른발잡이니까 왼쪽에 쓰면서 45도로 골대 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빚어지느냐. 손흥민과의 거리감이 가까워져요. 자 만약에 그냥 직선적으로 올라와서 왼쪽에서 크로스를 올려요. 네. 그럼 손흥민 선수에게 머리를 겨냥한 거잖아요.
1: 그렇죠.
0: 손흥민 선수는 헤딩에 특화된 선수가 아닙니다. 양발, 가마차기에 능한 선수죠. 그러면 손흥민 선수의 연결은 가까운 데서 발밑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옌스가 손흥민 쪽으로 가까이 붙어서 거기서 2대1이나 3자 연결을 하니까 손흥민 포함을 한 공격진도 올라가는 효과. 그래서 저는 이번에 옌스가 와 좋은데? 옌스는 진짜 본사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겠는데
1: 왼쪽에서 시작된 이 골 장면들을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0: 그렇죠. 그러니까 뭐 네. 옌스가 직접 슈팅을 때릴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옌스가 가서 만들어주는
1: 옌스와 손흥민의 또 이렇게
0: 그렇죠. 아니면 협력. 이재성, 이강인 네. 다 연결되겠죠.
1: 아 그렇군요. 옌스 선수도 뭐 해도 이동경 선수도 최근에 또 활약이 좋았고요.
0: K리그의 네. 뭐 최고의 선수 중에.

0: 체코의 키플레이어와 우리나라의 키플레이어 누구라고 생각하시는지.
1: 체코는 슐츠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0: 네.
1: 그 미드필더에서 볼을 너무 잘 쳐요. 프랑스 리그에 뛰고 있는데 지금 가장 어찌 보면은 유럽에서도 기대를 보고 있는 선수. 물론 이제 이름은 뭐 수첵이나 시크, 초팔 이런 선수들이 더 유명하긴 하지만
0: 네.
1: 떠오르고 있는 유럽 내에서 와, 이 선수 좀 봐야 되겠는데가 슐츠입니다. 그래서 슐츠 선수의 그 미드필더인데 좀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우리나라는 이제 골을 넣는다면 손흥민 선수가 가장 그 확률이 높을 있고. 거고요. 네. 근데 전체적인 경기 운영에 있어서의 핵심은 이강인입니다.
0: 역시.
1: 네. 네. 와, 이강인 선수 이번에 그 엘살바도르 경기에서 후반전 잠깐 나와서 뛰는데
0: 네.
1: 그냥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0: 그러면 이제 세 경기를 치르게 되잖아요. 주별리그를. 몇 승 뭐 몇 무 몇 패 정도 조금 대충 예상하시는지. 우리 그래도 이런 데서 좀 그래도 같이 예측하고 뭐 내기도 네네. 하고 많이들 하실 텐데 박문성 해설위원의 또 이야기를 좀 참고해서 우리가 좀 갈 수 있도록.
1: 그건 저한테 예측하라는 얘기는 좀 매기는 거잖아요. 그죠?
0: 이제
1: 너 맨날 틀리잖아 이런
0: 이쪽에서는
1: 얘기.
0: 좀 이제 그 펠레로 좀 박펠레로 좀 불리면서 사실 예측은 좀 많이 벗어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1: 다 벗어나요.
0: 우리가 뭐 반대로 하거나 뭐 이런 선택은 우리에게 또 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있으니까.
1: 일단 생각하는 거는
0: 무조건 올라가긴 한다는
1: 올라가긴 하죠. 올라가긴 하죠. 그리고 이번엔 조 3위도 올라갑니다. 와일드카드로.
0: 네.
1: 근데 지금 제 생각은
0: 2승까지
1: 진짜 좋으면 2승 1패.
0: 2승 1패까지
1: 진짜
0: 또.
1: 좋으면. 그러니까 체코와 남아공 잡는다.
0: 네.
1: 근데 조금 안 좋았다 그러면은 1승 1무 1패. 체코 비

아니었으면 네. 본선에 못 올라왔을 팀입니다. 아... 제가 경기를 봤는데 네. 아 이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남아공이 역사상 뭐 피에나르라든지 메카시와 같은 아주 좋은 선수가 있었던 시절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정도의 급도 없는 데다가 전체적인

0: 조직력을 상당히 잘 갖춰놓을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좀 뭐 우리한테 우리가 그 못 이길 팀은 아닙니다. 그래서 남아공은 기본적으로 하나 잡는다고 생각하고 1승은 챙겨놓고 나머지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어쨌든 한 1승 1무 1패나 2승 1패나.
1: 남아공 잡고 체코도 잡으면 좋고 아유, 너무 멕시코랑 좋죠. 좀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고.
0: 네, 어쨌든 가장 관건은 첫 경기 체코가 될 것 같아요.
1: 네.
0: 왜냐하면 이번에 또 달라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월드컵에서 순위 따질 때 우리 네. 경우의 수 우리 경우의 민족 아닙니까? 잘 따지는데 원래는 꼴등실이잖아요 승점 맡으면.
1: 네.
0: 승자승이에요. 아... 네. 승자승이에요. 승점이 같은 팀끼리.
1: 네.
0: 그러니까 승자승이니까. 많이 같아 우리 체코와 우리랑 승점이 같아졌어 다 끝났는데
1: 네.
0: 그러면 둘이 맞대길 때 누가 이겼냐 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체코에게 져버리면
1: 네.
0: 나중에 어쨌든 물고 물려가지고 체코랑 승점이 같아지면 아무리 골득실이 많아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경기 체코를 만약에 잡는다 그러면 진짜 수월하게 가는 겁니다. 승자승이니까. 그래서 첫 경기 체코 우리가 이제 딱 일주일 남았거든요. 다음 주 요 시간이죠. 이제 금요일 11시인가 그렇게 되는데 체코 경기 무조건 이기게 된다.
1: 기록으로는 이제 멕시코가 좀 아무래도 좀 제일 좀 강자로 보이고
0: 그렇죠.
1: 아래에서 우리가 체코랑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첫 경기 체코와의 경기에서 승리를 좀 무조건

0: 스웨덴. 아. 그다음 튀니진가도 있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어쨌든 유럽의 두 팀의 강팀하고
1: 비슷한 좋은 팀들이랑 이렇게 또.
0: 그러니까 일본이 네. 좀 얄밉긴 하지만 축구 잘합니다. 네. 되게 잘해요. 축구를 잘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막 외신에서는 8강 이상도 막 봐요. 그런데 일본이 가장 만났을 때 껄끄러운 상대들이 누구냐? 아까 얘기했던 피지컬입니다.
1: 피지컬 좋은
0: 몸 좋은 네. 막 떡대 있고 이런 선수들 만나면 좀 부담스러워요. 근데 네덜란드, 스웨덴 다 몸이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본이 은근히 고전할 수도 있다.
1: 아하. 일본이 소속 속해 있는 그 조 경기를 보면 좀 재밌게 볼 수 있겠다.
0: 재밌게 볼 수 있습니다.
1: 네. 또 한 조만 더 주자. 조가 워낙 많으니까.
0: 아까 제가 했던 프랑스 조가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노르웨이와 가나 이렇게 네. 돼 있을 텐데 거기도 그 이 프랑스가 워낙 지금 우승 후보긴 하는데 만약에 혼란하고 붙는다고 한다면 네. 그 자체가 상당히 재밌죠. 지금 맨시티에 있는 이런 선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도 상당히 경기 자체는 좀 재밌을 거다. 근데 대체적으로는 저런 게 있어요. 이 조별리그가 48개 국가로 늘어나면서 이런 표현을 해야 되나? 좀 팬들이 안 볼 경기들이 생겨버렸어요. 매치업 자체가.
1: 조금 이제 관심이 없을
0: 여기는 수 있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경기들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약간 이번 월드컵의 진짜는

0: 금융그룹 시니어 브랜드 금비 제공입니다.
1: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FM 댕진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노을빛 맛의 조화 서해 미감에서 노을 생강청 온기, 뽀송한 거실 바닥 청소 아스토니쉬에서 바닥 클리너, 국가대표 캐리어 아이프라브에서 여행용 캐리어,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휴대전화로 에어컨 켜는 에어딥큐에서 에어컨 제어기, 제부도의 노을빛 하늘길 서해랑에서 해상 케이블카 탑승권, 프랑스 명품 커피 카페 리차드에서 정통 로스팅 커피 피나, 유기농 차

0: 나이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1: 네.
0: 18살입니다. 와, 이거는 말이 안 돼요.
1: 네.
0: 진짜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뭐 말로 아, 볼 잘 찹니다. 뭐 드리블이 좋습니다. 뭐 기술이 좋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없는 선수예요.
1: 아, 그럼 러시아 때 약간 그 음바페 등장했을 때처럼.
0: 음바페는 또 느낌이 또 달라요. 그러니까 음바페는 같은 인간인데 와 잘한다의 느낌이었고 네. 야말은 차원이 좀 달라요.
1: 인간계가 아니에요.
0: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금 바르셀로나에 뛰고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면 엘클라시코를 해요. 레알 마드리드랑 경기를 붙어요. 그러면 정말 최고의 선수들이 붙잖아요.
1: 네.
0: 그러면 최고의 수비수들이 야마를 잡으려고 막 3, 4명이 붙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이를 빠져나갈 때를 보면 어떠냐면 느낌이 이런 거예요. 4명이 갑자기 수비수들이 딱 멈춰요.
1: 20초 남았습니다. 네.
0: 그리고 야마는 거기서 슬럼으로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거는 우 막 미칠 것 같은 소름이에요. 이번에 스페인의 야마를 꼭 보셔라.
1: 이렇게 말씀하시면 진짜 우리가 뭐 스페인 경기를 또 안 볼 수가 없고요. 그렇죠? 네. 월드컵도 KBS와 함께해 주시고 박문성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0: 감사합니다.
1: 네. 빠빠이. 저는 내일 7시에 올게요.
2: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출근길 돌발 구간인데요. 서울시내 동부간선도로 성수 쪽 월계 1교 부근 3차로에서 녹지 작업이 한창입니다. 도봉 터널부터도 통과가 더뎌졌고요. 이후 중랑교부터 성수 분기점 쪽으로 한강을 따라선 강변북로 양방향 한남대교에서 마포대교 사이로 아직은 차가 많습니다. 최대의 철근 정체는 지나가면서 잠실 쪽 올림픽대로 행주에서 청담대교 쪽 통과에 이제 45분에서 47분 정도면 지나실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밖에 서울 쪽 경부선 기흥에서 신갈, 달래내에서 반포 쪽으로 가다서다 반복하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서평택 분기점 부근에 4, 5차로 사고 구간 지나서 이후 일찍 분기점에서 금천 쪽으로 가다서다 반복합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공인혜였습니다.

0: 오빠, 주말에 아울렛 갈까?
1: 주말엔 차 막힌단 말이오.
0: 지하철 타고 가면 되는데?
1: 그렇게 가까운 데가 있단 말이오.
2: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에서 마리오란 마리오.
1: 가산 디지털 단지
3: 마리오 아울렛역에서 만나는
2: 마리오 아울렛.
4: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매일 밤 10시 한혜의 키스 더 라디오.
5: 길을 걸을 때마다 보이는 맨홀. 맨홀에는 산소가 부족하거나 위험한 가스가 가득 차 있습니다. 맨홀로 내려갈 때 3대 안전수칙만 준수하면 사망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작업 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하기. 둘째, 30분 이상 충분히 환기하기. 셋째, 손기 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하기. 만약 쓰러진 동료를 발견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구조대의 지시를 따라주세요. 이 캠페인은 당신의 안전한 퇴근을 응원하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6: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